되게 재밌어. 야, 참 진기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도 끊임없이 겹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사사무의 법궤가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나? 사사무예보다 먼저 나오는 개념이 사실은 이 오무간에서 나오는 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계속해서 모두가 이렇게 시루떡처럼 접집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서로 침투하면서 계속 접집되는 거예요. 시루떡처럼 접집이 되면 무간지옥을 내가 가려고 그래도 예약 안 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 누가 못 빠져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그냥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냥 겹친다는 뜻이에요. 마치 빛과 빛이 겹치듯이. 여기에 지금 조명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 빛이 전체를 쏘고, 저 빛이 전체를 쏘고, 전체를 쏘고, 하지만 그것이 부피를 차지하느냐? 그렇지 않잖아. 이 얘기거든? 그게 사사무에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인가? 이게 오간지옥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옥 이야기. 예, 지옥이야. 이런 건 어디서 또잘못 들어요. 그리고, 불교 포교와 관련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뉴 미디어의 방향 설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방송 포교를 후원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은, 사경이나 안 그러면, 독송보다 더큰 공덕이 될 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주시면 060-800에 7000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0: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황하에 멈춰섰습니다.
3: 스님! 네, 스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비티엠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바르게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스스로 조절한다 했다. 법구경에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자신의 마음이라 그리 말한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과도 같은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기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그토록 염원했던 사람들. 그런 이들이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 피난처를 삼기 위해 찾아든 곳. 깨달음이란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간 정치보살의 고행이 서려 있는 암자. 대성산 정취암이다. 기암 절벽에 매달린 정취암은 산천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 골짜기에 흰 구름이 피어오르는 곳. 문을 두드리면 세상에서 찌든 마음 맑게 씻긴다.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니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이니라. 주지 수환 스님이 오원절구의 시로 표현할 만큼 아름다운 정취를 자랑하는 정취암은 대성산 절벽 위에 가부좌를 틀고 있다. 상스러운 기운이 금강에 비견된다 하여 소금강이라 불렸던 대성산은 이로부터 불교 성지로 여기지던 곳이다. 그 대성산 중심, 발 하나 디딜 틈 없어 보이는 아찔한 절벽에 오롯이 수행을 위해 세워진 암자는 천년이 넘게 이곳에 있다. 정취암은 신라 문무왕 6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동해 푸른 바다에서 금빛 아미타불이 솟아올라 두 줄기 서광을 비추니

한 줄기는 금강산으로, 한 줄기는 대성산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 서강을 따라 의상대사가 지은 절이 금강산은 원통함, 대성산은 정취함이다. 정취함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취 관음보살을 본전불로 모시고 있다. 정취보살은 중생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보살로 화엄경 입법개품에서 선제동자가 29번째로 만난 선지식이자 관음보살의 화연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뜻을 지닌 정취보살. 해탈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한눈 팔지 말라.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라. 그리 가르침을 주는 듯하다. 원통 보전을 찾는 이들은 누구나 주변에 적힌 글귀를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다. 만일 누군가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아서 요달하고자 한다면 응당 제법의 성품을 보라. 일체는 마음에서 지어진 것임이니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한 열반의 모습 그대로이므로 불자가 이 도리를 닦게 된다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원통보전을 나와 위를 올려다보면 정취함의 명소인 쌍거북과일을 발견할 수 있다. 커다란 암석 위, 소나무 그늘 아래 기어가는 듯한 거북이 두 마리를 꼭 닮은 바위는 영귀암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업도 번창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중생들의 간절한 염원이 정취암 곳곳에 가득 깃들어 있다. 응진이란 생사를 초월하여 배울 도리가 없는 경지이자 깨달은 자 나한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정취암 응진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16 나한상이 함께 모셔져 있다. 나한은 수행을 통해 아라한과를 얻고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불법을 수호한다. 올바른 불법을 알려주고자 함일까. 나한의 다양한 모습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꼭 닮았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사.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수행한다면, 올바른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간다면 깨달음의 길이 멀지 않음을 설법하는 듯하다. 응진전 나한상 사이로 달마 대사상이 함께 모셔져 있다. 9년간의 면벽 수련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달마 대사. 마음이 곧 부처라 했던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본래 청정한 마음을 일깨워본다. 커다란 암석에 기대어 지어진 작은 전각, 정취전이다. 이 전각을 찾은 이들은 어디까지가 전각이고 어디까지가 자연인지 한 번쯤 고민을 하게 된다. 소나무가 자라며 전각과 어우러지다 못해 생사를 거친 흔적이 역력하다. 오묘한 인연이
정치전을 관통해 있다. 이렇듯 정치함 안에선 자연도, 사람도, 건축물도 모두 불법 안에서 하나가 된다. 정치전 내부에도 자연이 깃들어 있다. 대성산 바위를 사면으로 감싼 형태로 커다란 바위는 그대로 전각의 벽이 되었다. 바위를 병풍 삼아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다. 부처님은 작은 돌에도 불성이 깃들어 있다 했다. 바위 하나, 나무 하나, 쉽사리 베어내지 않고 품어하는 정치전. 그 속에서 부처님의 미소를 보기 위해 이토록 단단한 돌을 깎고 다듬었으리라. 관음보살상의 자비로운 시선 앞에 정치함의 풍경이 액자 속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풍경을 눈에 담듯 자신의 마음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는 곳이 바로 정취함이다. 머무르는 곳의 주인이 되면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진리가 된다.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자신이 있는 모든 곳이 극락이 될 수 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정치함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전각, 삼성각이다.

삼성각의 산신상은 전각 밖에 있다. 내부의 난창을 통해 전각 뒤편에 조성된 불단이 보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을 묵묵히 걸어가며 가슴 속에 품어온 염원. 그 간절한 기도만이 삼성각을 묵묵히 채우고 있는 것이다. 정치함은 천년의 세월을 지내온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암자이다. 삼성각 옆, 마치 커다란 책을 쌓아놓은 듯한 모양을 한 책바위도 그중 하나다. 여우굴에 살던 구미호에게 둔갑술을 배운 문익점의 조카 문가익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진다. 이야기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책바위와 함께 내려오는 전설만 해도 정치함이 얼마나 오래된 수행처였는지는 짐작해볼 수 있다. 삼성각과 불단이 기대고 있는 바위는 정치함을 창건한 의상대사가 선정에 들었던 수행처였다. 마음을 씻는 곳이란 의미의 세심대. 마음을 씻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의상대사를 비롯한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정치함을 찾았다. 효종 4년, 전수됐던 정치함을 복원한 치연 선사와 근대의 고암 스님도 인연을 맺었다. 의상대사의 도반이자 고승 원효대사는 대성산 자락에 인연을 남겼다. 정치함 북쪽에 자리한 작은 사찰, 율곡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당시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정치함과 율곡사를 오가며 서로의 수행력을 확인했다고 한다. 의상대사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식을 먹으며 수행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점심 공양 때 원효대사가 밥을 얻어먹으러 왔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에서 음식은 내려오지 않았고 원효대사가 돌아가고 나서야 음식을 가지고 온 하늘의 선녀가 말하기를 원효대사를 호위하는 여덟 신장이 길을 막았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이에 깨달음을 얻은 의상대사는 이후부터는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을 사양한 채 수행에 전념했다고 한다. 두 스님의 출가 전 신분 차이를 빗댄 이야기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데엔 신분의 고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렇듯 정치함은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요 가피라 설파한다. 나무는 꽃이 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물은 흐르도록 두어야 바다에 이를 수 있다.

홀로 걸어가야 하는 깨달음의 길.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내려도 꺼지지 않는 마음으로 한눈 팔지 말고 가겠다 소원한다.

재행무상이라고 했던가. 영원히 내리는 비는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밤은 없다. 모든 것은 흐르고 흐르니 멸하고 태어나는 것의 반복이요. 늘 그대로인 것은 없다. 생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흩어짐과 같다고 했다. 뜬구름이 실체가 없듯 존재하는 모든 것 또한 실체 없는 찰나에 불과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지기 마련이며 우주의 만물이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이치이다. 모든 것이 저마다의 유효성을 가지고 있듯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다.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자신의 마음이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정치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한눈 팔지 않고 정진한다고 해서 무이행 보살이라고도 한다. 그런 정치보살을 닮은 남자, 거센 바람도 흔들 수 없는 깨달음을 향한 원력이 담긴 암자, 정치하면 정치보살이 인도하는 깨달음의 길이 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지원을 이루십시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0: 청동댑을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 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가 걸어온 길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총무원장을 역임한 진우 스님의 37대 총무원은 혁신과 효율, 따뜻함, 젊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이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 요청을 경청했습니다. 총무원 부실장 기용 확대 등의 제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전통 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방법론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회적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미래 식문화 대안으로 사찰 음식의 가치를 조명하는 국제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사업단이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2026학년도 가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4년의 추억을 회상하며 교훈인 지혜와 자비, 정진으로 멋진 동국인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의 행보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수행 이력을 이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진우 스님은 1978년 관흥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98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며 출가 수행자로 본분을 다져왔습니다.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를 비롯해 불교 신문사 사장, 재심호계위원을 역임하며 교구와 중앙, 언론과 사법기관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특히 제8대 교육원장과 총무원장 권한대행이라는 핵심 소임을 거치며 종단 행정의 전반을 이끈 이력은 진우 스님이 종단 안정의 토대를 구축하는 든든한 자산이 됐습니다. 진우 스님의 37대 총무원은 혁신과 효율, 따뜻함, 젊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임기 내 가장 큰 혁신과 성과로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을 30년 만에 단일 체제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 종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 종단 역량 결집을 위하여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및 각 부서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1: 특히 수십 년간 국민적 갈등 요소로 작용했던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8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64개 사찰의 관람료 전액 감면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국가 지정 문화재 사찰의 전기요금 지원을 제도화해 문화유산 보전의 중요성도 부각시켰습니다. 진우 스님 집행부의

0: 강점은 권위를 내려놓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취임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는 참회와 추모회장을 열어 희생자의 고통과 국민적 분열을 사그라뜨렸고 이듬해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지난해 의성 안동 일대를 휩쓴 재앙적 산불에는 BTN 불교 TV와 함께 전국 불자들의 마음을 집결해 소외되고 아픈 이웃을 향한 대사회적 자비행에 적극 나섰습니다.
1: 그리하여 다음 세상에서는 괴로움을 느낄 수 없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0: 불자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평안이라는 불교 본연의 역할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선명상 생활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 선명상 대회를 열어 2년간 5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를 설치해 마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임기 중 가장 큰 변화는 불교가 한층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만남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나는 절로, 대학가 사찰 공양을 지원하는 청년밥심 등 문턱을 낮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불교의 새로운 무대를 제시했고, 이런 노력들은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관람객 25만 명 가운데 81.7%가 MZ세대라는 기록적인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2: 세대와 성별을 떠나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장을 만들어서
0: 안정 속의 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는 진우 스님의 지난 4년은 도약이라는 새로운 4년의 과제로 나아가는 신뢰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기호 3번 진우 스님이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 요청을 경청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비구니 스님의 총무원 부실장 추가 기용, 종단 내 위원회 필수 배정, 직능대표 종회의원 두석 확대 등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에게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는데요.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4: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이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과 반갑게 악수합니다. 37대 총무원장에서 38대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다시 찾은 전국 비구니회관. 만불전 부처님전에 지극한 예를 올리고 전국 비구니회 주요 소임자를 만나 다시 한번 총무원장에 도전하게 된 원력을 전했습니다.
5: 공단이 다른 때보다는 좀 안정되게 이어져 왔다는 그런 평가도 있어서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저는 이제는 기회는 없다, 기회는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4: 전국 비구니회는 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한 비구니 권익향상 종책을 진우 스님에게 설명했습니다. 비구니 스님의 총무원 부실장 추가 기용, 종단 내 위원회 필수 배정, 직능대표 종회의원 두석 확대 등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에게 제안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5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총무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중앙종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제안자로서 설득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5: 동의를 거쳐서 그리고 공감으로 서로 나누고 그리고 공심으로 실천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것들을 총회라는 그 공의를 통해서 일단 하도록 제가 충분히 설명하고 도울 수 있고요.
4: 진우 스님은 교구본사의 중앙분담금 면제, 종도 기본 수행비 지급 등을 약속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통한 기부금 모연과 대규모 수익 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단과 선학원 관계 회복을 묻는 비구니 스님들의 질문엔 사회법으로도 종법으로도 풀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고 그럼에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비구니 스님 권익 향상에 공감한 진우 스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비구니회도 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지금에 있어서 손님으로 맞이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은 지지라는 두 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고 기억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4: 모든 총무원장 후보 스님이 전국 비구니회를 찾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38대 집행부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어떻게 확대될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경우 스님과 정념

0: 스님, 진우 스님 모두 전통 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적용 범위와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사회적 실천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기획부도 38대 총무원장 선거 정책 비교 마지막 순서, 전통 사찰 규제 완화 및 활용 등 대정부 공약과 대사회 활동 구상을 이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을 둘러싼 대정부 정책에서 새 후보는 공통적으로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를 실천하는 방식에서는 후보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기호 1번 경우스님은 제도 개선과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통사찰 핵심 보존지의 종교 용지화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보수정비 사업의 자부담 폐지와 지원 상한액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관람료 보전금 전환과 공원 문화유산 지구 전통사찰 보존지 확대 등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기반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2: 조계종의 자긍심인 전통 수행을 지켜나가면서도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종단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어서 국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1: 기호 2번 정념스님은 전통사찰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익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사찰의 유휴정각을 청년 멘토링방이나 무료 스터디룸으로 개방하고 소멸위기 지역사찰에서는 방과 후 돌봄과 노인 강좌를 상설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연계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찰의 사회적 기여와 공공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접근입니다.
3: 이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을 잘 확대해 갈 때, 이 구세 대비의 원력을 국민 속에 또 지역 속에 실현해내는 그런 하나 이 소프트한 내용이 가장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기호 3번 진우 스님 역시 전통 사찰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찰 경례지와 건축물의 종교 목적 사용을 합법화하고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과 전통 사찰과 문화유산 유지 보수비의 자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 유형에 따른 전통 사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찰 숲의 공익적 가치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사찰숲과 문화유산이 지닌 공익적 가치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과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과 사회 문제 대응 방식에서도 시각차가 나타납니다. 경우스님은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불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인 생명 존중 지킴을 전국화하고 다문화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종교 편향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념스님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연대를 앞세웠습니다.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이타행 실천을 주체로 하는 세계 시민보살 10만 명을 양성하고 상설 긴급재난 구호대를 구성해 사회적 고통에 직접 대응하는 실천적 불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진우 스님은 자비행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사회와의 연대의 무게를 뒀습니다.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형 자비 나눔으로 전환하고 사회노동위원회 활동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단 지원과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역시 후보마다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경우 스님은 종단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단 차원의 범불교적 행동 계획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념 스님은 사찰의 실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탄소 중립 사찰 인증제를 도입해 전체 사찰의 절반 이상을 녹색 사찰로 만들고 사찰 음식의 비건 대중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진호 스님은 사찰 숲이 가진 환경적 공익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사찰 숲을 활용한 포교와 생산 모델을 마련하고 사찰 숲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불교의 환경적 역할을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제사회와 한반도를 향한 불교의 역할에서도 새 후보는 각기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국제불교 NGO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재난구호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념 스님은 남북불교 교류를 핵심 과제로 북한 전통사찰 59곳의 역사 고증 자료를 발간하고 남북불교 교류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을 놓겠다는 구상입니다. 진우 스님 역시 남

한국 불교 문화 교류로 한반도 평화에 힘을 보태고 민간 국제 교류를 통한 K-문화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것부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기후위기 대응, 국제불교 교류까지 새 후보가 제시한 대사회 종책의 실현 가능성

0: 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는 2016 사찰 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화려한 미식의 시대를 넘어 이제 전 세계는 지속 가능성과 생태적 존중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전통 수행의 정수에서 찾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과 미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고 글로벌 미식계에서 사찰음식이 갖는 대안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2: 사찰음식이 품고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국내외로 널리 확산되어 지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밝히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유네스코 헌장의 가르침처럼 사찰음식이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세우고 지구 공동체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1: 사찰 음식은 편리한 기능성에 맞춰 더 많이 진화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에 앞서 사찰 음식 자체가 전통적인 불교 의례 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그 문화적 깊이를 더 다지고 공고히 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행자의 음식으로서 사찰 음식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포함한 구체적 범주를 정립하고 외부에 앞서 내부의 발전적 시각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과거의 사찰 음식에는 K-미식과 같은 유행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대중적 유행보다 일상생활에서 실천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전통적 식문화 공간 보존을 위해 국가적 노력과 체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3: 국가 차원에서 전통 사찰 음식 문화를 전송화가 있는 사찰에 대한 보호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공양 강화, 바루 공양이 이루어지든 대방 등의 공간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개호스님의 기조 강연에 이어 미국과 이탈리아 등 4개 나라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사찰 음식의 본질과 가치를 다각도에서 분석해 사찰 음식이 전 세계가 배우고 나눠야 할 글로벌 식문화 유산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세계 양대 조리교육기관인 미국 CIA 부총장이 직접 방한해 불교문화사업단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굳히고 사찰 음식을 통한 지구적 위기 해결에 뜻을 모았습니다.
4: Korean cuisine and temple cuisine developed as it did. The culture and the philosophy behind it and what lessons we can transfer to the future of food.
1: 불교문화사업단과 손잡고 사찰음식 세계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한식진흥원도 이번 심포지엄에 힘을 실었습니다.
5: 한식의 깊은 가치를 현대적으로 다듬고 세계 미식시장의 주류 트렌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기후위기 시대, 전 세계 미식계가 사찰음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생태적 존중 때문일 겁니다. 사찰음식의 전통의 깊이를 지키면서 세계와 소통하려는 꾸준한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2026학년도 가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4년의 추억을 회상하며 교훈인 지혜와 자비, 정진으로 멋진 동국인이 되겠다고 서원했는데요. 자랑스러운 2,600여 동국인의 끝이자 새 출발을 다짐하는 현장,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학위복을 입고 학사모를 쓴 학생들이 동국대의 상징 팔종도 광장의 북적입니다. 양손 가득 꽃다발을 안고 가족,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지난날을 추억합니다.
7: 고시국이었어가지고 학교 많이 안 다닌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서 기분이 이상하고요. 아쉽습니다.
8: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역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6: 2026년 가을 학위 수여식에서 박사 131명, 석사 800명, 학사 1740명 등 총 2671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윤재웅 총장은 공로상 수상자를 비롯해 13개 단과대 성적 우수자에게 각각 상패와 학위기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지나온 12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 함께 35만여 동문들은 정계, 학계, 문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여러분께 건너드립니다.
6: 문선배 총동창 회장은 35만 동문의 이름.

0: 언론이 된 학위 수여자들을 축하하며 길이 없는 곳에서 자신만의 자국을 남기는 동국인이 되길 응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스스로 밝힌 등불이 자신에게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이웃과 사회를 밝히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1: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사회라는 큰 도량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크게 나누면
0: 각기 다른 시간과 경험 속 새로운 출발선에 선 2600여 동국인은 박수와 환호 속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또 한 번 내디뎠습니다. 학위를 받은 동국인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혜, 자비, 정진의 교훈 아래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활정도 광장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BTN 부타회 광주 불교 순례단이 지난 15일 진주 약사정사와 사천 다솔사에서 8월 백중회양 방생과 성지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지도법사 광주 철룡사 주지 무둥스님과 약사정사 진여스님 순례단원은 진주 남강변에서 생명살림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등스님은 백중회향에 맞춰 방생을 실천하는 것은 무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며 동참불자 모두의 선망조상 영가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순례단은 방생 후 차와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천년고찰 사천 다솔사로 이동해 신심을 다졌습니다. 한편 순례단은 다음 달 19일 무주 안국사로 구법순례를 이어갑니다. 신유엔이 모든 영혼에 감사와 회향을 올리는 수시학위 회향법요와 선조를 배워가는 등록띄우기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신유엔은 지난 16일 일본 야마나시현 야마나시 정사와 세계 각지 정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가운데 창종 90년 수시학위 회향법요 등록띄우기를 봉행했습니다. 법요에서 각 가정의 선조와 전쟁, 순환, 재해 희생자 등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최근 구마모토 지진과 지바 폭우 피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장벽을 넘어 서로 손잡고 평화와 화합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타와 화합의 실천으로 오는 11월 22일 신묘 영묘 원성 장엄을 향해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신유엔의 등록띄우기는 1936년 교단 창립 당시 오야소노 인근 작은 강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가스미 가우라를 거쳐 1981년부터 후지산을 바라보는 가와구치 호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0: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안무종약 신담인월

해동대 한민국 음정산 선찰리 본산 금정 총림 법무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장인 능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삼보자존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형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원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404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수상고월 복해 의왕양지 대원 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7: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이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포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0: 황천산은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산은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있습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병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보살관 세엄 보살관 세엄 보살 세엄 보살관 세엄 보살관 세엄 보살관 세엄 보살 세

백마 삼마이안주 야신 보덕정광주 야신 회목관 찰융생신 보구중생여덕신 석점험매주 야신 소일체주 야신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과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짜마다 좋은 국토 밝은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정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통 보여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는

있지만 보리 마음 어두내야 흉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있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B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뤄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역시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급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심정성 다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 안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배경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하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야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좀 우리가 그 좀 세포 레벨에서 굶주리는 거예요.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걸 자꾸 해주는데 정작 많이 먹으려고 하려면 그렇게 해주는 물질이 AMPK인데 야가 많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뭐 욕망이 확 안 생긴다는 거예요. 먹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알 미토 이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더 나가서 오동작을 해버리고 오동작보다 미토콘드리아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폭발해버려요. 세포가 스스로 자살해버려요. 미토콘드리아가 잘못돼갖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세포가 전쟁이 일어난 상태가 되고 그 와중에 만들어지는 NLRP3라는 인플라소옴이 만들어지면 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요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구멍을 뚫어버려요, 세포에. 파이로

예. 네 번째가 loss of proteostasis 쭉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백질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요 레이트. 그래서 노화가 되면 노화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량 단백질. 불량 단백질이 도대체 뭐냐면 두 가지 있습니다. 미스폴드 단백질, 잘못 접힌 단백질, 그다음에 언폴드 단백질. 요런 것들이 불량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노화의 가장 요네 번째 홀마크는 뭘 말하냐면 이 불량 단백질을 신속하게 제거해 줘야 돼요. 신속히 파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느려진다는 거예요. 만드는 것보다 파괴하는 쪽이 느려진다. 그렇게 되면.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다섯 번째는 노화의 세포 레벨에서 노화의 다섯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디레귤레이티드. 디레귤레이티드 뉴트리언트 센싱. 예, 영양소를 뭐냐 하면 항상 실시간으로 센스하는 영양소 센스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영양소를 감지하는 센서의 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럼 영양소가 뭔데? 예.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양소 감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ATP하고 AMPA 비율. 자, 이건 수도 없이 강의했죠. 자, ATP라는 에너지원을 쓰면 ADP가 되고 마지막으로 AMP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면 아데노신이 돼요. 아데노신이 많이 쌓였다는 말은 뭐냐면 잠이 와요. 잠이 온다는 거예요. 아데노신이 많이 쌓이면.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아데노신이 많다는 말은 야를 많이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많이 사용했다는 말은 밤 11시, 12시 되면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브레인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서, 우리 세포 속에서 이 비율을 측정해요. 각각을 측정을 해요. 이 비율. 근데 만약에 AMP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말은 많아진다는 말은 ATP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같으면 그게 많아지면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AMPK라는 효소가 나와요. 자, 요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노화라는 문제는 AMPK는 나이가 들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노화예요. 야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좀 우리가 그좀 세포 레벨에서 굶주리는 거예요.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거 자꾸 해주는데 정작 많이 먹으려고 하려면 그렇게 해주는 물질이 AMPK인데 야가 많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뭐 욕망이 확안 생긴다는 거예요. 먹는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mTOR라는 게 있습니다. 이 mTOR라는 물질은 웬만하면 적게 나오면 좋아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많이 나와요. 노화. 나이가 들수록 이게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뇨병에 그 먹는 게 뭐냐 하면, 메트포르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당뇨병입니다. 당뇨 치료제입니다. 당뇨 치료제인데, 야는 뭘 해주냐면, 야가 나오면, 바로 AMPK를 많이 만들어줘요. 우리나라도 다 많은 사람이 당뇨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 당뇨약 원리도 바로 이 다섯 번째. 뉴트리언트 센싱. 저 뉴트리언트가 뭐냐면 ATP 이런 것들입니다. 단백질,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영양물질의 세포 내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AMPK가 줄어들어요. 이 줄어드는다는 말이 뭐냐면, 야를 많이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메트포르민이 나와갖고 AMPK를 좀더 이렇게 쭉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노멀한 세포에서는 mTOR가 많아지면 이게 많아지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그 생성 레이터 여러 가지 물질의 세포 내 물질 생성 레이터 높아져요. 예.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또더 나가서 오동작을 해버리고 오동작보다 미토콘드리아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폭발해버려요. 그럼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세포 속에서.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지난 시간에 동영상으로 보여줬잖아요. 세포 속에 가장 많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보통 100개에서 많게는 2,000개, 난자에는 20만 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데 가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구멍이 나갖고 폭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좀 빨리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디스펑션 하면 첫 번째, 자, 간단히 그려주겠습니다. DNA가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요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요거 이쪽에도 이 원리를 다 이해를 하셨는데 이쪽에도 DNA가 있잖아요. DNA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 DNA가 이렇게 원형으로 있는데 야, 미토콘드리아 파열되면 야, 이렇게 나와버려요.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DNA가.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여기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언메틸라이즈 메틸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더블 스트랜드 DNA가 돼요. 자,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포질에 더블 스트랜드 DNA가 나오면 지금 이와 같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나오면 더블 스트랜드 DNA가 나오면 어떤 작용이 있나 하면 바로 그 유명한 C 게스 예, 조금 어렵습니다. 예. 언메틸라이즈 C 게스 스팅 작용이 일어나요. 자, 이거 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포가 이 상황을 잡으면 세포가 바이러스가 쳐들어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테리아 침입으로 본 거예요. 자, 다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 미토콘드리아가 이 안에서 파열돼 갖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바깥으로 나오면 미토콘드리아 DNA는 더블 스트랜드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더블 스트랜드는 오직 이핵 속에만 있는데 세포질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비상사태, 전쟁같이 비상사태를 선언해버려요. 비상사태. 세포가 비상사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쟁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디스펑션 해갖고 심각한 경우는 파열이 되면 미토콘드리아 내용물, 바로 미토콘드리아 DN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과정에서 또 사이토카인 또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걸 하나 기억해 두세요. NLRP3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뭐라 부르냐면 드디어 나옵니다. 인플라마소미라 불러요. 예. 인플라마솜. 이게 뭐냐면 야가 만들어져요. 야가 만들어지면 세포를 구멍 내버려요. 심각할 때는 구멍까지 내요. 그럼 이제 세포 자체가 팍 죽어버려요. 여기서 여기 세포 구멍을 내버려요. 뭐냐면 이쪽에서 NLRP3라는 인플라마솜이라는 이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야가 만들어지면 세포에다 구멍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때 이런 현상을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파이로토시스라 불러요. 염증성 세포 사멸. 예. 놀랍죠? 세포가 스스로

자살해버려요. 근데 세포에 이제 어프토시스라는 거는 계획된, 애니로스가 계획된 세포가 팍 죽어버리면 세포에 있는 많은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을 분해하고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 재생 가능해요. 그렇게 빨리 죽어나가도 크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간판을 만들어버려요. 구멍을 뚫어버려요, 세포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파이로톱시스라고 부르고 염증성 세포가 죽는데 이럴 때는 질퍽하게 퍽 터져 죽는 거예요. 다시 해수를 못 해요. 그리고 이게 옆으로 많은 또 이거 냄새를 풍겨요. 총체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노화의 여섯 번째. 예. 예, 일곱 번째가 뭐냐면, 예, 셀룰라 세네센스. 셀룰라 세네센스가 이 노화란 단어가 노화가 영어로 정하게 이거 조금 스펠링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숙달하는 게 좋아요. S-E-N-E-S-C-E-N-C입니다. 저도 이거 암기하는데 조금 시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느냐 하면 S-E-N-E-S-C-E-N-C 딱 하면 대칭으로 돼 있어요. 그 셀룰라 세포 노화니까 어떻게 해요? 셀룰라 S-E-N-E-S-C-E-N-C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로 세포 노화가 되죠. 세포가 늙는다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세포가 늙으면 무슨 표시가 나느냐? 예. 세포가 늙으면 거의 세 가지 분명한 표시가 납니다. 자, 중요한 지식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포가 늙으면 그 세 가지 늙은 표시가 뭐냐 하면, 그 약자로 적으면 SA, 일단 세 개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위에서 내가 간단히 하면 SA가 뭐냐 하면, 항상 많이 나옵니다. 이 SA라는 단어가. SA가 앞에 붙는 게 뭐냐 하면, senescence. S-E-N-E-S-C-E, NCE, A가 뭐냐면 associated.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노화에 관련된 이런 말이죠. 노화 관련된 그러니까 세 개 있는데 SA, SP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SA 뭐가 있느냐 하면 HF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SA 베타 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자,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까지는 다 됐죠? 요거 두 개 단어는 전부 다 SA는 요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SP는 뭐냐 하면, 요 SP만 설명드리면 되겠죠? SP가 뭐 약자냐 하면, Senescence Associated Secretary. SECRE. Secretic. 요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분비한다는 말입니다. 분비. 분비하는 페노타입. 예, 표현형이란 말이에요. 표현형. 자, 뭐 어렵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스크리타이,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예, 요게 뭐냐면, SASP라면 세포가 노화가 되면 뭐 분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로 인터루킨 1, 베타, 인터루킨 6, 이런 것들 분비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만 알면 돼요. H가 뭐냐면, 헤테로 크로마틴. 크로마틴 4C. 이게 포칼, 이게 초점이란 말이거든요. 뭐냐면, 헤테로 크로마틴이는 여기 간단히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저 그림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어떤 세포가 있으면, 노화가 된 세포가 되면 첫 번째 멀리서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자를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SA, SP요. 자, 일단 분비하는 이 분자가 바로 인터루킨들이요. IL, 뭐, 6 이런 분자들이요. 그럼 이런 분자를 분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제 어떤 한 세포가 노화된 세포고,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세포는 젊은, 건강한 세포들이요. 다른 세포들은 다 건강한 세포가 이렇게 있다 하면 어떤 양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서 노화된 세포가 뭘 분비하면 이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분비를 하면 이 건강한 세포들이 노화된 세포로 바뀌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염병처럼 여기 수백 개 세포가 있다면 가운데 노화된 세포가 하나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노화된 세포로 바꿔버려요. 그 바꿔버리는 메커니즘을 뭐라 부르느냐 하면 이걸 파라크라인 세네센스, S-E-N-E,

예, 세네센스라 불러요. 파라크라이. 그 옆에 있는 거 덩달아 노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노인학에서, 노화학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솎아내기를 해요. 자, 뭐냐면 옛날에 염색약 없을 때이 흰머리 뽑아내는 거 기억납니까? 예, 수십 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 저 어른들. 이렇게 흰머리 나오면 하나씩 뽑아냈어요. 그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어처구니없이. 그처럼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화된 세포를 솎아내는 기법이 나왔어요. 그걸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적어드릴게요. 그게 지금 최근에 각광받는 학문의 분야서인데 세노리틱스라는 분야가 생겼어요. 예. 네. 자, 요 메커니즘 생각하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노화된 세포는 자꾸 안 좋게 옆을 파라크라인 해갖고 다른 세포를 노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약을 놔두면 안 돼요. 노화된 세포는 솎아내야 돼요. 그 솎아내는 기법을 세노리틱스라 불러요. 그럼 공학적. 지금 이거 많이 연구 진행 엄청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SF는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노화된 세포는 그 노화된 세포에 이게 핵이 있다면 그 세포가 있다면 이핵 속에 이런 반점들이 생겨요. 막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반점 이름이 헤테로크로마틴. 그 염색체가 이렇게 응집된 형태의 이런 마커들이 나와요. 자, 세 번째 야는 뭐냐면 베타갈이란 말은 뭐냐면 베타 갈락토스에 관한 나아제예요. 갈락토스 나아제. 예, 갈락토스 아시잖아요. 갈락토스 분해 효소입니다. 갈락토스 나아제가 나오는데 야가 보통 때는 사진 안 찍혀요.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하면 세포가 노화가 되면 반점들이 푸른 반점이 찍혀 나와요. 예, 블루 반점이 나와요. 이거 드러나는 거예요. 세포가 늙었다고 스스로 이게 그 사진에 찍혀 나와요. 노화된 세포가. 이게 세네센스 어소시에이티드 베타 갈락토시 토사제. 네, 이게 뭐냐 하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무슨 현상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바로 리소좀이 비대화돼요. 비대화되면 보통 리소좀은 pH가 4.5 정도로 작동해요. pH가. 그런데 비대화된 거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pH가 6까지 올라가요. 그럼 기능이 좀 떨어지겠죠. 커진다는 거예요. 리소좀이. 아까 리소좀 어디 나왔어요? 요거잖아요. 요거. 4.5 적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6점 되면 이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곱 번째 셀룰라 세포가 노화된다는 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노화된 세포. 도대체 노화된 세포라는 핵심이 뭐냐? 세포가 노화됐다. 노화된 세포란 말이 뭔 말인가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게좀 복잡한데, 그 P53에서 P21이라는 효소가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P16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CDK, 4, 6가 작동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따라오세요. 일단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RB라는 효소 작동해요. 이 RB가 누구하고 결합하느냐 하면 E2F하고 결합해요. 그럼 야들이 뭘 하느냐 하면 바로 세포 주기 G1에서 S로 넘어가는 걸 스탑시켜줘요. 그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노화된 세포의 정의가 뭐냐면요. 일단 분열하지 않는 세포예요. 자, 그럼 분열하지 않는 세포라는 정의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브레인 세포도 태어나고 나면 분열하지 않아요. 분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분열하지 않는 세포가 그 대기 중에 있는 줄기 세포도 일단 분열하지 않아요.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노화된 세포는 줄기 세포도 아니고 신경 세포도 아니고 어떤 세포냐 하면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특히 요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P16이란 단백질에 의해서 CDK, 이 세포 주기를 하는 CDK하고 RB 요 관계에서 세포 주기 G1에서 S기로 넘어가는 게 스탑 하는데 이 스탑이 뭐냐면 1레시벌.
일 리버스, 리버스, 리버시블. 리버시블 어레스트라 불러요. 요 단어가 핵심입니다. 어레스트라는 건 뭐냐 하면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포로가 됐는데 다시는 안 풀려난다는 거예요. 석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포로는. 더 이상 자유를 안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면 다시 세포 분열을 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세포 분열을 무한대까지, 영원히 무한대까지 하는 세포, 항상 무한대까지 하는 세포를 암세포라 불러요. 예. 네. 그 다음에, 줄기세포는 뭐냐 하면, 암세포가 좀 다르게 줄기세포 다 알죠? 줄기세포는,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부 분열을 해요. 암세포는 항상 분열하고, 줄기세포는 기다렸다가, 대부분 시간을 기다렸다가, 딱 자극이 오면 분열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계속 새로 나고, 뭐 모든 것이 저, 몇년 지나면 다시 새로 바뀌는 거다 들어봤죠? 그거는, 줄기세포들이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런데, 노화된 세포는 뭐냐면, 잘 들었어요? 노화된 세포는 암세포도 아니고, 줄기세포도 아니요. 그러면 노화된 세포는 뭐냐 하면, 포로가 됐는데, 더 이상 분열을 못 하는데, 영원히 분열 못 하도록 감옥에 가 있는 세포가 노화된 세포예요. 정확히 그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화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노화된 세포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과정입니다. 야가 이걸 딱 브레이크를 걸어요. 세포가 G1주기에서 S, 여기 분열기잖아요. 이 분열기로 못 넘어가요. 분열기를 넘어가야 하나 세포가 두 개로 바뀌는데 이걸 딱 브레이크를 딱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그냥 분열 안 하고 있어요. 영원히 분열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안 좋고, 그러면 없애져야 되죠. 세포 자살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네 번째 메커니즘이 나와요. 요걸 들으시면, 이게 뭔지를 확실히 알아요. 이 어레스트를 하면, 바로 노화된 세포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능력을 획득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 능력을 SCAP라 불러요. 요 SC는 노화세포, 세네센서. SENE 아시죠? 세네센스 셀이고 그 다음에 AP가 뭐의 약자냐 잘 들어오셔야 돼요. 이 CAP라는 게 진짜 무서운 개념입니다. 이 AP가 뭐냐면 안티 저항한다는 거예요. 뭐에 저항하느냐 하면 아토시스. 이게 뭐냐면 세포 사멸, 세포 삽니다. 이 세포 사는 좋은 거예요. 요거 때는 모두 재활용할 수 있어요. 세포가 죽어도 그 구성물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젊었을 때 이걸 많이 일어나 줘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걸 저항해 버리는 거예요. 노화된 세포는 다시 말하면 불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마이 사이언스. 이게 지금 노화의 12가지 이론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화된 세포는 빨리 죽어줘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죽어줘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주니까 다른 줄기 세포가 그 노화된 세포를 대체할 수가 있죠. 근데 노화된 세포는 죽음에 대해서 저항을 해버려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노,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죽는데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뭐죠? 이거죠. SA, SP. 그래서 인터루킨을 분비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변의 세포를 파라크라인 해갖고 주변의 세포도 노화세포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꼼짝 못하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그 노화된 세포를 속과 빼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야기했던 요겁니다. 어디 있죠? 요거. 세네로틱. 예. 바로 노화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적 제거. 자, 그만큼 노화 세포가 진짜 우리 노화의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분열 안 하고 조용하게 있으면 되는데 야가 옆 세포를 노화 세포로 바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안 죽어. 이안 죽는 메커니즘이 바로 SCAP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노화의 12가지 중에 일곱 번째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뭐냐면 자, 여덟 번째가 바로 스템셀 이거죠, 전. 좀 스펠링이 어렵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줄기세포 고갈입니다.

이게 완이 많이 든 것이 아니고 저수지 물처럼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줄기세포 계속 정해져 있어요. 대략. 그러면 피부의 줄기세포 여러 가지. 그럼 일단 여러분들 줄기세포가 몇 종류가 있는가를 조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기 가장 중요한 줄기세포를 몇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HSC, 그 다음에 NSC, 그 다음에 MSC. 자, 대표적인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 이 SC가 다 줄기세포예요. 이게 바로 스템셀이에요. 줄기세포 약자요. 이게 줄기세포예요. 그럼 H는 뭐냐면 헤마토포에틱, 뭐 그럴 겁니다. 이 헤마토포에틱이 뭐냐면 조혈모세포라고 분류해요. 그러니까 혈액을 만드는 가장 원뿌리 조혈모 줄기세포. 뼈 속에 골수에서 조혈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자입니다. 혈액을 만드는 할아버지 세포요. 그게 우리 뼈 속에 있어요. 네, 다리뼈, 이 팔뼈 속에 있어요. 그래서 뼈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때 이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조혈모 줄기세포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 나눈 게 뭐냐면 미엘로틱 스템셀, 그러니까 헤마토스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림포이드. 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 미엘로틱은 뭐냐면 이거 골수성이란 말인데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적혈구를 말해요. 적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 림포이드가 뭐냐면 이게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그 다음에 B세포. 백혈구가 바로 뭐냐면 B세포, T세포, NK세포 뭐 이런 것들이요. 됐죠?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 이런 건데, 대식세포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스템셀 유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노화가 되면 나이가 60, 70 넘어가면 이 조혈모세포가 요 두 가지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 젊었을 때 20대, 30대는 야를 균형 잡혀갖고 50대, 50을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들어준다 하면 60대, 70대 넘어갈수록 뭘 더 만들어주느냐 하면 바로 미올로틱을 더 만들어줘요.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이쪽에서 바로 줄기세포가 한쪽으로 편향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더 만들어주느냐 하면 미엘로틱을 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미엘로틱. 다시 말하면 적혈구 혈소판 이쪽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그 다음에 그것도 뭐냐면 이걸 많이 만들어준다는 말이 뭐냐면 B세포, T세포, 특히 T세포, NK세포 이런 세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마이사에서. 그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병균에 대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에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 왜 부족해지느냐 하면 바로 스템솔이 전체 그 저수지 물도 줄어드는데 더 나가서 줄어든 이 스템셀에서 적혈구 쪽으로 많이 만들어주니까 백혈구 쪽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나이가 들면 70대, 80대 되면 줄어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 N은 신경입니다. 누로, 신경, 신경성 줄기세포인데,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디 있냐면, 서브벤트리칼 존입니다. 이거 브레인 과학할 때 많이 강의를 하는데, 이쪽에서 뭐냐면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요.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예, 이게 나중에 과립세포로 바뀝니다. 어디서? 치아 해에서. 예, 해마 치아조로 바뀌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마구가 있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완전히 심지어 스트레스 받으면 50대부터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저 거기 당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MSC. 자, 요거는 M이 뭐냐면 메센카말입니다. 메센 키말. 키말 스템셀이요. 메센 키말 스템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메센 키말 스템셀은 연골 조직 들어보셨죠? 뭐 예. 줄기세포 치료한다 이런 거 했을 때 대부분이 메센 키말입니다. 이게 중배협성 줄기세포요. 예. 자,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스템셀 이거조시천이 일어나면 야들이 다 줄어드는데 특히 메센카이말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 이 메센카이말에서 두 가지로 분화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주면 오스테오블라스트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에디포사이트. 다시 말 이게 골세포입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로 갈 수도 있고 지방을 만드는 세포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메센카이말이 노화가 되면 뼈 만드는 쪽으로 적게 가고 지방 만드는 쪽으로 많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고.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죠? 골다공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들어보셨죠? 특히 여성분들, 남자도 마찬가지요. 70대, 60대부터 이 뼈가 들고 나중에 90쯤 되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기침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뼈가 부러져요. 기침하다가도. 왜 그러냐면 뼈가 구멍이 엉성해져 버려요. 왜 그러냐? 바로 노화가 되면 스템셀 이거조치원에서 메센카이말 스템셀이 골세포 쪽으로 많이 분화를 해줘야 되는데 지방세포 쪽으로 좀 더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골수에 있는 지방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이 자, 여덟 번째. 그래서 스템셀 이거조수촌이 여덟 번째고 아홉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올터더 인터셀루라 커뮤니케이션. 세포 간에 자 어떠냐면 여기 이제 간단히 세포 간 통신이 변형돼 버려요. 통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 쓰던 프로토콜이 옛날에 내가 속삭였는데 지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세포 사이에 통신이 달라지는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세포 간이니까 여기 이제 세포가 있다 합시다. 셀이 있으면 이 바깥으로 통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 바깥에 있는 물질들이 뭐냐 하면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깥에는 그냥 빈 공간이 아니고 이 바깥에 있는 게 바로 익스트라 셀루라. 이 바깥을 익스트라 셀루라라고 그래요. 예. 네. 익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뻣뻣해져요. 스티프니스. 뻣뻣해져 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통신이 바뀌어지죠. 여기서 속닥이 뭐 해줘야 되는데, 예. 이 속닥이는 이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따라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 되는가. 이게 만약 암세포 붙으면 익스트라 셀룰라가 단단해지면, 야가 단단해지면, 야가 돌격 앞으로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익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가 스티프니스가 일어나면, 또 이쪽에서 이런 세포들이 분비하는 게 있어요. 그 간단치 않습니다. 이렇게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엑소솜이라고 해요. 엑소솜이라는 그러니까 세포 외로 골기 바디가 이렇게 분비를 해요. 이알이 세포 바깥에 이알입니다. 이게 막이리 여기 엑소솜인데 야가 분비를 하는데. 자, 조금만 따라오세요. 이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는 이 캡슐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한 예를 들면 마이크로 RNA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 마이크로 RNA가 굉장히 세포 간의 통신을 악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게 스티프해지면 당연히 이 세포가 교신하기 어렵겠죠. 근데 암세포는 이걸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ltered intercellular communication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포가 또 출현해요. 암세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요거 하나 볼게. 이쪽에서 뭘 내느냐 하면 이쪽에서, 이거 PD1. 예. PD1. 예. 그 다음 CD47. 이런 분자는 뭐냐면, don't, 요즘 뭐라 보내냐면, don't eat me. 나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메신지를 보내버려요. 이쪽에서 만약 면역세포가 야를 죽이려 하면 PD
PD 이쪽 계열을 하고 CD47 이런 걸 분비해버리면 칼을 이렇게 막아버려요. 죽이지 말라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변화된, 옳든 변형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교신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일로 돌아올게요. 자, 이해하시죠? 이겁니다. 우리 몸에 전체 세포 수가 36조 개가 있는데 그 80%에 해당되는 26조 개가 적혈구입니다. 첫 번째 충격. 두 번째는 뭐냐면 면역세포 다 모으면 1.2kg, 이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근육이나 뼈나 저 브레인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보지 말고 우리 몸을 볼 때 고무호수에다가 고무풍선에다가 예, 빨간 구슬 쫙 담아놓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1.2kg 당겨져갖고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이 노화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염증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염증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하시죠. B세포, T세포, 그 다음 NK세포, 이런 바로 이게 바로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들이 온갖 백혈구들이 과잉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으면 가소로 작동해도 문제가 되고 과잉으로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노화에 끝까지 추적해보면 노화의 한 70%가 바로 염증하고 관련 있고 그 염증하고 관련 있다는 말은 지금 우리 면역세포들이 1.2kg이 된다는 거예요. 요 적어놨잖아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들이 온갖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주로 인터루킨을 통해서. 그래서 몸 전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경고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혈류를 타고 조금 그 경고 시그널이 낮은데 잔잔하게 오랫동안 바로 노우 그레이드 시스테매틱 노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제가 이쪽을 공부하면서 가장 꼽힌 단어가 시스테매틱 노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낮은 강도가 낮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 예, 어쩌면 그게 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편안히 하거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물으면 예,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항상 이렇게 기저로 흐르고 있는 스트레스에 의해 갖고 우리 인체가 서서히 예, 침몰해가는 과정입니다. 노화라는 게. 그것의 가장 핵심이 바로 백혈구에 해당되는 바로 이 염증 반응, 백혈구의 과잉, 이쪽으로 염증 반응의 노화의 한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은 어렵고 마음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마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음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기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 웃음이 머금고 목소리에 온기가 담기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집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삶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자주 떠올리는 생각, 자주 향하는 방향, 그곳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가장 오래 붙들고 있었던 걱정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가장 쉽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 안에 지금의 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은 가슴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고 선택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고 싶다면 먼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에 있고 마음이 주인이 되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도 결국 마음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어떤 이는 꽃을 보고 어떤 이는 줄기에 있는 가시를 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낭만을 느끼고 어떤 이는 불편을 느낍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마음을 고치려 합니다. 화를 없애려 하고 걱정을 없애려 하고 불안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의 구름처럼 흘러가고 강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고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 노후면사나 BTN 불교TV 무상사 청정수월 도량에서 오늘 지극정성으로 선망부모 조상 인연영가 천도 백중 49제 중

복이 공영동방귀성 공정인 고등자 고호한 신종 내영과 국부공시 선망주상 일체영과 각경필복이 태종사 법정스님 강령신묘당 도정 강령곽유권 경주최씨 곽학상이보니 곽성숙임달령 곽상영영과 곽근내복이 김무과 곽창수 박성남영과 현풍곽씨 선망주상일체영과 태아령영과 구정모복이 구자문 홍순옥영과 권호연복이 김수

가 흔히 자복이 권제 증권 안하기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김갑자복이 김영서 이봉이 김이복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김경자복이 김인호 김태호 김영일 영가 김씨 일체 인연 영가 김군자복이 김홍순 이점승 김출기 김 홍주의 성춘 영가 김해 김씨 선망주상 일체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김치도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덕임복 김기혜선 이옥순 홍성신 김종 태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맘덕복이 김이남 나호키 백모 형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미란복이 김만기 조백석 김진호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미실복이 김봉진 김복희 왕시모 영가 경조 김씨 손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김재하, 신정수, 영가이, 김순자, 보기, 김정호, 김수봉, 선영가이, 김영아, 보기, 김영실, 박돌순, 김석권, 송세화,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영희, 보기, 허창성, 최의정, 허정무, 영가, 김옥규, 보기, 김희정, 박순내, 영가, 총도,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옥자 보기, 김영태, 김영안, 종묘순, 황순자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영숙 보기, 김정문, 이분선, 한종무 영가,

임계야. 항의석영가안동 김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평해왕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김인순복이 조상현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김재현복이 김항우 한은아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김종남복이 김복길 이양순 김영수영가 김종숙복이 도삼석 조목임씨 도완섭 천옥순영가 김종식복이 김학배 김정호 윤일순 영가 김종현복이 김병석 호수란 황명의 영가 김주원복이 김성희 한망락 김상수 영가 경주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김진순복이 정인지 정용태 영가 김신우복이 김우일 정조목 김수원 김수부 영가 김혜경복이

영가 인동장시 선망조상 일체 영가 박정리 박순호복이 선망조상 일체 인연 영가 박정신복이 김기도 박창섭 홍삼내 박대영 박경령 김도윤 영가

제자복이 한석주 최석가 한재덕 박태영 이순혁 김지혁 영가 태하령 일재영가 배희봉복이 배승용 지전부원 영가 서영숙복이 서종고 김순익 영가 서재숙복이 서서남 서한영 영가 태하령 일재영가 성문주복이 성두영 박정희 영가 창녕성씨 선망조상 일재영가 비량 태하령 영가 송승영 보기 죽기만 이금만 조영호 송철흥 김분의 송인한 송보섭 송영섭 박춘자 외조모 영가 창녕조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송지연 보기 태하령 일체영가

무슨 박인다. 문금수 난추들 유나옥 영가 충성십시에 선망주상 일체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안덕일복이 안현수 김차수 정옥녀 강동외 지야맹 영가 안병광복이 안효승 김금순 영가 죽산한시 선망주상 일체 영가

삼마시수원백시 수풀림시영가 태하령일체영가 윤정이복 윤영구 양숙자영가 태하령일체영가 이공순복이 이금만 한봉이 정학영이 남순 박승곤 한

이근숙 이영복이 이경준이 봉순조모 이종복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이난선복이 서봉수 최분이 소동문

장선이 보기 장기덕 황월순 장원이 영가 인동잔시 선망조상 일체의 영가 장연숙 보기 장군봉 최종순이 장선이 시우 황재명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장해란 보기 장종수 김충래 영가 장혜순 보기 김군함 배조순 김정배 장종술 영가 김충래

손망조상일체영가 대아령일체영가 정위자복이 정운천이복순 정지태영가 연일정시 손망조상일체영가 대아령일체영가

영가 조영미복이 조종시 한양조시 선망주상 일체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송재룡이 영가 조영선복이 천용태 흰갑수 조정시

선망주상님 영가 대하령일체 영가 조금보기 조용호 영가 조한내보기 조영가 윤맹이 조판제 영가 조효연보기 조정호 유정순 조규백 유용녀 조성호 평양조시 고조부 고조모 영가 평양조시 증조보 후인 증조모 영가 평양조시 선망조상일체 영가

임금 김씨 서평규 서유진 서세종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정인욱 보기 천생연생 축생인연이 되는 모든 영가 최정자 보기 반려견 단지 장군 바우영가 유기동물영가 유주무주회원영가 하원수 보기 하태룡 정수남영가 한 덕환보기 한해동 박국수영가

일체 영가 나주 임시 유인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한테만 보기 한병은 김목규 한태종 영가 송명현 보기 송대 홍대안 송나무 홍명남 영가 홍성

백종 주권 영가를 중심하여 상서 선망 누세 중신제 영숙백 참해질손

지정성으로 향단을 차려 선망부모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기도 동참제자

백종 주건 영가를 중심으로 상서선망 누대종 진재영 숙백 참해질손 원근 친척 일체 권속 등 각혈이 10명 영가 자도량 내에 동상동하 유주무주 애옹 고온불자 등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2: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0: 또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사람을 믿으려 하지 말고 법을 믿어라. 사람은 변함이 있지만 법은 변함이 없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0: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반갑습니다. 정량사 금강왕님 법사 지도법사 장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삼을 나눠드린 것 중에 물처럼 구름처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처럼 구름처럼 신명학. 산다는 게 아픔이란다. 살아있는 것 중에 부딪히지 않는 것 어디에 있다. 흘러가게 그냥 놔둬라. 억지 부려 붙잡으며 대개 억지 뒤에 오는 게 아픔이더란다. 구름처럼 바람에 몸실어 흐르고 물처럼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웅덩이 만나거든 다 내쳐고 지나가. 갈증이 있는 곳에는 마른 목을 적셔줘. 멈추지 말고 물처럼 구름처럼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며 낙자르지라고 마다하다니 구름이 흘러가며 거친 바람이라고 바람을 마다 온전히 맡겨두고 순리를 따라 흘러가지 않다. 사랑도 미움도 벗어놓아라. 근심도 걱정마저도 내려놓아라. 하늘이 이 세상 온갖 만사 만무의 주인이지 너 뜻으로 움직이라. 물처럼 구름처럼 흘러가야 하는 게 인생이란다.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시에 나오는 것처럼 물처럼 구름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팔고를 말씀하셨죠. 생로병사는 다 아시고 계시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또 오음성거라 해가지고 내 욕구대로 욕망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끝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야기하자면 산다는 게 아픔이란다 했잖아요. 첫 번째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여기서 나오죠. 살아있는 것 중에 부대끼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다더냐. 흘러가게 그냥 놔둬라. 억지 무려 붙잡지 마라.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흘러가도록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바꿔보겠다 뭘 해보겠다 하는 순간 트러블이 있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억지 부려 붙잡지 말라. 그리고 구름처럼 바람에 몸실어 흐르고 물처럼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거라. 늘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늘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죠.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언가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게 되면 뚜껑이 좀 열리죠. 근데 제가 그 자존심이라는 게 형상이 있는 거냐? 형상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워버리게 되면은

그건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거든. 그런데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없는 것을 갖다거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대답을 못하죠. 마음은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마음이 있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있느냐? 없죠. 근데 내가 상대가 소리를 내므로써 그 음량이 내 귀에 들어와서 아 이것은 나를 칭찬하는 이야기네, 아니 이건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네, 나를 욕설하는 이야기네 분별하는 순간 좋은 말은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나쁜 소리 같으면은 나의 입에서 아니 좋은 언어가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나를 비난하는 나를 욕설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 순간 나에 대해서 내가 그 상대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감사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뭔가 상대가 나를 오해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빠해야 할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언제나 되돌아보면 그래서 다음에 내가 당신을 만날 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된다면 언제나 물처럼 구름처럼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 사랑도 미움도 벗어놓아라, 근심 걱정마저도 내려놓아라. 그저 물처럼 구름처럼 흘러가야 하는 게 인생이란다. 물이 내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아니잖아요. 구름이 야 내 이쪽으로 가줘 하면 이쪽으로 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우게 되면 놓아버리게 되면 이래야 된다 하는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어떤 교만, 자만심 없다면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하고 포용하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주만큼 넓고 좁아진다면 바늘끝만큼 작아집니다. 바늘끝 꽂을 수도 없어요. 좁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넓게 쓰자, 좁게 쓰자, 내가 한순간 그 순간순간순간 어떤 마음 자세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물처럼 구름처럼 넓은 걸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 늘 모든 것이 나를 장애하고 가로막고 나를 슬픔에 빠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순간순간 나의 넓은 마음, 대해와 같은 큰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9페이지 보면은 인연을 만나면 고패 풀고 할 차례입니다. 우리 저번에 육도 만행과 항아의 모래 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서 닦아서 보탬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인연을 만나면 고패 풀고 인연이 그치면 그대로 고요하나니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인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일생이,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의 제일 사리불 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야신경 할 때 보면 사리불, 사리자 존자 하잖아요. 이런 사리자, 사리불 존자도 이런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 노갸원에서 다섯 비구엔테 최초의 사제 법문을 갖다 굴립니다. 이 가운데 마승 비구라는 스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승 비구는 행동이 아주 단정했답니다. 그래서 저 하루는 왕사성 북문 근처에서 탁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리불이 마승 비구가 걷는 걸 보니까 코끼리 왕이 걸어가듯 앞만 보고 걸어갈 뿐 이리저리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더라도 사자처럼 온몸을 움직여 돌아보곤 했다. 달리는 말도 마승 비구를 만나면은 두 발을 모았고, 나르던 새도 빙글빙글 돌아서 애를 표할 정도였다. 우리는 일상생활 하면서, 앞을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위의 환경, 미국 저기 본다고, 하느라고, 사고도 나고, 또, 아래를 쳐다보지 않다기 때문에 물웅덩이에 발을 담글 때도 있고 돌부리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마승 비구는 언제나 앞만 보고 갔다는 얘기예요. 주를 돌아보면서 쓸모없는 환경에, 풍경에 눈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해수욕장 가면은 여성은 젊은 근육맨을 볼 것이고 또 우리 남성분들은 비키니 입은 여성분들 본다고 눈이 사방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행동, 어떤 환경에 처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철저히 알게 되면은 주위의 환경이 어떻든지 눈을 돌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흔들리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이 주체성이 확고하게 심어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눈이,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 갔다 하질 않죠.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리불이 길을 지나가다 보고는 크게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마승 비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며 무슨 가르침을 펴십니까? 마승 비구가 대답을 하죠. 저는 출가해서 도를 이루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사리불이 질문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소멸한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우리 사리불 존자께서는 친구 목걸령과 함께 부처님께 기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리불 부처님께 기의함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었다? 지혜 제일 사리불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우뚝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건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꼭 우리 일생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훌륭한 나의 인생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찾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스승은 어떤 분이어야 될까?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늘 현명한 스승을

우리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저 먹어갈수록 인연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인연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소중함이 절절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특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인연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연을 중요시하여 인생을 즐기며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책이 책인데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나의 꿈, 나의 인생의 저자이자 탁월한 동기부여가인 미국의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기자를 했습니다. 취재로 알게 된 당신 최고의 부자였던 앤드류 카네기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카네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을 갖다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의 말을 기등으로 흘려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나폴레온 힐은 카네기의 말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까닭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가 되어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가 쓴 책은 계속 팔리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던 것은 카네기의 인연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도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요. 책 내용이 괜찮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 주위하는 사람들이 나의 좋은 점, 훌륭한 점을 칭찬할 때 또 어떤 인생의 좌표를 갖다가는 내가 볼 때는 당신 이런 것을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하면 한번 깊이 사유해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갖다가는 예를 든다면 또 2차 세계대전에 영웅이자 철의 장막이라는 말로 유명한 영국 수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귀족이었던 천연 처칠이 방학을 맞아 시골 별장에서 지내던 중 수영을 하다 그만 발에 쥐가 나고 말았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소리쳐 구원을 청했습니다. 그때 쏜살같이 뛰어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처칠은 소년과 친구가 되어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처칠은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소년의 꿈을 이루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칠의 도움으로 런던에 가서 공부하게 된 소년은 마침내 자신이 꿈꾸었던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 소년은 연구 과정에 푸른 곰팡이를 발견하고 그는 그것을 통해 신비의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약이 바로 유명한 페니실린이었습니다. 페니실린의 발명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그는 전쟁 중에 폐렴에 걸려 생사를 오거든 처칠을 살려냈습니다. 처칠은 그의 도움으로 두 번이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소년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합니다. 처칠과 플레밍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뛰어난 정치가로, 한 사람은 의학자로, 그리고 두 분 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플레밍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두 분은 아주 각별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습니다. 인연은 이와 같이 참으로 아름답고 종교보다는 거룩한 인생의 꽃입니다. 카네기와 나폴레온 힐, 처칠과 플레밍 등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불자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 누가 나에게 소중한 인연이지라. 그리고 그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마지막에는 되돌려받는 게 있다는 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인연이 되고 내가 소중한 인연을 갖다 소중히 여기는 만큼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인연은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보석이고 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인연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인연을 만나면 곧 베풀고 인연이 뭐 그치면 그대로 고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또 그 인연이 떠나가면 놓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절집에서도 오는 사람 맞지 않고 가는 사람 맞지 않는다잖아요. 이 청량사를 갔다 오시면서도 누가 청량사 와라 와라 와라 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청량사를 오실 때 누가 권유 안 해도 내가 왔을 것이고 또 가시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가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일 이것이 결정코 부처님을 믿지 않고 겉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하려 하고 구함으로써 공부를 쌓는다면 그 모두가 망상은 도와는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벌써 이 사람이 있게 보이네 없게 보이네 그 옷차림에서 또 남성분들한테는 뭐 화장을 잘 진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성분들을 보면은 화장에 한 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좀 예쁘네 별로네 이런 별 차별을 갖다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또 차를 갖다 보고 좋은 차 타고 왔으면 아 이 사람 돈이 좀 있네 차를 갖다는 소형차 타고 오면은 이 사람 별 부자가 아니네 이렇게 분별심을 일으키는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인품을 외면해버리는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일륜지 제자라 해가지고 결혼 같은 거 할 때는 그러잖아요. 집안을 보잖아요. 우리 보던 경제력도 좀 좋으면은 얼른 해. 경제력이 별로고 별로 사는 게 그렇다면은 어쩌죠 여러분 우리 다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사람을 친구를 데리고 왔니 이러면서 자녀 탓을 많이 하죠. 사업이 잘 되다가도 망해버릴 수도 있고 장사가 잘 되다가도 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좀 안 되더라도 좀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살게 되면 또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현재만을 보지 말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가 싹이 푸른가 노란가를 보시고 투자를 하는 그런 현명한 분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두가 겉모습 집착을 하나 구함을 공사한다면 그 모두가 망상인 뿐
또한 서로 어긋나게 된다.

그래, 우리는 절에서는 이제 불사를 가끔 하죠. 그런데 우리 저 고 회인사에게 계셨던 우리 성철스님께서 애적에 마산 성주사에 잠시 머물고 계셨는 모양입니다. 그때 그런데 그 대웅전 법당 안에 웬 큰 간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중창불사를 한 시주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보자 주심에게 물었습니다. 법당 위 저 큰 간판은 누구의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주심이 대답을 하죠. 마산에서 큰 약국을 하는 어느 거사님의 것입니다. 저 거사님 자주 성주사에 오는가? 묻죠. 아마 큰 스님이 계신 것을 알면은 조만간에 저리 올 것입니다. 며칠 후 주심의 말처럼 약국을 운영하는 거사님이 왔습니다. 그는 큰 스님을 뵙자 큰 절을 세 번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거사님 신심이 대단하시더군요. 저는 이곳 성주사가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어쨌든 거사님의 신심은 대단하시네요. 거사님은 큰 스님의 칭찬에 입이 째질 듯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법당에 붙여놓은 간판이 잘못되었어요. 뜬금없는 큰 스님의 말씀에 거사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 성철스님께서 말씀합니다. 위치가 틀린 것 같아요. 저 간판은 마산역 앞에 걸어놓아야 하는데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마산 아무개가 성주사 법당을 위해서 시주했다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이 산 속에 걸어놓아 봐야 누가 얼마나 알긴 하겠습니까? 그제 약국 거사님은 고개를 갖다 숙였죠. 아이고 큰 스님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불자님들은 과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절과 달리 우리 청량사는 등표를 갖다가는 쓰기는 쓰는데 등을 달지도 않죠. 그런데 제가 승려 생활하면서 등을 달지 않고 이와 같이 등표만 단다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의 절이 그래요. 왜 우리 등을 안 달아요? 난리가 나죠. 진정으로 보시한다는 것은, 불사를 한다는 것은 등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잖아요. 금강경을 갖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상을 내지 마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상을 내기를 좋아해가지고, 뭐 불사하면 종각 불사하면 종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있는가 없는가. 또 초파일 되면은 내 등이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또 여기는 등표잖아요. 등표를 갖다는 붙여놨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신 분이라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절에 가보면은 건물이나 탑 등에 시주자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원래부터 불사를 하는 것을 두고 큰 복을 짓는 일이라고 합니다. 불가에서는 또한 남모르게 선행을 하는 것을 들고 무주상 보시라고 해서 큰 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무주상은 없을 무자에다 주할 주 상자입니다. 보시는 아시죠? 그러니까 상을 내미 없이 보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름이 조금이라도 그 어떤 티내인 관세를 정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많은 독재가가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따뜻해집니다. 작은 정성이 모아져 큰 사랑이 되듯이 우리들도 작은 선행을 베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보시한다는 것은 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뭘 본다? 은덕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바랬을까요? 말씀은 아유 네 일이 잘 되면 내 용돈 좀 잘 줘 해서 말씀을 했겠지만 그 마음은
잘 성장해 준 것에 대해서 또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갖다 키우시면서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커가고 또 자기 할 일을 잘 찾아갈 때 아주 뿌듯함을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일날 뭐 기념일날 되면은 모른 척할 때, 외면할 때 우리는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게 되면은 너 나의 기념일날 생일날 이런 것도 뭘 챙겨주지 않니?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것은 그 진정한 참된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되돌려 받는 게 아니거든요. 되돌려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께 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뭘 준다는 것은 나의 아름다운 마음을 또 상대의 어려움을 곤란함을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주고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어려움, 곤란함을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마음이라도 여유로워지면 그것이 따뜻해지잖아요. 나의 따뜻함이 상대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일상생활을 우리는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자비잖아요. 늘 사랑으로써 상대의 모자란 점을 채워주는 그런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아,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0: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우주의 모든 사물은 어느 하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의 불빛으로 세상을 비추죠.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은 부다의 가르침을 담은 광명의 지혜입니다. 현존하는 대장경들 중에 가장 정확하고 목판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천년이 넘게 과학으로 보존해온 불교 사상의 보고, 고려 대장경을 품은 해인사 장경판전과 대장경판입니다.

0: 산의 모습은 천하에 뛰어나고 지덕은 해동에 짝이 없으니 참으로 수도할 곳이다. 경남 합천 가야산입니다. 이 명산에 해인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항해를 떠나는 돛단배 형상입니다. 불법의 세계로 향하는 도량의 의미를 담은 것이겠지요. 해인사는 통일신라 시대인 802년에 지어졌습니다. 신라 시대 화엄 십찰 가운데 하나죠. 해인사라는 이름은 화엄경 속 해인삼매라는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해인삼매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담는 것으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를 향해가는 여정이 가람의 일렬 배치에 담겨 있습니다. 해인사의 주 정각은 대적 광전입니다. 화엄경을 중심 사상으로 창건된 사찰답게 법당에는 삼신부를 모시고 가운데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왼쪽 집게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은 중생과 부처, 번뇌와 깨달음이 본디 하나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대적광전 옆 대비로전에는 귀한 비로자나불 두 개가 모셔져 있습니다. 9세기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입니다. 2022년 10월 국보로 지정되었죠.
1: 해인사는 이름부터 해인삼매라고 하는 화엄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장엄한 경전을 해인삼매 경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엄사상이 신앙으로 구현될 때는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이고 그래서 화엄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찰에서는 삼신부를 불전에 모시게 됩니다.
0: 해인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장경판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적광전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입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이 보관된 장경판전으로 향합니다. 장경판전은 석굴암 불국사 종묘와 함께 1995년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15세기에 지어진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장경 목판을 보관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정각을 둘러 작은 해자를 파놓았죠. 장경판전 안에는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경판이 있어 해인

0: 는 3보 사찰 중에서도 법보 사찰로 꼽힙니다. 대장경은 부다의 친서를 담은 경장과 계유를 담은 율장, 후학들의 논서를 모은 논장, 즉 경율론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파는 고려시대 몽골과 거란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옮겨간 고려 왕실은 1237년에 사업을 시작해 16년 만에 완성했죠.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 해서 고려대장경, 8만여 개의 경판에 새겼다 해서 8만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양이 방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든 81,258매에 사찰에서 추가한 5,987매를 더하면 총 87,000매가 넘습니다. 경판을 쌓으면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은 당시에 볼 수 있는 모든 불교 경전들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오류를 수정해서 드물게 정확한 대장경으로 꼽힙니다. 현재 중국에도 전해지지 않는 북송의 대장경이나 거란 대장경의 내용이 담긴 유일한 대장경입니다.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 내용이 확인된 혜림 스님의 일체 경음이도 고려 대장경에만 수록된 경판입니다.
1: 8만 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수행자들의 계율을 다루고 있고요. 또 그러한 또 가르침에 대한 논서들, 그래서 경율론 3장을 이렇게 전체를 이제 봉안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떤 자연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들, 또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0: 장경 판전의 북쪽 건물인 법보전 기둥에는 수행자가 새겨야 할 문답이 새겨져 있습니다. 원각 도량 하처, 즉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이 답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남북에 배치된 긴 두 개의 건물을 주축으로 미음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당시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과학적 보존 시스템으로 만든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먼저 두 개의 주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데 모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서남향으로 비껴서 지어졌고 뒷건물이 더 높게 배치되었습니다. 살창의 크기도 다릅니다. 건물 앞면의 창은 위가 작고 뒷면의 창은 아래가 작습니다.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앞면의 아래 창이 큰 것은 인경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빛을 확보해 줍니다. 무엇보다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큰 창으로 들어와 건물 안에 고루 퍼진 뒤 빠져나가면서 자연 환기와 온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건물 바닥은 황토, 화강토, 강석회, 숯, 소금을 차례로 다져놓아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됩니다. 또 경판의 변형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해충을 막도록 했습니다. 경판은 바닷물에 삭히고 소금물에 삶아 그늘에서 말리는 것을 반복해 갈라짐과 변형을 최소화했습니다. 내기퉁이에는 구리 장석을 부착해 손잡이가 빠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것이 천년 동안 대장경판이 보존되어 온 힘입니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화엄의 정신은 현대 기술과 만나 다음 천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2: 알파콜드2라고 하는 그
0: 팔만 대장경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불교가 만나는 접점을 찾아 더 쉽게 전하면서 팔만 대장경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1: 700여 년 전에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을 때 다양한 형태의 부처님의 가르침 또 다양한 형태의 심오한 인류에 대한 철학들을 이렇게 유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매체를 활용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쇄신하고 혁신하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일지라도 현대적으로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생각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알리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0: 고려인들은 몽골의 침략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와 평화를 설파했던 부다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대장경의 정신이 이 시대에도 유효한 이유. 그것은 인류에게 전하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 때문 아닐까요?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단순한 신심 치유를 넘어 우리 사회 정신적 이정표가 되어준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4인 공동대표 체제의 출범인데요. 가나선과 입바사나, 자비명상, 그리고 마음챙김 등 서로 다른 수행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선명상이라는 새로운 공통 언어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공동대표이신 해인선명상센터장 정혜수님, 마하 입바사나 명상원 김열권 원장님, 그리고 한국 MBSR 마음챙김연구소 안희영 소장님 모시고 한국 명상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과의 접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지대방 시즌 3를 시작하고요. 이렇게 출연진을 세분 모신 게 처음입니다. 세 분을 모시다 보니까 약간 소파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모시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되셨으니까 우리 지대방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혜수님부터요. 네.
3: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현대 언어로 전하고 1700여 년 한국 불교 선의 깊이를 현대 심리학과 연결하여 개인의 치유를 넘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여러분과 함께 선명상을 힘차게 정진하는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 공동대표 동백꽃 정혜수님 인사드립니다.
0: 네. 우리 스님 인사말 들으니까 명상을 통해서 세계 평화도 이뤄낼 수 있겠네요. 네. 우리 김열권 원장님. 네.
1: 안녕하십니까? 김열근입니다. 마하위빠사나 명상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0: 네.
1: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서 부처님의 원형 수행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수행 단체이고, 저는 현재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네. 우리,
1: 감사합니다.
0: 아니, 소장님? 네.
4: 네. 예, 공동대표 안희영입니다. 저는 한국 MBSR 연구소를 한 20년째 이끌고 있는데요. 서양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의료 명상, 과학 명상과 이 부처님법을 이은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이렇게 결합해서 가장 이제 서양에서 구조화된 명상법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MBSR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0: 네.
4: BTN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네. 이제 세 분께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 우리 정혜스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명상을 통해서 이 마음 치유로 우리 사회의 평화에 그 씨앗을 심겠다. 네. 스님 아주 포부가 크셔요. 네. 심겠다라는 원력으로 2015년 출범한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입니다. 먼저 이제 이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3: 네. 저희 협회는 그 특정 종교나 수행법에 머무르지 않고, 불교 선명상이라든가, 가나선, 그 마음챙김, MBSR, 또 뭐, 칭잉볼, 차명상 등그 다양한 명상 전통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그런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벌써 이제 창립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제2도약을 선포했다고 볼수 있겠어요. 불교 전통 수행법인 선과 위빠사나부터 또 현대 과학적 명상인 우리 안희정 소장님께서 쭉 하고 계시는 MBSR까지 불교 명상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드림팀이 구성됐다고 봐도 될까요, 소장님?
4: 네. 이 드림팀이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또 기분이
0: 네.
4: 좋아지긴 하는데,
0: 네.
4: 뭐 사실 그동안 10여 년 동안을 1인 체제로 이렇게 해서
0: 네.
4: 저희 단체가 이제 지금 현재 33단체로 이렇게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0: 네.
4: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이걸 다 소화하기에는 책임감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 두 분, 또 제가자 지도자 두 분이 해서
0: 네.
4: 좀 책임을 좀 이렇게 떠나맡는 게좀 낫지 않는가 해서
0: 네.
4: 조금 민주화됐다는 표현이 좀 나을 것
0: 아,
4: 같습니다.
0: 그렇군요.
4: 네.
0: 네.

0: 그리고 이제 이 공동대표 체제 이후의 첫 행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지난 6월 28일이네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주제로, 대주제로 하셨고, 지도자 포럼을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정혜 스님께서는 이 대승경전 선명상을 주제로 해서 보다 좀 확장된 세계관, 그리고 자비의 실천을 촉구하셨어요. 네. 어떻게 명상 속에, 선명상 속에서, 세계관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자비 실천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촉구를 하셨는데,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전통과 현대의 만남, 그 선명상이라는 주제에서 알수 있듯이 저는 이 시대의 그 대승경전의 그 선명상이 오늘 사회에 꼭 필요한 아주 정신적인 가치가 높은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 대승경전은 혼자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깨달음과 모든 생명들과 함께 그 깨달아가는 이어가는 이런 사상인데요. 그래서 대승경전 속에서의 그 사홍서원과 사무량심을 그 사회에 그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원력을 가지고 선명상에 나의 깨달음을 사회에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원력을 담아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0: 선명상에 잘 녹여내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비 실천이라고 하면 보통은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 뭔가 재물 같은 이런 거를 재화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명상법을 통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게 얼마나 큰 자비 실천입니까? 그래서 이 명상 안에 많은 걸 녹여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열건 원장님께서는 그 티벳 불교 선명상을 주제로 이 티벳 불교 명상의 개요와 특징을 정리를 하셨어요.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실제 체험자들의 사례를 소개하셨고, 중도를 실천하고 또 경전과 선지식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2: 제가 이제 하도를 처음에 승절 스님한테 받았는데, 승절 스님은 오매일에 갈 때까지 하도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가는 방법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런데 티벳 명상은 처음에 입문할 때 절을 10만 번에서 40만 번 1년 안에 하고, 그 사가행 예비 수행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그 오매일에를 갈수 있는 기반이 다 돼요. 그러니까 그 티벳 명상은 하면은 일반인들도 한 3년만 열심히 하면은 거의 오매일에 도달한 사람들이 한 30%, 50% 이렇게 나옵니다.
0: 그렇군요.
2: 그래서 또 미국의 뚜룽파 림포체 같은 경우에는 티벳 수행을 할때또 남방 수행하고 비교해서 남방 수행의 사마티파사나의 좋은 점을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서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도 이제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많아서 그 방법들을 일반인들한테 소개하면서 같이 수행을 하니까, 그래 사례에 나왔듯이 한 10명 정도가 수행을 자나깨나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공성까지 체험하면서 그 자기 생활 속에서 그 수행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잘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0: 체험자들을 많이 만나보셨죠?
2: 네, 체험자들 많이.
0: 그 체험자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세요?
2: 남자 한 분은 그 중소기업 하다가 그 노사 문제가 있어서 그 심장 회심증이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는 말하면서도 이 해를 해에다가 약을 뿌려요. 뭔가 해가 굳어져가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성당에 한 30년 다녔는데 집중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집중력이 뛰어나서

0: 처음에 오자마자 수행하는데 바로 삼매에 드는 거예요.
1: 그랬군요.
0: 네, 삼매에서 들어서 한 3일 수행하니까 약 뿌리는 거, 약을 안 먹어도 되고. 예,
1: 네.
0: 그리고 이 수행이 좀 이제 더 깊어지면 한 5일쯤 이렇게 가면은 이 몸이 사라지고 호흡도 사라지면서
1: 네.
0: 예, 그런 또 공성 체험도 하고.
1: 네.
0: 예,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그 성당에 다니다가 불교로 바꿔서 일상에서 또 기업을 운영하면서
1: 네.
0: 수행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1: 어, 정말 특별한 체험자네요. 네.
0: 예,
1: 계속
0: 그러니까
1: 정진하고 있겠죠?
0: 네, 계속 견진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안희영 소장님께서는 이 서음명상과 또 현대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접점을 살펴보시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 명상이 갖는 의미와 이 활용 방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네. 이 말씀을 좀 들려주시겠어요?
2: 네. 아, 이제 저는 이제 전통 명상도 해보고 현대 명상도 해보면서 이 접점이 어디일까 이제 고민하는 많은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통의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전통을 잘 계승하고 또 너무 또 종교적인 어떤 색깔에 이렇게 함몰되지 않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떤 인간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부처님 법이었던 방편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현대에는 또 과학이라고 하는 또 검증하는 하나의 어떤 체계적이고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하나의 또 도구가 생긴 거죠.
1: 맞습니다.
2: 그러면 전통의 깊이와 현대 명상의 어떤 접근성, 대중성을 어떻게 이렇게 잘 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가, 그게 또 요새 저희들이 하는 고민이고 또 협회에서 또 앞으로 많이 또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교 안에 있는 정말 좋은 장점들, 또 전체 문화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명상법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명상하신 방법들이 요즘은 옷을 많이 바꿔 입고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포장 기술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잘 우리가 만들어내면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 서양 사람들은 우리 불교의 어떤 좋은 전통을 가져가서 너무 상업화하고 싸구려로 이렇게 만들었다. 강한 비판은 그런 또 비판들이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전통 순수 불교 명상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또 그렇게 보이는
1: 아,
2: 면도
1: 그럴
2: 있을
1: 수도
2: 거고,
1: 있겠지요.
2: 또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그러면 서양인이라고 그래서 전부 상업화된 명상, 심지어는 그걸 맥 마인드풀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도날드 마인드풀니스라 이거죠. 그래서
1: 그렇군요.
2: 배를 불리는 데는 쉽게 할수 있지만 그렇게 좀 폄하하는 용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 또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편견이 아닐까. 그래서 서구 명상이다, 현대 명상이다, 아니면 전통 명상이다, 너무 편을 가리지 말고, 과연 우리 고통을 얼마나, 개인의 고통, 사회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진짜 명상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뭔가 연결점이 있고, 왜냐하면 과학을 완전히 무시한 현대 명상, 아니면 전통 명상,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1: 그렇죠.
2: 지금 과학의 시대인데,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과학적인 부분을 강조하다가 명상이 마치 어떤 과학만 가지고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선전하는 것도 그거는 또 하나의 큰 오류다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2: 그래서 이 부처님의 어떤 중도법처럼 이또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전통의 깊이는 잃지 않고 살려내되 접근성은 잘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할수 있는가 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지도자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1: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제 하셔야 될 역할이 그 너무 강하게 그어놓은 선들을 잘 지워가시는 역할. 네. 그래서 잘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음식이 비빔밥 있지 않습니까? 잘 비비되 그 색깔은 살리는 그런 명상의 역할을 또 또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우리 소장님은 명상 오랫동안 하셨어요?
1: 저도 입문은
0: MBSR.
1: 고등학교 때 간화선으로 이제 불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승산 스님이 그 도화집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을 보고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조사 당나라

0: 명상을 가르칠 사람이 아니고
1: 네.
0: 저한테 우선 효과가 있는 명상을
1: 네.
0: 일반인으로서 제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1: 네.
0: 거기에는 반드시 접근성이 체계적으로 가는 방법이
1: 그렇지요.
0: 필요하다. 그게 이제 과학적인 접근
1: 네.
0: 방법이고요.
1: 네.
0: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카바친 박사님이 하는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된 거죠.
1: 아,
0: MBSR은
1: 그렇군요.
0: 이제 마음 챙김, 현대 마음
1: 네.
0: 챙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 네.
0: 그거를 기초로 해서
1: 네.
0: 부처님이 어떤 사념체 수행이라고 하는
1: 네.
0: 수행법의 핵심을 현대 사회의 구조에 맞게 쉽게 접근하는
1: 네.
0: 방법으로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탄생한 프로그램이죠.
1: 아,
0: 그래서
1: 그랬군요.
0: 현대 서구 마음챙김 명상이 이제 효시가 된 프로그램입니다.
1: 네, 그랬군요. 오랫동안 해오셨네요.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공동 대표님들께서 이제 입을 모아서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명상 교육 체계화를 강조하셨을 텐데, 이 한국 명상 문화의 표준을 만들겠다라는 바람을 말씀을 하셨어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일까? 과연 표준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저도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혜수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2: 그 한국의 선명상은 그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그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2: 그 부처님의 법이 그 중국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와서 그 한국으로 전해왔는데
1: 네.
2: 중국의 그 하나 중국의 선은 지금은 거의 뭐
1: 네.
2: 불교라고 하기는 그렇고 또 일본의 선은 또 학자의 선을 이제 걸어갔고 근데 우리 한국의 그 전통적인 가나선은
1: 네.
2: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 정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인성교육 정말 중요하다라고 요즘 사회를 바라보면 느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이 한국 명상 문화의 표준을 만들 것인가? 이걸 바람으로 갖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3: 그래서 그 인성 교육에도 중요하고
1: 네.
3: 기업이나 뭐 정치 모든 분야의 발전도의
1: 맞습니다.
3: 그 정명에 그 올바른 직업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상이 그 바탕이 돼야 된다고 보죠.
1: 네.
3: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서는 그
1: 네.
3: 교재를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
1: 네.
3: 한 2, 3년 지금 교재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1: 네.
3: 거기에 이제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남방불교, 대성불교, 티벳불교, 가나선까지
1: 네.
3: 그리고 이제 응용명상, MBSR이나 뭐 다른 싱잉볼이나 뭐
1: 네.
3: 심리치료까지 그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그 선명상을 그 부처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1: 네.
3: 효과적으로 여러 이제 그 수행단체의 그 특징들을
1: 네.
3: 모아서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을 그
1: 네.
3: 연구를 이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1: 네.
3: 그 일환.
1: 표준이 하나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3: 근데 지금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조계종에서도 선명상 하는데 실제 내용이 체계화된 책자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걸 우리 협회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협회에서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1: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보니까 20차 명상 아카데미 2급, 1급 자격 과정도 개설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격 과정 내실화, 또 공공기관 및 일반 대중을 위한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 네, 이런 보급에 힘쓸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0: 지금 뭐 저희들도 그 4인 공동체제로 간 지가 몇 달이 안 돼서 이제는 지금은 이제 모여서 얘기하고 이렇게 구상하는 정도의 단계라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 이 제가 서양에서 가서 명상을 배우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명상이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들은 이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0: 또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완전히 표준화가 돼서 이미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배워야 될 정도로 많이 지금 그 앞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전통의 어떤 직관적인 경험의 깊이와 그거를 서양 사람들이 구조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을 배워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좋은 전통의 여러 명상들을 쉽게 검증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게 그게 과학이잖아요. 검증이 있고 반복할 수 있다는 거는 과학의 힘이죠. 그걸 그냥 아, 좋은 거야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따라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협회에서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를 들면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구체적인 표준안.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명상을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도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1: 맞습니다.
0: 아무리 명상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발달 심리 단계는 그냥 화살 내고 남의 거 질투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상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검증 가능할 수 있게 물론 뭐 모든 명상을 다 검증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명상은 그냥 그냥 내가 잘하니까 나를 따라오면 돼. 이런 식의 어떤 방법 가지고는 굉장히 요새 사람들에게 현대인에게 어필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지난번에 제가 그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의 김성철 교수님이 원래는 그 의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잖아요.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런 걸다 테스팅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명상을 함으로 해서 선수행을 함으로 해서 사념초 수행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뇌가 달라지고 있는가. 그 수치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40년 전에, 45년 전에 제가 출가할 때는 아, 가서 그냥 이먹고 하고 앉으면 도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수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내가 이먹고를 앉아 있을 때, 이 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수치는 우리는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조금 더 설득력이 생기고, 내가 명상을 함으로 해서 내삶 속에서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연구를 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런 걸 제시해 주면 안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요새 뇌과학이 발달이 돼서 또 신경과학 전체가 이제 많이 지난 한 15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잘 지시를 하고 또 실생활에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이렇게 잘 지시를 하면 그게 바로 우리 그 선수행에서 또 선명상에서 추구하는 선과 명상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아주 그 직관적이고 아주 깨닫지 않고 다양한 명상법들을 또 좋은 점을 이렇게 활용해서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르고 취향이
1: 맞습니다.
0: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잘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옛날에 비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1: 더 많은 사람들이
0: 맞습니다.
1: 실생활 속에서 선이든 명상이든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 공동 대표 체제를 이끌고 계신 해인 선 명상 센터장 정혜수님, 마하 윗바사나 명상원 김열건 원장님, 그리고 한국 MBSR 마음 챙김 연구소 안희영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의 수행법은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삶을 변화

0: 시키려고 하는 이 수행이라는 공통점을 다 갖고 계세요, 그죠? 예, 그래서 각각의 법을 통해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장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정혜수님? 네.
1: 예. 저도 이제 명상 지도자 협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정진하면서
0: 네.
1: 각 단체에 가서 이 단체의 교육은 뭘 하나 이렇게
0: 네.
1: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그 가나선이라든가 그 해인 선명상 센터에서는 그 선의 그 직관적인 그
2: 여러분들의 호흡은
1: 알아차림을 만약 그
2: 얼마나 중요한지
1: 정진을 한다면은
0: 네.
2: 항상 호흡을
1: 이제
2: 하면서도
1: MBSR 소장님한테
2: 내가
1: 가서는
2: 좋다고
1: 그
2: 했습니다. 이 호흡은
1: 하나하나 그 자세한
0: 한동안
1: 그 마음 챙김이라든가 그
0: 네.
1: 몸의 그
2: 의사들이
1: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2: 맞으시는
1: 지도를 받으면서
2: 그리고
1: 정말
2: 여러분들의 호흡에 대해서
1: 참 만약에
2: 얼마나
1: 내가 가나선을 처음에 할 때
0: 네.
1: 이 공부를 먼저 했다면은
0: 네.
1: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0: 그렇죠.
1: 예, 그래서
0: 네.
1: 모든
2: 내
1: 그
2: 호흡에
1: 명상
2: 대해서 얼마나
1: 센터들이 그
2: 관심이
1: 전통이
2: 있는지
1: 있는데
2: 좋은
1: 그런 전통을
2: 의사들이
1: 하나씩 하나씩
2: 하는 지도를
1: 알아가면서
0: 받고
1: 또
0: 네.
1: 우리 그 김열건 소장님은 수행이
2: 호흡에
1: 굉장히
2: 대해서
1: 깊으신 분이거든요.
0: 그러시죠.
1: 그래서
0: 네.
1: 그 소장님의 그 얼굴만 봐도 아, 저분이 정말 얼마나
0: 호흡에 대해서
1: 깊이 정진하고 있구나 이런
0: 네.
1: 존경심이 일어나요.
0: 네.
1: 그래서 또
0: 원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뭐다
1: 네.
0: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그래서
0: 그렇죠.
1: 저희 그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에 들어와셔서 정진하시면은 그 모든 서른 몇개 단체 그각 잘하는 것을
0: 네.
1: 여러분들이 다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우리 원장님, 그러면 이제 어떤 전통이나 수행법이 다른 이런 전통을 갖고 있지만, 세 분의 이 명상이 조계종 선명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네, 조계종 선명상이 이제 하도선을 이제 내세우면서도 그 성철스님의 선문정로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가나선 하도선을 그 유식이나 아니면은 그 기신론이나 아니면 초기불교, 대승불교 예, 그렇게 또 이제 연결하면서 예, 경전과 이제 수행을 같이 가는 그런 선명상을 이제 그 제시했다고 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하도 수행을 하다가 이제 예, 남방에 가서 부처님의 원형 수행법을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이제 그 특징들이 이제 하도는 좀 강력하게 이제 추진력이 있고 또 남방은 자세하게 이제 그 관찰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섬세하게 이렇게 예, 무의식에까지 그 제거하는 방법을 그 확실하게 이제 경전과 논서의 일각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또 그런 것을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안희영 소장님이 하듯이 그 MBSR이나 뭐 MBCT나 액터나 그렇게 응용된 그런 프로그램들은 일반인들이 이제 접근하기 좋아서 예, 일반인들한테 예, 소개할 때에는 예, 그런 수행도 연구하고 도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0: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잘 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장님, 오늘의 한국 명상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신다면 어떤 문장으로 정의를 하시고 싶으세요?
4: 아, 그거는
0: 좀
4: 그거 자체가 화두
0: 어렵겠지만.
4: 같은. 저는 지금 우리 한국 명상계가 굉장히 정말 천년에 한번 오는 기회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명상은 굉장히 깊고 또 선이라고 하는 아주 그 너무나 좋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어떤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0: 맞습니다.
4: 데다가 또 이제 서양의 어떤 그 마음챙김 명상 또 이렇게 과학화된 명상이 들어와서 지금 원한다면 모든 명상을 다 접할 수 있는 황금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만 아직은 이게 정착이 안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충분히 못하고 전통 명상을 하신 분들은 또 현대 명상을 조금 좀 이렇게 너무 얕게 보고 또 현대 명상을 하신 분들은 전통 명상을

0: 너무 어렵다고 아예 외면해버리는 그 양극단을 떠나서 같이 한번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만 된다면 지금 그런 씨앗이 지금 싹 트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아, 명상이 과연 우리 어떤 종파라든지 꼭 종교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저는
1: 그렇죠.
0: 그 밑에서 흐르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고통의 본질을 바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잘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가 서로 편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드느냐. 그게 저는 명상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힘을 좀 합쳐서 조금씩 양보하고 또 이렇게 협조를 하고 협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어떤 명상법이나 그런 것들을 조만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지금 이 명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협업이 필요하다.
0: 좋습니다.
1: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0: 네, 좋습니다.
1: 그리고 우리 원장님, 11년 전에 출범했던 우리 이 협회와 지금 당시와 현재를 비교한다면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명상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체감하실 수는 있으시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대한민국을 기대하십니까? 또 명상하는 분들이 어떻게 달라져 있기를 바라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인류를 역사를 통해서 경제도 최단시간 내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또 민주화도 하고 지금은 이제 또 한류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인류들한테 이제 그 감명을 주고 있는데요. 그 밑바탕에 우리가 선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좀 지금 시대에는 그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AI 시대로 대문명의 전환기에 가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인간의 가치, 인간의 그 존재성을 그 회복하지 못하면은 그 AI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명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우리 존재 문제를 그 해결하면서 학교 교육이나 기업이나 정치인들 모두가 선명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전문 분야 그 직업에 같이 그 수행하고 연구하고 인간관계도 그 존재 문제에 입각해서 풀어나간다면은 전 세계를 그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제 그 경제에서도 그 제조부터 시작해서 건설 반도체까지 이것이 미국에는 제조업이 없대요. 그게 제일 잘돼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인데 중국은 또 명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명상이 여러 명상을 다 받아들이고 또 경제도 최첨단을 걷고 그것이 결합이 돼서 한류의 K컬처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은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그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 선명상이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10년 후 기대가 됩니다. 각 분야에 명상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명상의 길은 좀 다양하지만은 결국 우리 인간 내면의 이 평화와 치유라는 어떤 하나의 본질로 수렴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불자들을 위해서 또더 나아가서 스트레스나 어떤 불안 속에서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0: 덕담 한 말씀을 조금 짧게 짧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정혜수님. 네.
1: 선사님, 선사 님들의 말씀 중에 봄이 오면 풀이 저절로 푸르고 바람이 불면 향기가 멀리 날아간다라는 네.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뭘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래도 또 하루에 5분씩이라도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보고 네. 자신을 따뜻하게 좀 안아주고 네. 하면서 5분 명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자기 자신이 보이면서 이제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또 그게 이제 사회와 전 세계에 다 나아가서 전 세계가 따뜻한 이런 세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네. 여러분 지금 힘든 이 가운데 힘내서 자기 자신 5분씩 바라보는 네. 선명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아유,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5분의 명상의 기적을 생활 속에서 좀 실현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원장님.
2: 네. 네. 예, 스트레스나 불안할 때도 스트레스 불안을 알아차린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지 일반인들이나 천재들은 생각하는데 부처님 이 선명상에서는 대상이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스트레스나 불안을 바라보고 하는 마음이 빤야의 마음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이 빤야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 있는 마음을 관찰하면은 그것은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유혼이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불방일하라. 불방일이 아파마다 해서 알아차림하고 사띠하고 이제 같이 이제 통하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불방일로 해탈할 때까지 불방일하라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오나 불안하나 그때도 실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 네.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게으르지 말고 네, 하루에 5분이라도 열심히 명상하고 수행하시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3: 네. 네. 저는 명상이 중요한가 삶이 중요한가 그걸 한번 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3: 뭐 저는 당연히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명상은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0: 네.
3: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명상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명상을 너무 또 마치 네. 삶이 그 명상 안에만 있는 것처럼
0: 전부인양
3: 전부인양 네.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 맞습니다.
3: 결국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바로 보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아주 수승한 방법이다.
0: 네.
3: 나를 바로 보고 세상을 알고 결국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잘 지내고 옆에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런 어떤 마치 달라이라마가 나의 종교는 친절이라고 얘기했듯이 네. 그게 너무 멋있는 말 같거든요.
0: 그렇죠.
3: 그러니까 네. 뭐 내 명상이 중요하고 네 명상이 어떻고 뭐 내 종교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나를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알면서 거기서 좀 행복한 길을 찾을 네. 수 있는 게 그래도 명상이 조금은 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예,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바쁘신 중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명상을 많은 분들께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전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축적해 온 11년의 행보와 조계종의 선명상 대중화가 시너지를 내면서 K명상이 전 세계인의 정신 고통을 해결하는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후원해 주신 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 드릴까 합니다. 권모정 불자님, 유필수 불자님, 최상은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붓다외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좀 마음이 따뜻한 그런 부처님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리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1: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지나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2: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불교를 수행하고 불교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가치관 중 하나가 당연히 법일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은 바로 연기법으로 설명되고 그와 상대 개념과 같이 또 표현되는 게 업, 그리고 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윤회의 개념일 겁니다. 윤회,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천이라고 해서 삼악도와 삼선도로 이루어진 중생이 업에 의해서 다음에 태어나게 되는 여섯 가지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우리 윤회는 다섯 가지였었다고 앞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아수라가 원래 천에 들어있었었고 그래서 그냥 삼선도에 인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처님의 이름 중에도 열의십포라는 곳에 천인사라고 해서 인천의 스승이라는 표현들도 거기서 파생된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육도윤회를 가장 일반적인 윤회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 윤회,

어디 범위까지, 어디까지 윤회하는 것일까요? 뭐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윤회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작게는 대한민국, 넓게는 동아시아, 좀더 크게는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600년 전 인도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야 당연히 태초의 윤회라는 쌈사라라는 인도적 개념이었었을 때는 지구 단위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단순히 지구만을 두진 않죠. 중생이라는 개념은 우리만이 아닌 훨씬 더 넓은 생명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구를 넘어선 곳에까지도 윤회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나아가 실제로 불교에서도 서방 극락 정토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남선부주를 넘어서 수미산세계라고 하죠. 수미세계의 서쪽 저 먼 어딘가에 극락세계라는 곳도 존재한다. 진짜 좀 우주적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이 윤회라는 것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윤회라는 게 사실 범우주적 개념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연기가 있고 연기를 통해 어디든 죽음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 다 연기가 작용되고 그 연기가 있다는 건 업의 힘이 작용된다라고 분명히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들은 단순히 지구를 넘어 우주의 여러 공간에서도 다 확인되고 있죠. 작게는 뭐 달나라도 마찬가지죠. 무중력, 중력이 없는 곳이긴 해도 거기에도 인과가 들어있죠. 생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별이라고 하는 행성, 혹성의 단위들도 별이 태어나기도 하고 별이 죽기도 하죠. 그래서 죽은 별 이후에 초신성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들이 폭파하면서 나타난 빛이 멀고 먼 우주의 시간을 거슬러 우리의 밤하늘에서 관측되기도 하는 그처럼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생사가 단순히 생명을 넘어 모든 존재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불교에서도 분명 얘기했던 윤회라는 것은 범우주적 지구를 넘어 우리 단순히 인간만을 넘어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투게더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이제 그곳으로 한 걸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곳에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범위를 넘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사회로 나아가거나 해외로 나아가거나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터전이라는 지구를 넘어선 곳으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는 시대를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주 시대로의 한 걸음이 나아갔습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 다 아시죠? 너무 위대한 인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달 착륙을 했던 시기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실제로 이날 이후로 지구의 많은 곳, 여러 나라들이 우주에 대해서 더 넓은 시선을 갖게 되고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백과사전을 펼쳐놓고 우주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구 너머의 먼 곳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정말 가볼 수도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진짜 이때 닐 암스트롱이 말했던 인류에게 위대한 도약은 정말 더 크게 도약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 2026년이라는 오늘은 단순한 도약을 넘어 진짜 그곳으로 가기 위한 점프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2026년 6월에 너무나 아는 유명한 사업가죠. 일론 머스크라는 이 사업가가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우주로 가는 무언가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훨씬 그것과 넘어선 것이죠. 민간 우주선, 즉 민간이 우주로 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최초의 스페이스X는 나사와 협력해갖고 우주에 지금 나사에서 올린 그리고 나사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만든 우주 정거장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 물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는 기업이었었는데 이제는 민간 항공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즉 우리가 진짜로 옛날 말대로 달나라 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죠. 시험하고 있고. 과거에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되 80년, 90년대만 하더라도 우주선 발사 같은 걸 뉴스나 그런 데서 보여줄 때 과연 지구 궤도까지 무사히 올라갈 수 있을까가 걱정이었었습니다.
중간에 폭발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폭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나아가 어떤 게 있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우주로 날아갔던 우주선이 앞에 우주 비행선을 날려보내고 엔진을 갈고 있던 우주선 몸체가 지구로 되돌아와서 착륙을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 지금 우주선 날아가는 사진이 있는데 저 우주선 몸체가 지구로 돌아와서 착륙장에 착륙을 딱 하죠. 착륙하기도 하고 착륙하는 걸 잡기도 하고 바다에 엄청 큰 것들은 살포시 착륙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로봇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이 현실로 펼쳐지는 시대가 됐고 현실을 넘어 이제 오늘이며 내일을 기대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꿈과 공상이 아닌 정말 리얼, 현실이 된 그런 날인 겁니다. 여기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나스닥 상장할 때 이 연설을 할 때 너무 좋은 말을 해서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로운 공상과학을 현실로 만든 그런 기술. 바로 본인의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상과학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공상을 걷어내는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상과 꿈꾸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과학으로서 현실로 내비쳐주겠다. 이 얘기는 제가 참 많이 응원합니다. 그래서 뭐 이 기업가에게 저희가 뭐 다른 거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기업가가 이것을 꼭 성공해서 우주시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우주시대가 궁금합니까?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윤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이 모든 게 단순히 지구만을 넘어서 훨씬 더 넓은 공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확인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제 삶의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것을 꼭 직접 확인하고 직접 수행하고 직접 그것을 발견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우주와 바다는 인류의 아직 미개척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를 알면 겸손해진다. 정말 우리가 나라는 존재, 삶이라고 하는 것을 위대하고 거대하게 보지만 우주라는 단위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작고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우주 먼지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설령 먼지일지언정 우리라는 이 하나의 먼지라도 없었으면 우주는 생겨날 수 없었던 겁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어떠한 인연으로부터 발생했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소멸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이야기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보존된다는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주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설령 떠나갔을지언정 우리는 오온을 통해 이루어진 무언가로 인해 즉 업에 의해 윤회를 통해 다시금 또 다른 삶으로 살아가 계속 끊임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열반으로서 완전 소멸하는 그러한 수행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열반에 들지 못했고 저 역시도 수행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반이 아닌 오히려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더 여실하게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그것을 통해 불교의 경전에 나온 가르침을 꼭 한번 더 깊이 사유하고 성찰하고 싶은 마음에 이 우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사석이나 여러 이 법문 자리에서 꼭 말할 때가 있습니다. 스님은 앞으로 어떤 스님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저한테 종종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스님이고 싶고 스님으로 남고 싶지만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해서 진짜로 우리 인간이 인류가 화성에 갈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꼭 화성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화성에 최초로 도착한 스님 화성 도래승이라고 하겠죠. 어쩌면 그곳에 꼭 가서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량이나 그런 걸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제작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꼭 3D 프린터로 뽑아서 제가 절 이름도 좀 생각해놨어요. 지구사라고 해갖고 그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그곳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그들의 공덕과 가피가 더 커지고 그것이 지구를 넘어 화성으로 회향돼 돌아와
화성에도 분명히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안락을 누리고 원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아, 무슨 약간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공상을 떼내고 과학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스님이기 때문에 어쩌면 화성에 가기 가장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죠? 화성에 가는 기술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인류는 화성에까지 못 갑니다. 근데 이제 가게 되겠죠, 언젠간. 근데 문제는 가게 된다라는 건 아직 돌아올 기술은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곳에서 생을 마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성에 가서 거기서 수행생을 하다가 거기서 열반에 들게 된다라고 하면 저도 또 여러 업이 있을 것이고 제 과보가 있을 테니 저의 오운이 갖고 있는 업에 의해 윤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쩌면 전생을 기억할 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 윤회의 힘으로 제가 다시 지구에 태어날지도 모르겠죠. 지금 그러면 윤회라는 개념, 쌈사라는 개념이 범우주적이라는 것을 적어도 저의 업보들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안 하거나 못한 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꼭 화성에도 꼭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업가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인류를 또 다른 우주의 땅, 화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곳으로 좀 보내서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여러 다음 생을 위해 우리를 더 확장할 수 있는 한 걸음 진일보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주를 알면 우리 사람, 인류, 인간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우주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우주로 인해 불법의 광대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우주시대가 도래했으면 하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우주로 도래하는 도래승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일미진중 함시방, 티끌 하나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다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 우주 속에 내가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의 주인공이 되어 그 주인공으로서 또 다른 인연들을 쌓고 그 인연 속에 여러 연기적 관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라고 하는 육도윤회의 인간을 더 바르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우주적 가치관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 것이며 그리고 그 속에 연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 이렇게 정말 광활한 우주에까지도 미치는구나라는 걸 더 깊이 느낄 것입니다. 불교는 신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종교라고 하면 우주를 논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일일이 신이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교는 만들지 않습니다. 무시이래, 끝없는 시작이래라고 해서 인연의 인연의 인연의 인연이 거듭되는 그것들만이죠. 이거 우리 현대과학적으로 프랙탈 구조라고도 조금 부릅니다. 어려운 표현이어서 제가 말을 드리진 않지만 어떠한 현상이 과거로 돌아가서 원인으로 가게 되면 그 과거의 원인도 그때 당시에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 현상에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은 또다시 현상이 돼서 원인의 원인의 원인의 원인으로 계속 간다라는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중중무진, 일미진중 함시방, 일즉일체 다즉일의 가치관이 현대과학 그리고 우주과학, 물리과학 속에 또는 양자역학 속에도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불교가 과학을 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불교는 불교, 과학은 과학으로서 있는 겁니다. 과학은 실증하고 증명하는 거지만 불교는 사유하고 성찰하고 관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가치관이 다르지만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인간의 삶을 깊이 사유하셔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두 과학과 불교가 바라보는 지점은 사람이었어서 그 공통점이 등장하는 것이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해서 같다라고 보고 어떠한 우월관계를 놓는 것 어쩌면 우월관계를 논다는 자체가 불교에서 가장 부정했던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학은 과학, 불교는 불교 제가 재미삼아 얘기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법은 법사에게 라고 하듯이 각각의 자리를 잘 지키며 각자의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불교 속에도 고스란히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좀 살펴봐야 됩니다. 불교에서 그렇다면 우주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불교에서 바라본 우주, 전에 한번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알게 되면 좀 허망하게 됩니다. 그 정도

완전히 다른 곳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 불교에서 광활한 우주를 설명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죠. 삼천대천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삼천대천, 원래 이런 표현은 그냥 무수하다라는 뜻인데 자꾸 사람들이 분석하고 확인한 걸 좋아하다 보니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하나의 세상, 즉 우리의 우주는 우주 중심의 수미산이라는 것이 딱 박혀 있고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양옆에 해와 달이 뱅글뱅글 돕니다. 그리고 수미산을 옆으로 여러 산들과 바다들이 펼쳐져 있고 그 끝에 사방 동서남북으로 하나의 섬들이 존재하고 그 끝에 이 우주를 가로막는 마치 우리 울타리와 같은 철의산이라는 게 있죠. 우리 철의산간 많이 들어보셨죠? 은산 철벽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화두, 그 철의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한 세계, 그래서 수미세계 또는 수미산세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천 개가 모이면 소천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천세계가 다시 천 개가 모이면 중천세계가 되고 중천세계가 다시 천 개가 모이면 대천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천세계가 삼천 개가 모여 삼천대천세계가 되는 거다. 아유, 어지럽습니다. 그 정도로 헤아리지 말고 그냥 무한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고 숫자로는 몇 개인가. 우리 인류는 숫자와 그래프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등수를 매기고 비교하고 경쟁하는데 부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표현으로 놔둔 건데 그 표현조차도 자꾸 확인하려고만 하죠. 즉 무한한 연기의 법계가 바로 우주라는 가르침인 겁니다. 그리고 그 우주 속에 무한한 중생들이 각자의 업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무수하게 뒤섞여 있다 해서 또 비슷한 예가 하나 있죠. 항아사수라고 해서 항아의 모래 아래 숫자와 같다. 즉 갠지스강에 흐르고 있는 모래의 숫자와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최근에 물리학이 발달돼서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실제로 제가 아는 또 서울대 교수님이 계셔서 해인사에 제가 학감으로 있을 때 그분 모셔서 이거 한번 한 적 있어요. 계산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듭니다. 하지만 대략의 답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서 학인 스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오니 좋아? 이제 속이 시원한가? 라고 하니까 아, 아닙니다 스님.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바로 그거다. 자꾸 찾으려 하지 말고 숫자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숫자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불교는 그렇게 답을 내는 게 아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다가온 인연을 바라보고 그 인연 속에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즉 시절 인연 속에 어떠한 연기적 관계가 함께하고 있는 것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즉 삼천대천세계라는 우주관도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속에 우주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시간 속에 인간이라는 삶, 100년 정도의 삶을 사는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하지만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있기에 우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주를 살펴보려고 하고 이제 우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지 뭐가 더 많다, 적다, 크다, 그에 비해 작다 그런 것들을 논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 우주관 그것도 지구 이 우주라고 하는 맨 밑에는 풍륜이라는 바람으로만 이루어진 토대가 있고 그 위에 물로 이루어진 수륜, 그 위에 땅으로 흙으로 이루어진 금륜이 있고 그 토대 위에 수미산이 서 있으며 그 옆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구산팔해라고 해서 아홉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가 존재하고 그 중심이 바로 수메루라고 하는 수미산이 가운데 탁 박혀있다는 겁니다. 그 양끝에 그리고 네 개의 섬이 있다 말씀드렸고 우리가 사는 곳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남쪽 아래에 있는 섬부라고 하는 섬, 섬주자죠. 그래서 섬부주라고 하고 남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 남섬부주, 우리 그래서 축원에 나오는 남섬부주라는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밑에 보면은 이렇게 통을 이렇게 겹쳐서 올려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맨 밑에가 풍륜, 그 바로 위에 살짝 올라온 데가 수륜, 그리고 수륜과 같은 넓이로 금륜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쟁반같이 동그란 게 있어서 여러 모양들이 있죠. 이것을 아우르는 것을 허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화두 중에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는가?

라는 화두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도 계산해놨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헤아리는 거 아닙니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헤아리려고 하면 할 겁니다. 여기 단위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단위는 1요자나라고 해서 1의 단위가 12km에서 15km 정도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고 이게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 맨 위에 동그랗게 모여있는 것을 하나의 우주입니다. 소세계, 바로 수미세계 우주간의 모습이고 저것을 확대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 지도가 일본 책에 나와 있는 거다 보니 제가 일본어가 써 있는 걸 조금 해드렸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에 단면을 보면 이렇게 막 네모가 막 겹쳐있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수미산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반달, 세모, 동그라미, 네모 형태로 막 있죠. 저게 바로 네 개의 섬. 동쪽에 있는 것이 승신주, 남쪽에 있는 것이 선부주, 서쪽에 있는 것이 우화주, 북쪽에 있는 것이 구로주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저곳에 있는 게 사천왕인가? 아닙니다. 사천왕은 수미산의 문지기여서 각각이 수미산 남쪽, 수미산 서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바라보는 문 쪽에 있는 게 사천왕이어서 동쪽 승신주를 바라보는 쪽의 수미산 문이 바로 지국천, 남증장천, 서광목천, 북 담운천들이 그렇게 사천왕으로서 수미산 앞문에 위치해 있고 즉 약간 수미산의 경비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입구가 다 사방향에 있고 그 맞은편에 이렇게 네 개의 섬이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저것을 가운데로 뚝 잘라서 단면을 보면 요 면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 수미산이 가장 크죠. 수미산 높이가 8만입니다. 우리 8만대장경 있죠. 무수하게 많다라고 해서 진짜 숫자 8만에 사로잡히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이다라고 해서 8만이고 옆폭도 8만, 그 옆에 있는 바다도 8만이어서 광활하게 넓다라는 의미로 8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배수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지축산이 4만, 그 다음에 지상찬이 2만, 그 다음 청목산이 만. 그렇게 해서 계속 줄어들고 그 맨 끝에 가장 넓은 바다에 삼각형으로 볼록 올라온 게 이제 각각의 섬이어서 우리 연부주가 있고 그 물을 다 가로막고 있는 끝이 바로 처리산이라고 해서 화두의 처리산간 또는 은산철벽을 꿰뚫어라는 게 이러한 우주관, 이러한 세상에 너 자신을 가둬두지 말고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라는 화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표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비달마 구사로 세간품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우주 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모습만을 나타낸 것이지 절대로 그 안에 우리를 가둬두고 그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불교의 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습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금강경이나 여러 경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부주입니다. 선부주 이렇게 삼각형 형태인 것 같지만 밑에 보시면 살짝 평평하죠? 사다리꼴 같이 쭉 퍼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모습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인도의 모습입니다. 인도 지도 지금 한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찾아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이다 보니까 인도의 모습이 지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연부주 또는 선부주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의 기원은 음사입니다. 잠부라고 해갖고 이파리가 넓은 초록색 나무가 무서워히 많아서 근데 이때 당시에도 사유를 하면서 지구가 푸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파란색의 푸른 게 아니라 대신 초록색의 푸른 걸로 생각했죠.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푸르른 곳이다라고 해서 잠부나무가 많다 해서 잠부의 섬이다 해서 연부주, 선부주가 된 것이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미산의 남쪽에 있어서 남선부주가 된 것이다. 이 선부주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은 수명이 짧고 필연적으로 노병사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수명의 한계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알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만 부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조건이 태초의 불교에는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우리 다불설이라고 해서 이 범위가 대승위에서 더 넓어지면서 온 우주의 부처님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바뀌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한 분의 부처님 일불설이라고 해서 남선부주에만 부처님이 존재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우리 그 약간 대칭 구조를 좋아하는 것 같이 양 보면은 선부주의 모습이 딱 똑같이 대칭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지구와 우주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라고 하는 공간으로 바라볼 때는 단순히 우리만 살진 않죠. 우리의 위와 아래 무수한 곳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어서 지금 땅을 딛고 있는 중생을 넘어서 그 위에도 중생들이 있다라고 해서 수미산의 상층부에 바로 천이라고는 존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당시에도 이 신이라고 있었죠.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있었다 보니까 하늘나라에도 중생이 있었다라는 개념을 불교에서도 차용하지 않으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갖고 왔어. 근데 우리 때때로 이 천을 신이라고 두죠. 천신이라고 자꾸 부르다 보니까. 하지만 이 천도 윤회하는 중생이며 산스크리트로는 데바라고 또는 여성 명사로서 된 데비라고 부릅니다.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는 조물주, 유일신, 즉 가시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때때로 절에 오셔서 이 천신이 모셔져 있는 곳에 보고 아 불교도 사실 신을 이렇게 모시지 않냐. 불교랑 다른 종교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데바는 윤회합니다. 수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여러 모습들을 쭉 나타냈고 여기 보면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미산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맨 위까지 대범천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을 쭉 살펴볼 수가 있죠. 이 대범천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계 초선의 가장 끝이라고 보고 그 밑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중생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타화자재천까지 설명하는 이거 조금 어렵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을 겁니다. 우리 사찰에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종을 칠 때 28번과 33번을 치는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28번을 친다라는 개념은 바로 이 천이라고 하는 28천을 전부 아우르는 것이며 33번을 친다는 33천은 중생이 도달하는 도리천의 33천까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바로 그 개념이 이 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과 달리 땅 아래에도 중생이 존재하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태초에는 8개의 뜨거운 지옥만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팔열지옥이라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등장하죠. 근데 그 이후에 뜨거운 것에 익숙한 분들이 생기죠. 아마 우리나라 우리 불자님들, 보살님들도 뜨거운 지옥은 뭐 웬만하면 견디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막 찜질방, 사우나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할 만한 건 반대겠죠. 차가운 걸 만듭니다. 그래서 팔열지옥과 더불어 팔냉지옥 또는 팔한지옥이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총 16개의 지옥이 훗날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서 구사론이라는 논서에서는 지옥을 설명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지식, 정보, 우주에 대한 관념과 바라봤을 때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고 과학은 과학적으로 자신의 그런 증명과 또는 발견을 하는 것이라고 종교를 지나치게 바라보면서 과학까지 투영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 지나치게 과학에만 맹신하게 하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삶에 대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삶이 인스턴트화되고 딱딱해지고 인간이 가져야 될 온정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인류가 왜 육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돼지를 잡아 삼겹살을 먹어도 되고 닭을 가둬놓고 키워서 치킨을 먹어도 될까요? 누가 허락했죠? 우리가 허락한 겁니다. 인류라는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이죠. 생명과학적으로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고 이야기도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존엄성을 기반해 주는 게 바로 종교성에 들어있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이 인간 중심으로 발달됐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으로서 극대화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의 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인간에게 부여하지만 불교에서는 다시금 바라보며 생명의 존엄까지도 나아가게 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깊게 바라보며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계속 알아가
나아가 불교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육식을 점차 멀리하는 삶.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육식을 하지 않는 삶.

육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고기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을 넘어 생명 모두가 존중되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다 우리와 함께 윤회하는 윤회 중생이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업보를 짓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우리 불교 그리고 종교가 과학과 달리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다 보면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면 불교의 이런 범우주적인 윤회가 지금 우주과학과 더불어 확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브야 바다나라고 하는 논서에 이렇게 명확하게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도 바닷속에도 깊은 산속의 동굴에 들어가 꽁꽁 숨어 있더라도 죽음이 미치지 않는 곳, 즉 죽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도 바닷속에도 깊은 산속의 동굴에 들어가더라도 업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는 업으로 설명하지만 이것은 연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기적 관계를 갖고 그 관계 속에서 행을 통해 업을 쌓고 그 업의 과보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만 이것을 설명할 게 아니라 우주적으로 확산해서 정말로 뭐 화성에 가든 목성에 가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아마 뉴스를 보서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명왕성의 모습이 뉴스를 통해 소개됐죠. 여러 뭐 가스들과 탄소에 의해서 막 얼음 같은 산들이 막 펼쳐진 것들이 이제 멀리 과거에 보냈던 우주선이 거기 도달해서 이제야 전파가 도착해 우리 인류에게 명왕성이라는 것이 실제하고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이 1초도 못 살겠더라고요. 기온차가 400몇 도입니다. 400도가 넘는 기온차가 있는 곳이야 인류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고, 현재 과학기술로는 인류가 그나마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화성밖에 없다 해서, 우리가 항상 그 화성인이라는 개념들도 그만큼 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진짜로 그 화성에서 우주적인 가치관으로서 불교의 이러한 교리, 부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말 지혜의 아르마리를 넘어 이제 지혜의 깨달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찰을 들어가다 보면은 이러한 이 글이 써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거 지금 길상사에 앞에 불교대학을 하러 가면서 찍어둔 사진인데 여기 보면 써 있죠. 입참문래 막존지혜. 이 사찰 안으로 문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지혜, 아르마리와 뭔가를 풀어내는 것을 지니고 오지 말아라. 이왜 이런 말을 할까요? 불교에서 저 아래에 있는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마리의 지혜는 지식인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선 이 지식의 한계에 갇히죠. 그래서 지식의 한계에 갇혀 산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할 때가 많죠. 하지만 지혜는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지혜의 실천을 펼칠 수 있는, 마음대로 다이 지혜를 확인하고 펼쳐보고 확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수 있습니다. 지식의 아르마리에 갇혀서 아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 정도면 된 거야, 여기까지밖에 없을 거야 라는 것에 갇히는 게 아니, 정말 은산철벽을 꿰뚫듯 지혜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인 겁니다. 법망경의 제16계 탐제석법계에서도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늦추지 말고 배움을 함부로 알려주지라고 하지 않으며 항상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불자로서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의 위의와 경륜을 배워 의미를 자세히 알아야 하느니라. 그 새로 배우는 보살이 백리나 천리 떨어진 곳에 와서 대승의 경륜을 배우려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법답게 일체의 고행을 설해주되, 그런 뒤에 낱낱이 차례대로 정법을 설해주어 마음이 열리고 가르침을 깨닫게 해야 하느니라. 보살이 이양을 위해 답해야 할 것을 답하지 않고 경륜의 내용을 뒤죽박죽 설하여 삼보를 욕되게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라고 해서, 항상 배움을 놓치지 말고 자세히 배워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실천해야 하며 그것을 다시 다음 사람들께 바르게 전해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에서 항상 말합니다. 모든 곳에 연기법이 작용하고
연기가 있는 모든 곳에 바로 법이

0: 법이 있는 곳엔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주는 바로 법계이고 우주이기에 법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주 속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연기법 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는 지금을 행하면서 그 작용으로 수많은 연기적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즉 우주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바로 우주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우주적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우주가 펼쳐질 것이며 여러분의 지금 그 삶의 한순간은 우주를 만드는 모든 원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범우주적 세계로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의 시대에 우리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의 모든 공간에 부처님의 법이 항상 가득 차 있다는 걸 더 절실히 느끼며 우리의 인연들이 우주적 관계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걸 더 환희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하루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이며 그 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일직일체 다지길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없을 것이며 우리도 지금 하지 않을 것이며 우주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있었고 우리가 있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오늘 더 행복하시고 그 행복 속에 좋은 인연들과 그 관계성에서 여법하게 수행이 거듭되어 점차점차 좋은 업을 쌓고 그 좋은 업이 큰 공덕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4: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3: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4: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0: 하나님만 사용하던 포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거 좋네. 좋아.
0: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1: 제사까지도?
0: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1: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부따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0: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의심이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 요인이며 사이를 떼어놓는 독이며 서로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칼날이고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0: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0: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가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0: 네.
2: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네.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습니다.

0: 되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0: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0: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몸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0: 아,
1: 물도
0: 네.
1: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오, 네, 한
0: 달은.
1: 달.
2: 예. 네.
0: 한 달은
1: 조금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1: 네.
0: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1: 네.
0: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1: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0: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란 얘기했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여.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정해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1: 네.
0: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0: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0: 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0: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0: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
0: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0: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0: 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1: 네,
0: 어머니
1: 네.
0: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1: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3: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3: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오.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3: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3: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오.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3: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받기 힘드실 텐데요.
3: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3: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3: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4: 예, 예.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 저요?
2: 네.
4: 67이요.
2: 어허.
3: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4: 네.
2: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4: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3: 오, 네. 39살에.
4: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4: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3: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4: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4: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0: 네.
4: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4: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4: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4: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3: 보조기 채우시고,
4: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4: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3: 시술을요?
4: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4: 5분도 못 걸어요. 예. 아이고.

0: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 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2: 그렇죠. 네.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0: 그러니까요, 네.
2: 예,
1: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수술 없어요.
2: 3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1: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3: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웨이.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3: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4: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3: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4: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3: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5: 술주 한잔 드시면서 글래티를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4: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5: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6: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8: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9: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8: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0: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주로 시방 3세 중생을 구제하시기에 오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기하온 옵니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요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하러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사.

0: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리,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가 걸어온 길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총무원장을 역임한 진우 스님의 37대 총무원은 혁신과 효율, 따뜻함, 젊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이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 요청을 경청했습니다. 총무원 부실장 기용 확대 등의 제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전통 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방법론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회적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미래식문화 대안으로 사찰 음식의 가치를 조명하는 국제무대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사찰 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2026학년도 가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4년의 추억을 회상하며 교훈인 지혜와 자비, 정진으로 멋진 동국인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의 행보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수행 이력을 이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진우 스님은 1978년 관흥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98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며 출가 수행자로 본분을 다져왔습니다.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를 비롯해 불교 신문사 사장, 재심 후계위원을 역임하며 교구와 중앙, 언론과 사법기관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특히 제8대 교육원장과 총무원장 권한대행이라는 핵심 소임을 거치며 종단 행정의 전반을 이끈 이력은 진우 스님이 종단 안정의 토대를 구축하는 든든한 자산이 됐습니다. 진우 스님의 37대 총무원은 혁신과 효율, 따뜻함, 젊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임기 내 가장 큰 혁신과 성과로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을 30년 만에 단일 체제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 종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 종단 역량 결집을 위하여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및 각 부서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1: 특히 수십 년간 국민적 갈등 요소로 작용했던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8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64개 사찰의 관람료 전액 감면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국가 지정 문화재 사찰의 전기 요금 지원을 제도화해 문화유산 보전의 중요성도 부각시켰습니다. 진우 스님 집행부의 강점은 권위를 내려놓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취임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는 참회와 추모회장을 열어 희생자의 고통과 국민적 분열을 사그라뜨렸고, 이듬해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지난해 의성 안동 일대를 휩쓴 재앙적 산불에는 BTN 불교TV와 함께 전국 불자들의 마음을 집결해 소외되고 아픈 이웃을 향한 대사회적 자비행에 적극 나섰습니다.
3: 그리하여 다음 세상에서는 괴로움을 느낄 수 없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1: 불자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평안이라는 불교 본연의 역할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선명상 생활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 선명상 대회를 열어 2년간 5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국민 평안 선명상 중앙본부를 설치해 마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임기 중 가장 큰 변화는 불교가 한층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만남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나는 졸로, 대학가 사찰 공양을 지원하는 청년밥심 등 문턱을 낮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불교의 새로운 무대를 제시했고, 이런 노력들은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관람객 25만 명 가운데 81.7%가 MZ세대라는 기록적인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4: 세대와 성별을 떠나 모두가 함께

0: 올릴 수 있는 화합의장을 만들어서
1: 안정 속의 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는 진우 스님의 지난 4년은 도약이라는 새로운 4년의 과제로 나아가는 신뢰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기호 3번 진우 스님이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 요청을 경청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비구니 스님의 총무원 부실장 추가 기용, 종단 내 위원회 필수 배정, 직능대표 종회의원 두석 확대 등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에게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는데요.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3: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이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과 반갑게 악수합니다. 37대 총무원장에서 38대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다시 찾은 전국 비구니회관. 만불전 부처님전에 지극한 예를 올리고 전국 비구니회 주요 소임자를 만나 다시 한번 총무원장에 도전하게 된 원력을 전했습니다.
4: 종단이 여러 때보다는 좀 안정되게 이어져 왔다는 그런 평가도 있어서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개인적으로 힘들지만 저는 이제는 개인은 없다, 개인은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3: 전국 비구니회는 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한 비구니 권익향상 종책을 진우 스님에게 설명했습니다. 비구니 스님의 총무원 부실장 추가 기용, 종단 내 위원회 필수 배정, 직능대표 종회의원 두석 확대 등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에게 제안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5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총무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중앙종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제안자로서 설득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4: 동의를 거쳐서 그리고 공감으로 서로 나누고 그리고 공심으로 실천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것들을 총회라는 그 공의를 통해서 일단 하도록 제가 충분히 설명하고 도울 수 있고요.
3: 진우 스님은 교구본사의 중앙분담금 면제, 종도 기본 수행비 지급 등을 약속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통한 기부금 모연과 대규모 수익 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단과 선학원 관계 회복을 묻는 비구니 스님들의 질문엔 사회법으로도 종법으로도 풀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고 그럼에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비구니 스님 권익 향상에 공감한 진우 스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비구니회도 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지금에 있어서 손님으로 이렇게 맞이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은 진지라는 두 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고 기약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3: 모든 총무원장 후보 스님이 전국 비구니회를 찾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38대 집행부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어떻게 확대될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 진우 스님 모두 전통 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적용 범위와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사회적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기획보도 38대 총무원장 선거 종책 비교 마지막 순서, 전통사찰 규제 완화 및 활용 등 대정부 공약과 대사회 활동 구상을 이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을 둘러싼 대정부 종책에서 새 후보는 공통적으로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를 실천하는 방식에서는 후보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제도 개선과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통사찰 핵심 보존지의 종교 용지화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보수정비 사업의 자부담 폐지와 지원 상한액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관람료 보전금 전환과 공원 문화유산 지구 전통사찰 보존지 확대 등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기반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7: 조계종의 자긍심인 전통 수행을 지켜나가면서도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종단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어

0: 통해서 국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1: 기호 2번 정념스님은 전통 사찰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익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사찰의 유휴 정각을 청년 멘토링 방이나 무료 스터디 룸으로 개방하고 소멸 위기 지역 사찰에서는 방과 후 돌봄과 노인 강좌를 상설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연계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사찰의 사회적 기여와 공공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접근입니다.
2: 이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을 잘 확대해 갈때이 구세 대비의 원력을 국민 속에 또 지역 속에 실현해내는 그런 하나 이 소프트한 내용이 가장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기호 3번 진우 스님 역시 전통 사찰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찰 경례지와 건축물의 종교 목적 사용을 합법화하고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과 전통 사찰과 문화유산 유지 보수비의 자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 유형에 따른 전통 사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찰 숲의 공익적 가치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사찰숲과 문화유산이 지닌 공익적 가치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과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과 사회 문제 대응 방식에서도 시각차가 나타납니다. 경우 스님은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불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인 생명 존중 지킴을 전국화하고 다문화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종교 편향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념 스님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연대를 앞세웠습니다.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이타행 실천을 주체로 하는 세계 시민보살 10만 명을 양성하고 상설 긴급재난 구호대를 구성해 사회적 고통에 직접 대응하는 실천적 불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진우 스님은 자비행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사회와의 연대의 무게를 뒀습니다.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형 자비 나눔으로 전환하고 사회노동위원회 활동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단 지원과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역시 후보마다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경우 스님은 종단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단 차원의 범불교적 행동 계획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념 스님은 사찰의 실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탄소중립 사찰 인증제를 도입해 전체 사찰의 절반 이상을 녹색 사찰로 만들고 사찰 음식의 비건 대중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진호 스님은 사찰 숲이 가진 환경적 공익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사찰 숲을 활용한 포교와 생산 모델을 마련하고 사찰 숲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불교의 환경적 역할을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제사회와 한반도를 향한 불교의 역할에서도 새 후보는 각기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국제불교 NGO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재난구호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념 스님은 남북불교 교류를 핵심 과제로 북한 전통 사찰 59곳의 역사 고증 자료를 발간하고 남북불교 교류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에 마중물을 놓겠다는 구상입니다. 진우 스님 역시 남북 불교 문화 교류로 한반도 평화에 힘을 보태고 민간 국제 교류를 통한 K문화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것부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기후 위기 대응, 국제 불교 교류까지 새 후보가 제시한 대사회 종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비전에 이번 총무원장 선거의 향방을 가를 사부재중의 표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미래 식문화의 대안으로 사찰 음식의 가치를 조명하는 국제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는 2016 사찰 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화려한 미식의 시대를 넘어 이제 전 세계는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존중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전통 수행의 정수에서 찾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과 미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사찰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고 글로벌 미식계에서 사찰음식이 갖는 대안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6: 사찰 음식이 품고 있는 인류

0: 보편의 가치가 국내외로 널리 확산되어 지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밝히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유네스코 헌장의 가르침처럼 사찰 음식이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세우고 지구 공동체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1: 사찰 음식은 편리한 기능성에 맞춰 더 많이 진화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에 앞서 사찰 음식 자체가 전통적인 불교 의례 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그 문화적 깊이를 더 다지고 공고히 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행자의 음식으로서 사찰 음식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포함한 구체적 범주를 정립하고 외부에 앞서 내부의 발전적 시각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과거의 사찰 음식에는 K-미식과 같은 유행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대중적 유행보다 일상생활에서 실천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전통적 식문화 공간 보존을 위해 국가적 노력과 체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2: 국가 차원에서 전통 사찰 음식 문화를 전승화가 있는 사찰에 대한 보호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공양관과 바로 공양이 이루어지던 대방 등의 공간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개호스님의 기조 강연에 이어 미국과 이탈리아 등 4개 나라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사찰 음식의 본질과 가치를 다각도에서 분석해 사찰 음식이 전 세계가 배우고 나눠야 할 글로벌 식문화 유산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세계 양대 조리교육기관인 미국 CIA 부총장이 직접 방한해 불교문화사업단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굳히고 사찰 음식을 통한 지구적 위기 해결에 뜻을 모았습니다.
3: Korean cuisine and temple cuisine developed as it did. The culture and the philosophy behind it and what lessons we can transfer to the future of food.
1: 불교문화사업단과 손잡고 사찰 음식 세계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한식진흥원도 이번 심포지엄에 힘을 실었습니다.
4: 한식의 깊은 가치를 현대적으로 다듬고 세계 미식시장의 주류 트렌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기후위기 시대 전 세계 미식계가 사찰 음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생태적 존중 때문일 겁니다. 사찰 음식의 전통의 깊이를 지키면서 세계와 소통하려는 꾸준한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조계종립동국대학교가 2026학년도 가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4년의 추억을 회상하며 교훈인 지혜와 자비, 정진으로 멋진 동국인이 되겠다고 서원했는데요. 자랑스러운 2,600여 동국인의 끝이자 새 출발을 다짐하는 현장,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학위복을 입고 학사모를 쓴 학생들이 동국대의 상징 팔정도 광장의 북적입니다. 양손 가득 꽃다발을 안고 가족,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지난날을 추억합니다.
7: 고시국이었어가지고 학교 많이 안 다닌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서 기분이 이상하고요. 아쉽습니다.
8: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역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6: 2026년 가을 학위 수여식에서 박사 131명, 석사 800명, 학사 1740명 등 총 2671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윤재홍 총장은 공로상 수상자를 비롯해 13개 단과대 성적 우수자에게 각각 상패와 학위기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지나온 12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 35만여 동문들은 정계, 학계, 문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여러분께 건너드립니다.
6: 문선배 총동창 회장은 35만 동문의 일원이 된 학위 수여자들을 축하하며 길이 없는 곳에서 자신만의 자국을 남기는 동국인이 되길 응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스스로 밝힌 등불이 자신에게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이웃과 사회를 밝히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10: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사회라는 큰 도량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크게 나누면.
6: 각기 다른 시간과 경험 속 새로운 출발선에 선 2,600여 동국인은 박수와 환호 속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또 한 번 내디뎠습니다.

0: 학위를 받은 동국인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혜, 자비, 정진의 교훈 아래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활정도 광장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BTN 부타회 광주 불교 순례단이 지난 15일 진주 약사정사와 사천 다솔사에서 8월 백중회양 방생과 성지순례를 진행했습니다.

무등스님은 백중회향에 맞춰 방생을 실천하는 것은 무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며 동참불자 모두의 선망조상 영가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순례단은 방생 후 차와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천년고찰 사천 다솔사로 이동해 신심을 다졌습니다. 한편 순례단은 다음 달 19일 무주 안국사로 구법순례를 이어갑니다. 신유엔이 모든 영혼에 감사와 회향을 올리는 수시아귀 회향법요와 선조를 배워가는 등롱띄우기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신유엔은 지난 16일 일본 야마나시현 야마나시 정사와 세계 각지 정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가운데 창종 90년 수시아귀 회향법요 등롱띄우기를 봉행했습니다. 법요에서 각 가정의 선조와 전쟁, 순환, 재해 희생자 등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최근 구마모토 지진과 지바 폭우 피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장벽을 넘어 서로 손잡고 평화와 화합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타와 화합의 실천으로 오는 11월 22일 신요 영묘 원성 장엄을 향해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신유엔의 등롱 띄우기는 1936년 교단 창립 당시 오야소노 인근 작은 강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가스미 가우라를 거쳐 1981년부터 후지산을 바라보는 가와구치 호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0: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서 운영하는 합의와 소통의 종단,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이어야 합니다.

오대산에서 싸운 수행과 불사의 개념을 종단 전체에 해양하라는 시대의 부름을 답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행자는 계산이 아니라 선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종단을 이끌 저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저는 다시 한번 개인을 내려놓고 종단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특집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에게 듣는다. 전통을 넘어 미래로 진행을 맡은 BTN 불교 TV 보도국장 남동우입니다. 1700여 년이란 유구한 세월,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으로 이 땅을 밝혀온 한국 불교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의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는데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사회적 평화와 불교의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의 천년대계를 이끌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자리에 기호 1번 경우스님, 기호 2번 정념스님, 기호 3번 진우스님 세 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BTN 특집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에게 듣는다. 전통을 넘어 미래로에선 세 분의 총무원장 후보를 모시고 각자가 지닌 불교 중흥의 원력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경호스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후보 경우입니다.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처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는데 실수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인사 말씀하고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선운사 예불을 통해서 스님의 모습을 자주 뵀었는데 스님께서 BTN 스튜디오 나오신 건 처음이신가요?
1: 네, 지금 BTN 스튜디오는 처음인데요. 와보니까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또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 보도국의 열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0: 네, 일반 방송사와 달리 BTN 불교 TV는 무상사가 있는 부처님 도량입니다. 무상사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1: 늘 부처님 그 예경할 때는 지극한 마음 또 하심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아무래도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이다 보니까 간절함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한국불교에 던지는 질문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불교의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한국불교는 지역 소멸 또 인구 절벽이라는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전 세계적인 탈종교 위기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제화된 불교라든가 상품화된 불교, 수행가풍의 혼란과 탈종교 위기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사회의 목탁 역할을 해야 할 종교가 사회보다 오히려 뒤처지고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은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간성화된 모습을 버리고 다르게 변해보자, 바꿔보자는 의지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0: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스님께서는 불교 대도약의 시대, 교구와 함께 열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교구를 가장 중요시하고 제일 먼저 내세운 이유 궁금합니다.
1: 교구가 살아야 우리 종단이 살수 있고, 또 현장이 살아야 우리 불교가 산다는 제 평소 생각, 소신을 이렇게 압축해서 한 말입니다. 종단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살아봤고, 제가 또 교구본사와 말사에서도 살아본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지역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작은 사찰들과 또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스님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종단에 등록된 사찰이 한 3천여 개 정도 되는데, 그 먹고 살 만한 사찰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종단 정치나 자리 다툼과는 일절 상관없이 순수한 포교 원력, 전법 원력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제자리를 빛내는 스님들이 과연 언제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무엇보다도 교구와 현장이 살아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구와 현장이 종단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지만 우리 종단의 자립과 혁신,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0: 예, 금방 교구 본사와 말사의 경험 말씀해 주셨는데, 스님께서는 선사 주지를 10여 년 이상 재직하면서 교구의 가치 누구보다 잘알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1: 종단 운영의 기본이 되는 승가 공동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혼자 절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독사리 사찰이 늘어나고 사찰음 점점 더 양극화됨에 따라서 승가 공동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노후 불안과 사찰 사유화 등의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요. 스님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승려복지, 사찰 대정 투명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스님께서는 선운사를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 도량이자 수행과 포교의 도량으로 일구어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예, 선운사 주지 소임을 보면서 1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봐왔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이 대부분인 24교구는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 않고 또더 사찰, 그래서 더 사찰 재정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지 부임 후에 모든 그 사찰들에 대한 실사를 추진했고 거기에서 확충된 재정을 교군의 수행과 포교 기반으로 다지는 데 썼습니다. 대중 공의를 거쳐서 공동 재정의 모델도 구현을 했고요. 그 결과 기존 예산으로 불가능했던 고창읍 불교회관과 전주 신도시 포교당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자립이 어려운 말사도 지원을 했고, 늘어난 예산은 승가복지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예, 재정 투명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사를 많이 하셨군요. 어른 스님들의 노후 수행 시설인 석상 마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도 승가복지의 한 모델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우리 선운사 대중 스님들은 이제 노후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석상수행마을은 의료와 생활비 위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승려복지에 주거와 수행이 보태지고 또 본사 대중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승려로서의 유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포교와 기도를 이어오는 스님들이 연로하시면은 우리 선운사 석상 수행마을로 이렇게 기꺼이 들어오시고 또 노후 자금을 또 사찰에 기부하거나 또 사찰을 공찰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상 수행마을의 모델은 모범적인 승려 복지 모델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스님께서 제시하신 정책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8대 기조와 12대 정책 공약을 준비하셨는데요. 그 첫째가 전통 수행의 가풍, 시대 정신의 승화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우리 출가 수행자에게 수행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조계종의 수행 전통은 간화선에 뿌리를 두고 있고,

0: 종단의 정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에 맞게 가나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책 개발과 재정 지원입니다. 이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도 대중과 접점을 늘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재가불자뿐 아니라 청년과 일반 시민도 충분히 공감하고 호흡할 수 있는 불교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이들이 불교 굿즈, 명상,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과 같은 콘텐츠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불교 박람회와 연등회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불교 문화와 시민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이자 문화 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1: 네. 두 번째 기조가 앞서 말씀하신 교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교구 중심의 획기적인 종단 운영 시스템 도입. 어떤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0: 그동안 교구 중심, 교구 책임 등이 많이 거론은 됐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현장과 교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화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중앙 행정 조직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각 교구로 옮겨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구가 자율적으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여 년간 교구장 소임을 보면서 교구가 살아야 종단이 살고 현장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지역 사찰이 겪고 있는 고충과 극심한 불균형이 사찰 소멸을 부르고 있습니다. 종단 운영의 중심에 교구와 현장이 서기 위해서는 교구법 제정이 필수입니다. 교구법에는 대중공의에 기반한 합의와 협력의 공동 운영제, 교구가 실질적인 지역의 수행, 포교, 전법 공동체로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 및 재원 확보 근거 등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 없이 종도들의 뜻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하고 말사 주지 임명권 등도 과감히 교구로 이양하고자 합니다. 교구법이 신설되면 지역에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올 것입니다. 중앙의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실제 수행, 전법, 포교 분야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 바로바로 실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AI 시대 선도,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끈 대안,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대표적으로 AI 행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책으로 내세운 것중 하나가 종단 통합 전산망 AI 정책위원회 또 불교 GPT 개발입니다. 지금은 가속을 넘어서 초가속의 시대라고 합니다. 챗GPT 등장 이후 지금까지 인공지능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종단은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AI 행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담은 우리 중앙 조직이 질 것이고, 특히 중앙 종무기관과 지역 사찰 간 통합 AI 행정 플랫폼을 구축한다면은 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찰과 기관의 중복 업무를 줄이고 업무 효율과 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디지털 대전환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AI 시대 통합 플랫폼 구축 상당히 귀에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불교 문화 르네상스 실현인데요. 스님께서는 선운사를 문화 도량으로 가꾼 경험이 아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0: K불교의 세계화가 답이 될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문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수 방탄소년단 개개인 한 명이 국내외로 수천, 수만 명을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등회,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불교 박람회, 불교 크리에이터 등이 글로벌 무대에 제대로 서고 제대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0: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 슬로건이 대도약의 시대인데요. 이를 함께 이끌어갈 새 시대, 새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종책집에 보시면은 불교 웹툰, 영상 크리에이터 지원, 아울러서 명상 템플스테이 확대, 유엔 배삭데이 등 국제불교 행사 유치, 또 국제포교대학원 설립, K명상 세계화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종책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 예, 금방 스님께서 말씀하신 종책. 이건 아마 BTN 불교 TV하고도 아마 많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조가 불교 속의 국민, 국민 속의 불교인데요. 국민들이 상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올곧은 출가정신이 살아있는 종단, 또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그래서 국민들 마음에 항상 함께하는 불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환경의 변화라는 엄중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종단은 결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불교 조계종의 자긍심인 전통 수행을 지켜나가면서도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종단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어서 국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불교, 그것이 우리 종도들이 기대하는 바이자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여섯 번째 기조가 청년은 꿈꾸고 불교는 세계로입니다. 인재 양성에 대한 원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금의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불안정입니다. 뭐 주거 불안정, 고용 불안정 등이 우리 청년 세대들을 옥죄해 오고 있는데, 불안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우리 종교는 안정, 정서적 평온함을 줘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청년 세대에게 종교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고, 그보다 못하면 쓸데없는 집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더 청년 세대의 일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 호감을 갖는 청년의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 호기심을 매개로 청년 세대를 위한 전법과 포교 반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지원한다든지 고민 상담 기회를 적극적으로 늘린다든지 하는 것 등인데요. AI 기반의 청년 포교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동국대와 대불연을 연계한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 청년 맞춤형 포교는 이런 것들입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기조가 세상에는 부처님 법, 승가에는 든든한 복지입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승가 복지 정책,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0: 네, 건강과 노후에 대한 불안은 우리 종단의 근간이 되는 승가 공동체를 흔들고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평생 수행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제 종책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시스템과 지원 체계에 있다고 봅니다. 권역별로 승려 전문 요양 수행원을 설치하고 또 수행연금, 건강검진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 다비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일에도 힘써야겠습니다. 그야말로 출가에서 열반까지 책임지는 행정 시스템 서비스 구축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1: 네, 출가에서 열반까지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하려면 아마 재정적인 부분도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기조가 당당한 불교로 국가와 사회를 잇는 상생의 길 모색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길을 어떻게 모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0: 네. 지금 한국 불교는 시대 변화라는 큰 물결 앞에 있습니다. 지금의 불교로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 운영하는 소통과 합의의 종단, 또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신뢰의 종단이어야 합니다. 지난 시절의 과제를 겸허히 되짚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 시대가 부여한 소명 위에 한국 불교의 희망을 힘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스님들이 더큰 신심과 원력으로 수행하고 포기할

0: 수 있도록 종단의 제도와 풍토를 바꾸고 비구와 비구니가 서로 존중하며 수행과 전법의 소임을 나누고 성별이 아니라 원력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종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1: 스님께서 금방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스님께서 제시하신 종책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 비구니 승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구니 스님들 참정권 확대, 그다음에 종무행정 참여 확대, 비구니 부시 신설 등 다양한 종책을 내세우셨는데요. 평소에 비구니 스님들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승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또 함께 수행하고 전법하며 책임을 나누는 그 공동체여야 한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승가 그 구성 비율을 보면은 비구니 스님들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종단 안팎의 그 활발한 활동을 또 쉽게 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단 운영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폭이 넓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차별적인 종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서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원력으로 평가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등한 승가 공동체의 구현에 나선다면 비구, 비구니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그 조성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종원종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령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전법 체계를 구축해서 종단 외형을 확장하겠다.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지역 소멸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절벽의 현상이 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도시가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을 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우리 종단은 모든 정책을 좀 세워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불자들이 점점 연세가 들다 보니까 절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N 불교 TV는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언제든 영상을 통해서 사찰을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구본사를 비롯한 전국 천년 고찰들을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기록하는 작업을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스님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꼭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BTN 불교 TV에서 기획보도하는 뭐, 뜰 앞에 잣나무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미 그런 그 아카이브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원로 대덕 스님들의 수행 이야기, 스님들이 생각하는 한국 불교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히 들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종단 여러 현장을 기록하고 새로 조명하며 역사로 남기는 일에 계속 힘써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 불교 언론인들 여러분들 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참 고생들이 많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전법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총무원장 당선 여부를 떠나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이루고 싶은 발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0: 생명과 공감, 배려와 존중이 함께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중심에 우리 종단이, 우리 한국 불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더큰 외로움, 불안, 소외와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불교는 고통받는 이들을 곁에 서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법당 안에서 위로하고 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에 아픔이 있는 현장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자로서 마지막으로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불교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나가야 할 엄중한 시기를

0: 맡고 있습니다. 1700년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중앙 중심, 종권 중심의 종단 운영은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출가 수행자로서의 본래 면목을 되찾아야 하며 현장에서 발을 뜨는 스님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합니다. 많은 종도들이 지금의 모습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서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리를 끊고 많은 종도들이 갈망하는 변화의 물결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38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기호 1번 경우스님 모시고 출마의 변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 청해드렸습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을 잇고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총무원장에 과연 어느 분이 선출될지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0: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과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후보로 입후보한 태우 정념입니다. 올여름 너무나 덥기도 하고 가전 이상기후 기후온난화에 굉장히 걱정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절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종단은 총무원장 선출 열기로 더워지는 그런 기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불자님들, 많은 종도 여러분들이 총무원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을 하고 계신 그런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종단에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총무원장 선거가 잘 치러져서 우리 불교가 이 기술혁명의 시대에 문명의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지혜롭고 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불교로 전환될 수 있게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가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0: BTN 불교TV는 일반 방송사와는 달리 무상사가 있는 부처님 도량입니다. 무상사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1: BTN이 우리 한국 불교 시청포교에 크나큰 역할을 해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도량에 들었었고 부처님 전에도 이 전환의 시대에 우리 BTN이 좀 더 온 세계를 향하는 그런 방송국으로 거듭 성장되기를 기원 드렸고 또 이제 당면한 총무원장 선거에 제 원력을 다시 한번 깊게 반조하면서 부처님 전에 기원 드렸습니다.
0: 예, BTN도 영상 포교를 위해서 더욱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8대 총무원장 후보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그만큼 가장 잘 준비된 후보 이렇게 봐도 될까요?
1: 저는 5대 산중에서 월정사 주지 교구장의 소임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아마 그 소임 보는 내용들이 교구는 이제 교육 또 수행 또 전법 문화 사회적인 역할 또 불사 다양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이 현장에서 실현해내는 그런 소임이 주지고 또 교구장의

0: 소임이지 않습니까? 그 소임을 보면서 또 미래를 또 걱정하고 또 통찰하면서 산중이 또 내지는 한국 불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던 끝에 이제는 우리 종단이 이 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문명 전환이라는 이 쓰나미가 밀려오는 속에 이건 잠시도 머뭇거려서는 우리 한국 불교가 쓰나미에 밀려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위중한 시기다 하는 이런 마음 속에 제도 이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불교의 전환을 통해서 쓰나미를 넘어서는 이런 한번 제 나름의 원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또 종단에 그동안에 쌓아온 제 수행과 또 교구장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종단 발전에 해양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실은 총무원장 선거 때가 되면 항상 거론되던 후보 중한 분이셨습니다. 이제야 출마를 선언한 계기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0: 예,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월정사 우리 교구에 또 안정과 발전 여기에 진려갈 수밖에 없었고 또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뭐 지금까지는 제가 출가 본사인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이 역할이 그래도 제가 오대산에서 그래도 6.25 때 전소된 이 도량을 또 복원시키고 또 시대적인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인프라 건설과 더불어서 또 이제 시대적 가치를 실현해 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기반을 튼튼히 닦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제 한국 불교를 바라보면서 제가 제 원력 실현을 위해서 발걸음을 떼어놔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제 나름의 이제 출마에 대한 이런 원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 스님께서는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가장 먼저 수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은사이신 만화대종사께서 철두철미한 수행자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역시 은사스님의 영향이라고 봐도 될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오대산중은 건세 조계종 창종의 종정을 지내신 이 하남 중원 대종사의 그런 수행가풍이 전승이 되고 또 타나스님의 그런 교학과 더불어서 또 열린 이 보살행의 실은 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성각적인 이런 이제 큰 스님의 그런 모습 또 만화 스님의 6.25 이후 오대산중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 원력적인 삶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수행과 이 사변의 일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가풍을 저는 느끼면서 성장해 왔고 제도 오대산중에 살면서 수행과 소임이 둘이 아니고 이하사라는 것은 본래 다 둘이 아닌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수행자의 또 부처님의 구세대비를 실현하는 그런 하나 삶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오대산의 수행각풍 잘 들었습니다. 스님의 공약 중 하나 특징이 연임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총무원장 단임제를 내세운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0: 예, 총무원장 단임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또 한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종단의 패단이 이제 연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작용을 낳게 되고 종단이 그야말로 큰

0: 부작용 속에서의 재임을 또 실패하거나 해온 이제 그런 하나 이 근세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건 또 한편 이 중임 재임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속에 원장이 되면은 재임을 위해서 물론 일의 연속성상 재임이 필요하다고도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과도하게 이제 재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그걸 위한 교구나 또 사찰 또 종회 이런 정치 구조들이 굉장히 왜곡되고 또 거기서 남는 이 부작용 또 여러 가지 이 종풍의 손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저는 보면서 연임은 과도한 하나 이게 이 권력 구조가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종단은 수행 교단이잖아요. 또 이 수행과 법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가풍이 형성돼야 수행 교단으로서의 그런 종풍을 잘 계승해 갈 수 있지. 권력이 비대화되고 과도해지면은 이제 수행 가풍이나 또 법이 도리어 권력에 종속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분들이 아마 권력지향적이고 또 중앙중심적으로 또 그렇게 입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우리 이 종단의 이 현황적 모습 속에서 그러면은 과도하게 세속화되고 또 왜곡되는 이런 현상 종풍이 저해되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담임을 특히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1: 스님께서는 5대 정책을 제시하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0: 예.
1: 먼저 수행으로 신뢰를 세우는 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정한 수행을 종단 운영의 절대적 기준으로 되돌려놓겠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수행을 통해서 또 수행 교단을 잘 하나 종풍을 선양하기 위해서 교육도 또 내지는 이 전법도 또 이 문화도 결국 수행 정신을 어떻게 하나 문화로서 표현해내는가 하는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복지도 모든 게 다 이 수행 종풍을 선양하고 또 아마 이 시대적인 또 이 이제 수행을 충분하게 이 대중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길 그 기반은 수행 전통적인 수행 종풍을 기반으로 해서 시대적 언어로 또 시대적 종풍을 이제 이끌어낼 때 그것이 이 시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아마 이 시대 우리 종단이 또 우리 조계종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고 또 사피로서 역할을 다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럼 다음으로 공의로 함께하는 결정한 종단 이것도 제시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예, 그건 뭐 당연히 이제 공의가 집약될 수 있는 이런 종단이 돼야 된다. 그건 뭐 우리의 전통적으로는 대중공사라는 것도 이제 적어도 4명 이상을 다 이 대중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의 뭐 이 이제 성가의 단위가 되게 되는데 항상 같이 논의하고 숙의해서 모든 것들을 그 갈마에 의해서 결정하는 이것이 전래된 우리의 이제 대중주의의 이런 이제 모든 결정의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참여해서 자기의 이 발언권을 가지는 이런 갈마 제도가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고 오늘날은 전체 어떤

교단이 하나의 성가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종도를 대표하는 대의적 이런 기관으로서의 종회가 있게 되고 또 전체를 대표하는 또 종무원장을

0: 민의가 충분히 반영이 될수 있는 것, 종로를 모아서 해소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종회가 종도를 대표해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입법을 또 시대에 걸맞게끔 그렇게 입법 활동을 해가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해가야 되는 거죠.
1: 사부대중에게 열린 모바일 AI 대중공사 플랫폼 구축,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까지 좀 구상을 좀 하셨는가요?
0: 예, 그건 뭐 AI 시대는 충분하게 그건 뭐큰 이제 물론 뭐 예산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AI의 수준이 다 어떤 것도 다 이제 아마 구현해낼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 AI 시대에는 이게 더 분절화되고 또 개인화되어가는 이런 문화가 깊어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중은 더 유리될 수 있고, 이래서 이제 디지털 AI 대중공사 플랫폼을 이걸 개설함으로 해서 종도가 그나마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금은 직접 뭐 몸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자기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좋고 또 종단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좋고 또 내지는 이제 종단은 그걸 통해서 이또 성찰의 이제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하나 그래도 이 민주성의 기반은 수기성과 성찰성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숙의하는 이런 모습이 될수 있고, 또 이제 행위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이런 데 대한 하나의 이제, 성찰성을 부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AI 시대의 이제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습을 그렇게 구현해 갈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1: 네 번째 종책이 출가에서 입적까지 책임지는 복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스님들의 복지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예, 저는 월정사에서 나름 이제 대중이 출가부터 입적까지 이런 이제 전 출가 생애를 그래도 이제 복지라는 개념 속에서 그렇게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뭐 출가, 그다음에 이제 학업, 또 내지는 수행,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또 이제 이 노후 뭐 이런 것들을 두루 잘 교구가 받쳐주고 또 수용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만이 이제 이 수행자로서의 그런 이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고 또 이제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뭐 이럴 때는 충분하게 의료 복지가 다 전액으로 다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고 또 치료를 잘할수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야 이제 어떤 것도 다 교단에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원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자기가 그래도 가치를 실현하면서 일생 또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이제 이런 수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복지다. 그래야 이게 출가도 그렇고 또 내지는 뭐 우리 종풍을 선양하는 데도 가장 기본이 된다.
1: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종책이 인공지능에 관한 것인데요. AI 시대 추이의 중심이 되는 불교,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모든 것은 AI를 통해서 이 답을 얻게 되고 또 AI를 활용해야만이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AI 없이는 이 사회 구조

0: 그러나 모든 현상들을 잘 하나의 끌어가기가 이게 쉽지 않게 돼 있다. 그래서 이 AI에 종속화되는 이런 세상 속에 AI 윤리는 절대적으로 또한 필요하다. 왜? AI에 지배당하는 사회는 결국 인간의 이 존엄이 상실될 수밖에 없고 인간성이 저하되고 또 이제 그에 따라서 또 AI 활용은 이제 왜곡돼서 군사적으로도 활용되고 상업적으로도 활용되고 또 여타의 아마 인간의 탐진치를 더 극대화시키는 일로 AI가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이 AI 시대의 문명의 한계가 도래할 수 있다. 또 AI를 한편으로는 잘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져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진다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인간은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 다 지금 염려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AI 시대에 그런 하나 이 AI를 활용하는 이 윤리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 종교는 이 AI 시대에 그래도 윤리성을 제공하고 AI가 인간의 존엄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깊게 해가야 된다는 이것이 이 시대 또 우리 종교에 주어진 그런 이 종교의 역할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오대산 자연명상 마을 웅비의 경험을 전국 교구본사로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대산 자연명상 마을 웅비 경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예, 오대산 자연명상 마을은 아마 우리 불교계의 최초로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이제 치유 문화를 산중이 이제 수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산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이걸 그래도 세상 속에 해양하는 일이거든요. 특히 시대적으로 정신병리 현상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명상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마음 치유나 마음 평온 또 스트레스 해소 이런 이제 영역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 명상마을이라는 것은 그 명상마을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 환경과 더불어서 거기서 이제 명상을 또잘 지도해 내고 또 동호인들이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명상 치유를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이 조계종의 종풍을 가나선을 중심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치유의 시대에는 거기에 부합되는 컨텐츠들이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하게 생산돼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와서 자기가 하는 그런 이제 이제 프로그램 내지는 이 버전을 가지고 그게 와서 수행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이제 장소의 제공도 되고 또 한편 이제 본인들이 또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이제 자연명상마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월정사하면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옴비도 유명하지만 오대산 문화축전도 아주 유명합니다. 오대산 문화축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좀 있을까요?
0: 그동안에 이제 우리 불교계에도 뭐 문화축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찰들이 많이 시도를 해왔죠. 그러지만은 그게 지속성을 가지지를 못한 이제 이런 경향성이 높아졌는데 그건 그 산중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잘 현대적으로 잘 흉복합화 내지는 새로운 재해석을 해서 현대인들에 걸맞게끔 잘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 그

0: 그건 뭐, 쉼 없이, 그, 산 중에 하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대적 문화를 잘 하나 이게 융합하고 이렇게 해서 불교 정신을 잘 구현하는 산 중에 또 스토리를 잘 지금 시대적 언어로서 재구성해내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쉼 없이 고민해 가면은 저는 의미 있게 문화축제 축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옛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 각고의 노력한 결과가 조선 왕조 실록각이라면 BTN 불교 TV는 한국 불교의 역사를 가장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한 수많은 천년 고찰들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기록하는 작업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스님의 견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뭐든지 이제 역사는 이 기록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영상, 이 시대적으로는 영상으로 남기든 또 어떠한 또이 기록 또 디지털로 남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BTN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거 초기, 지금 또 이제 영상 기술의 새로운 혁신 속에서 아마 더 좋은 이 이제 기록 또 내지는 영상의 내용들이 잘 하나 축적돼 가면은 그것도 미래의 큰 자산이다. 모든 것은 다그 시대 시점 따라서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남기지 않으면은 역사는 다 묻혀버리고 말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실록도 오대산에 다 환지본처해서 국립박물관에 이제 싣겠지만은 저는 그것도 뿌듯한 이 자부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산 중에 그래도 산중이 또 지켜오고 보장해 왔던 그이 문화유산을 그래도 일본으로부터 반환받고 또 산중으로 돌아오게 했고 또 그것이 여러 대중에게 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 관람과 체험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 일은 저는 굉장히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1: 그 스님, 지금 경우스님하고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스님께서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0: 아마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여권을 상대로 야권은 분열되면은 이건 뭐 선거를 갖다 그래도 승리로 이끌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건뭐 당연한 이제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도 우리가 그래도 지향하는 바가 또 비슷하다 생각하고 또 그걸 좁혀가고 이렇게 하면서 단일화의 길로 잘 나아갈 수 있게끔 이제 노력을 다해가자 하는 이런 합의 속에서 이 각오는 있습니다. 예, 그것이 원만하게 또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없이 종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수 있고 또 현재 이 한국 불교 위기에 처한 한국 불교 이것을 새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일이 단일화에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함께 합니다.
1: 네, 그럼 스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38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자로서 마지막으로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문명의 대전환 속에 한편 한국 불교는 위기에 서 있다. 모든 종교가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지만은 우리 한국 불교는 더욱이나 AI 시대로 나아가는 이제 전환 속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전환되지 않으면은 한국 불교는 5년, 10년 이후에는 엄청난 이제 하석화 해체기를 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이런 지금 우리 종단 또 우리 사찰 이런 것들을 좀 안일하게 바라보면은 정말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원장 후보에 입후보를 하게 되었고 그건 우리 종도들이 정말 미래를 향해서 좋은 후보를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컨센서스를 이거 만들어주면 좋겠다. 또

0: 아마 모든 관점 다 내려놓고 정말 미래를 향한 그런 관점의 후보를 선택해 주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1: 네, 스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38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기호 2번 정념 스님 모시고 출마의 변과 종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과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1: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골자 여러분 또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다시 제38대 총무원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내어서 국민 여러분과 골자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런 상황들이 좋지 않은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과 또 스트레스 그리고 트라우마까지 겪을 정도로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불교적인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선명상을 통해서 제가 국민들의 마음에 평안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선명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평안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현재의 우리 불교적인 그런 호감도와 또 종단의 안정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욱 발전하고 더욱 그 중흥을 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또 우리 불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교와 친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불자화 되어서 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극락정토를 이루는데 더욱 도약해서 중흥시키도록 하기 위해 제가 다시 한번 그 소임을 맡을 것을 결심을 하고 국민 여러분과 불자 여러분, 사부대중께 고하는 바입니다.
0: 네. 인사 말씀과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스님, BTN 불교TV에 오신 것 오래간만이시죠?
1: 네, 얼마 전에 왔는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일반 방송사와 달리 BTN 불교TV는 무상사가 있는 부처님 도량입니다. 무상사 부처님께 인사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1: 무상사는 글자 그대로 불교의 진면목을 함축한 그런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스님이기도 하지만 스님이기 이전에 그 수행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 하면 뭔가 이 수행자적인 그런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부처님께 그런 일념으로 방아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삼배를 올렸습니다.
0: 제37대 총무원장에 이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도전하셨습니다. 출마 선언문에서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고뇌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총무원장이 한 번 더 도전하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1: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다시 하기는 좀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뭐 제 개인적인 그런 관점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불교가 전 사회적으로

0: 국민적으로 굉장히 그 신뢰도 받고 호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깨서는 안 되겠다. 물론 뭐 다른 훌륭한 스님들께서 잘 뭐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 저 노파심으로 볼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이렇게 바꾸는 시점에서는 뭔가 좀 위험한 것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지금의 불교적인 그러한 국민적 신뢰와 호감을 그래도 그걸 잘 유지를 시키려면 제가 부족하나마 제가 했던 일을 더욱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소임을 개인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내려놓고서라도 종단을 위해서 우리 불교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그런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1: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공의와 공감, 공심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 그 모든 각자의 생각과 모든 그 각자의 마음을 제가 일단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 분의 사람이 있으면 열 분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걸 충분히 이제 제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그 이제 공의적으로 일단 모아야 되겠죠.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이제 일단 다 살펴서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뜻을 이제 서로 합의를 시켜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끝까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서로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또 상대방이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제 공감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잡음이 없이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상대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공감만 되면 공의를 모아서 공감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총무원장이 이제 주체가 돼서 이제 그거를 뭐 실천 안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이제 사심을 버리고 그야말로 공심으로 공정하고 또 정의롭게 그리고 이제 공감을 얻는 것을 제대로 이제 실천을 하겠다. 이제 그래서 공의와 공감과 또 공심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실은 해왔습니다만 그걸 좀 더욱 잘하겠다. 예. 그런 뜻으로 그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1: 자, 그럼 제38대 총무원장 후보로 제시하신 중점 정책에 대해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의 부분에선 종무 행정의 혁신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선거 제도 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제 오래 가다 보면 그 시대에 좀 맞지 않거나 또 그 시대에 그 생각들과 공감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선거 제도는 어떻게든지 이제 뭐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종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파열음이 없는 그런 선거 제도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는 뭐 확고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청회나 세미나나 각종 이제 또 교구나 또 우리 종회를 통해서 서로 이제 공감을 이루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가장 그 현실에 맞는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불교와 우리 종단이 처한 그러한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그러한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0: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도 없지만 또그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차치하고서라도 충분히 이제 종돌이의 뜻에 뜻을 모아서 공감을 이루어서 반드시 공심으로 실천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선 어떤 일들을 실천하실 계획이신지요?
0: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많이 이제 반영도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그 총회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총무원장이 그걸 뭐 법을 뭐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어떻게 뭐 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종도들 특히 이제 종회 법을 만드는 것은 이제 종회의원 스님들이기 때문에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또 거기에 걸맞는 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격상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1: 승려 완전복지 실현 역시 공의에 해당할 텐데요. 출가부터 열반까지 어떻게 복지 정책을 실천하실 계획이십니까?
0: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뭐 제도나 또 현실적인 그러한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걸림돌들은 이제 없애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뭐 의식주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대에 그걸 걱정해서는 또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종단에서 승려 복지를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제도를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미타 요양병원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스님들이 조금 그 신체적으로 어렵거나 그럴 때 이제 무료로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지금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출가에서부터 열반까지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전 종도들에게 기본 수행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뭐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모든 종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수행비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거 그 사찰에 이제 주거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그 단계별로 그거를 이제 법제화시켜서 그걸 누구나 원하는 사찰, 원하는 수행 장소에서 수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열반 하실 때도 지금 뭐제 몸이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그런 요양 시설을 통해서 이제 사찰 내에서도 이제 충분히 요양 시설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 없이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열반 다비 부분까지도 종단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이제 할수 있도록 이제 할 것입니다. 이제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종단 재정으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기부를 통해서 기부금을 통해서 이제 그 재원을 마련을 할 것이고요. 이제 그 기부금이 지금 당장 뭐 누가 뭐 당장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신뢰가 중요하고요. 사회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이제 그 사회적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일반 사회에다가 우리 종단이 어떤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 역할은 가장 약자들이라든가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자비행을 할수 있는 모든 분야를 저희 종단에서 우리 종단에서 그걸

0: 어느 정도는 좀 책임을 지고 그 사회적인 역할을 우리가 이제 우리 고유의 불교적인 그런 자비행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책임지고 그를 해줌으로 해서 그 어렵고 또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구제해주는 그러한 이제 자비행을 통해서 사회적 신뢰를 얻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불자 기업이라든가 또 우리 독지가들이라든가 또뭐 이런 분들이 우리 종단을 믿고 그렇게 이제 기부를 해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제 또그 기부를 통해서 우리 승려 복지와 함께 또 다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환원시켜주고 또그 환원으로 하여금 또 사회적 신뢰를 또 얻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적인 그러한 구조로 해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국중박에서 방과 사유상 이제 하나만 가지고도 그 1년 수익이 뭐 거의 수백억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 불교적인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 종단에서 그거를 충분히 이제 그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소화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적인 부분, 불교적 그리고 또 사회 공익적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충분히 이제 날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지금 만들어서 한편에서는 기부금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우리 종단에서 그러한 불교적인 수익 사업을 통해서 그 재원을 충분히 이제 마련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재원으로 하여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님들 뭐 수행비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찰들도, 어려운 사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찰들에게 이제 금전적인 지원도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행단체나 신도단체들에게도 지원이, 이제 지금 포교점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참 속된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단적으로 이러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을 해서 그것을 이행을 해야 이제 포교도 정말 잘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원 마련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승려 복지나 포교, 이 모든 것들이 재정 확충이 아마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교구에 과감히 이양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아마 총무원에서 도움을 오히려 교구에서 줄게 오히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총무원에서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이양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교구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총무원에서 충분히 도와줘서 교구가 정말 자율적으로 교구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포교 활성화에 있어서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충분히 할 것입니다. 이제
1: 다음 키워드인 공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교 정신 문명의 세계화를 제시하면서 담선 대법회 봉행 정례와 명상의 국제적 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한국의 선명상이 세계 정신 문명을 좀 이끌어 간다. 이제 정신 문명을 이끌어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제 마음 운동이다. 마음 운동을 펼쳐나간다. 그게 바로 이제 선명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 시켜 나가다 보면 현대 한국의 세계 정신 문명을 한국이 이끌어갈 수,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는 정말 한국 불교, 우리 종단의 트렌드로 그렇게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1: 스님 종책 중에 AI 뉴 미디어 포교를 위한 전담 기구, 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 기구에는 어떤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또 어떻게 성과를 내실 계획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0: 문제는 AI도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처음에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시키고 학습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AI가 이제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종합해서 이제 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불교적인 것을 정확한 그러한 정보,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I를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시켜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경전을 비롯해서 불교 역사, 또 불교 문화, 뭐 어마어마한 이 불교 콘텐츠들을 AI에게 어떻게 빨리 그 정확한 정보를 학습시키고 입력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 불교에 있어서 어디가 중심 역할을 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종단에서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동국대 불교학술원에 이제 교수들 연구진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을 이제 학습시키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고 또 반영이 또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종단 또는 종단이 앞장서서 그야말로 그 정광석화 같이 그리고 이제 대량으로 그걸 입력시키고 학습시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거기서 누가 AI에게 불교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예정이고요. 우리가 특히 우리 불자들, 특히 또 우리 수행자들이 이제 더 알아야 될 게, 불교의 궁극 목적은 열반입니다. 해탈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거든요. 깨달음이고요. 부처되는 거거든요. 내가 부처인데 내가 부처인 줄을 아는 게 깨침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깨침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업을 없애야 돼요. 업이라는 게 분별이잖아요.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생긴다.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긴다. 요두 가지를 뛰어넘는 게 중도고, 또그 중도가 바로 깨침이고 견성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성불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통을 없애는 것. 부처님도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거든요. 이고등락하기 위해서, 고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무리 AI가 발달을 하고 해도 저는 AI는 지금의 AI는요. 옛날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훨씬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오공도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장법사, 현장법사가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손오공도 아무리 재주가 좋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는 한. 그러면 우리의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괴로움을 없애는 것인데, 업을 업장 소멸하고, 업을 없애는 생각은 안 하고, 자꾸 AI한테 뭘 기대고, AI가 뭘 어떻게, 뭐, 세상을, 뭐, 천지 개벽을 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AI가 나를 어떻게 조종하는 것처럼, 그 별개거든요. AI는 그냥 인연의 연기적 과정일 뿐이에요. 예. 아, 옛날에 뭐 전기불 발견했을 때 그때 뭐 난리가 났고 뭐 그게 뭐 세상을 다 비출 것처럼 했지만 아, 자동차 그 사고 나는 걸 겁이 나가지고 자동차를 이용 저못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AI도 여러 가지 폐해도 많겠지만
그러한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0: AI한테 우리가 종속되거나 또 너무 뭐 겁을 낸다거나 그게 무슨 뭐 크게 뭐 세상을 뭐 어떻게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뭐 이제 비중을 크게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내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이제 불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AI를 이용할 것인지, 요게 초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스님 잘 들었습니다. 수행 환경과 도제 양성의 대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를 영입한 최고의 한국불교 연구소 설립과 온라인 성녀교육 도입과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셨는데요. 한국불교 연구소는 어떤 곳으로 구상하고 계신가요?
0: 앞으로 조계종 연구소는 정말 세계적인 불교 연구소를 지향을 하면서 각종 불교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포교를 할수 있는지, 교육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종단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연구를 이제 그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우리 종단 내에 물론 이제 스님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요소의 전문가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우리하고 이제 좀 연결을 시키고 그분들의 도움을 또 받고 또 그분들의 충분한 이제 또 보상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정말 정말 우리 조계종 연구소가 우리 종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1: BTN은 개국부터 지금까지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한 수많은 천년 고찰들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기록하는 작업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스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 교구 본사라든지 또 우리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들 또 각기 또 기도 또 암자 기도처 암자 등등에 대해서 그 사찰에 대한 그 영상들을 전부 이제 또 확보해 계시고 또 지금도 계속 이렇게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정말 총무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두고두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종단과 같이 이제 협업을 또 해서 더 좋은 그러한 영상들과 그런 기록들이 남겨질 수 있도록 저도 뭐 최대한 지원을 하겠고요. 이제 같이 함께 늘 협의하면서 이렇게 우리 국민과 불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8대 대한불교 조계종청 선거 출마자로서 각오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사실 제가 다시 이 총무원장을 소임을 맡게 되기까지는 정말 개인적으로 결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국 불교가 더욱 그 중흥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종단의 모든 사부대중들께서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단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뭐 건방진 말씀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읽어놓은 그러한 그 씨앗들을 잘 이제 발아 정장시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호 3번 진우 스님 모시고 출마의 변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한 길을 걸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 분이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돼 한국불교 중

일본의 새 역사를 이끌어 나갈지, 새로운 총무원장의 탄생,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에 듣는다. 전통을 넘어 미래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6: 그냥 눈물이 날 뿐.

0: 지금도 말만 물어보려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5: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4: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5: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4: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혜선원 하남도량에서는

0: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자냐?
5: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4: 헤이,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5: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6: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7: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8: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9: 저기
6: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10: 스님, 우리 스님.
6: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5: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1: 신승태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입담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배려심 좋으시고
3: 하나만 하세요.
2: 근데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알 것 같아요.
0: 자, 뭐야? 마지막 문제 나왔습니다. 네.
1: 오, 우와!
0: 이야, 두 배 차이.
1: 진짜로.
0: 그리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9: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0: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0: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바르게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스스로 조절한다 했다. 법구경에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자신의 마음이라 그리 말한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과도 같은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기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그토록 염원했던 사람들. 그런 이들이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 피난처를 삼기 위해 찾아든 곳. 깨달음이란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간 정치보살의 고행이 서려 있는 암자. 대성산 정취암이다. 기암 절벽에 매달린 정취암은 산천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 골짜기에 흰 구름이 피어오르는 곳. 문을 두드리면 세상에서 찌든 마음 맑게 씻긴다.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니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이니라. 주지 수환 스님이 오원절구의 시로 표현할 만큼 아름다운 정취를 자랑하는 정취암은 대성산 절벽 위에 가부좌를 틀고 있다. 상스러운 기운이 금강에 비견된다 하여 소금강이라 불렸던 대성산은 이로부터 불교 성지로 여기지던 곳이다. 그 대성산 중심, 발 하나 디딜 틈 없어 보이는 아찔한 절벽에 오롯이 수행을 위해 세워진 암자는 천년이 넘게 이곳에 있다. 정취암은 신라 문무왕 6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동해 푸른 바다에서 금빛 아미타불이 솟아올라 두 줄기 서광을 비추니 한 줄기는 금강산으로 한 줄기는 대성산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 서광을 따라 의상대사가 지은 절이 금강산은 원통암, 대성산은 정취암이다. 정취암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취 관음보살을 본전불로 모시고 있다. 정취보살은 중생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보살로 화엄경 입법개품에서 선제동자가 29번째로 만난 선지식이자 관음보살의 화연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뜻을 지닌 정취보살. 해탈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한눈 팔지 말라.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라. 그리 가르침을 주는 듯하다. 원통보전을 찾는 이들은 누구나 주변에 적힌 글귀를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다. 만일 누군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아서 요달하고자 한다면 응당 제법의 성품을 보라. 일체는 마음에서 지어진 것임이니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한 열반의 모습 그대로이므로 불자가 이 도리를 닦게 된다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원통 버전을 나와 위를 올려다보면 정치암의 명소인 쌍거북 바위를 발견할 수 있다. 커다란 암석 위, 소나무 그늘 아래 기어가는 듯한 거북이 두 마리를 꼭 닮은 바위는 영귀암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업도 번창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중생들의 간절한 염원이 정취암 곳곳에 가득 깃들어 있다. 응진이란 생사를 초월하여 배울 도리가 없는 경지이자 깨달은 자, 나한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정취암 응진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16 나한상이 함께 모셔져 있다. 나한은 수행을 통해 아라한과를 얻고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불법을 수호한다. 올바른 불법을 알려주고자 함일까? 나한의 다양한 모습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꼭 닮았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사.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수행한다면, 올바른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간다면 깨달음의 길이 멀지 않음을 설법하는 듯하다. 응진전 나한상 사이로 달마 대사상이 함께 모셔져 있다. 9년간의 면벽 수련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달마 대사. 마음이 곧 부처라 했던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본래 청정한 마음을 일깨워본다. 커다란 암석에 기대어 지어진 작은 전각, 정취전이다. 이 전각을 찾은 이들은 어디까지가 전각이고 어디까지가 자연인지 한 번쯤 고민을 하게 된다. 소나무가 자라며 전각과 어우러지다 못해 생사를 거친 흔적이 역력하다. 오묘한 인연이 정취전을 관통해 있다. 이렇듯 정취암 안에선 자연도, 사람도, 건축물도 모두 불법 안에서 하나가 된다. 정취전 내부에도 자연이 깃들어 있다. 대성산 바위를 사면으로 감싼 형태로 커다란 바위는 그대로 전각의 벽이 되었다. 바위를 병풍 삼아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다. 부처님은 작은 돌에도 불성이 깃들어 있다 했다. 바위 하나, 나무 하나, 쉽사리 베어내지 않고 품어하는 정취전. 그 속에서 부처님의 미소를 보기 위해 이토록 단단한 돌을 깎고 다듬었으리라. 관음보살상의 자비로운 시선 앞에 정취암의 풍경이 액자 속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풍경을 눈에 담듯 자신의 마음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는 곳이 바로 정취암이다. 머무르는 곳에 주인이 되면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진리가 된다.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자신이 있는 모든 곳이 극락이 될 수 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정취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전각, 삼성각이다.

삼성각의 산신상은 전각 밖에 있다. 내부의 난창을 통해 전각 뒤편에 조성된 불단이 보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을 묵묵히 걸어가며 가슴 속에 품어온 염원. 그 간절한 기도만이 삼성각을 묵묵히 채우고 있는 것이다. 정치함은 천년의 세월을 지내온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암자이다. 삼성각 옆, 마치 커다란 책을 쌓아놓은 듯한 모양을 한 책바위도 그중 하나다. 여우굴에 살던 구미호에게 둔갑술을 배운 문익점의 조카 문가익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진다. 이야기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책바위와 함께 내려오는 전설만 해도 정치함이 얼마나 오래된 수행처였는지는 짐작해볼 수 있다. 삼성각과 불단이 기대고 있는 바위는 정치함을 창건한 의상대사가 선정에 들었던 수행처였다. 마음을 씻는 곳이란 의미의 세심대. 마음을 씻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의상대사를 비롯한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정치함을 찾았다. 효종 4년, 전수됐던 정치함을 복원한 치연 선사와 근대 고암 스님도 인연을 맺었다. 의상대사의 도반이자 고승 원효대사는 대성산 자락에 인연을 남겼다. 정치함 북쪽에 자리한 작은 사찰, 율곡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당시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정치함과 율곡사를 오가며 서로의 수행력을 확인했다고 한다. 의상대사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식을 먹으며 수행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점심 공양 때 원효대사가 밥을 얻어먹으러 왔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에서 음식은 내려오지 않았고 원효대사가 돌아가고 나서야 음식을 가지고 온 하늘의 선녀가 말하기를 원효대사를 호위하는 여덟 신장이 길을 막았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이에 깨달음을 얻은 의상대사는 이후부터는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을 사용한 채 수행에 전념했다고 한다. 두 스님의 출가 전 신분 차이를 빗댄 이야기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데엔 신분의 고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렇듯 정치함은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요 가피라 설파한다. 나무는 꽃이 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물은 흐르도록 두어야 바다에 이를 수 있다.

홀로 걸어가야 하는 깨달음의 길.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내려도 꺼지지 않는 마음으로 한눈 팔지 말고 가겠다 소원한다.

재행 무상이라고 했던가. 영원히 내리는 비는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밤은 없다. 모든 것은 흐르고 흐르니 멸하고 태어나는 것의 반복이요. 늘 그대로인 것은 없다. 생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흩어짐과 같다고 했다. 뜬구름이 실체가 없듯 존재하는 모든 것 또한 실체 없는 찰나에 불과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지기 마련이며 우주의 만물이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이치이다. 모든 것이 저마다의 유효성을 가지고 있듯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다.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자신의 마음이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정치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한눈 팔지 않고 정진한다고 해서 무이행 보살이라고도 한다. 그런 정치보살을 닮은 남자, 거센 바람도 흔들 수 없는 깨달음을 향한 원력이 담긴 암자, 정치하면 정치보살이 인도하는 깨달음의 길이 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6: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가 걸어온 길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총무원장을 역임한 진우 스님의 37대 총무원은 혁신과 효율, 따뜻함, 젊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이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 요청을 경청했습니다.

0: 국정무원 부실장 기용 확대 등의 제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전통 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방법론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회적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미래 식문화 대안으로 사찰 음식의 가치를 조명하는 국제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사업단이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2026학년도 가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4년의 추억을 회상하며 교훈인 지혜와 자비, 정진으로 멋진 동국인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의 행보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수행 이력을 이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진우 스님은 1978년 관흥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98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며 출가 수행자로 본분을 다져왔습니다.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를 비롯해 불교 신문사 사장, 재심호계위원을 역임하며 교구와 중앙, 언론과 사법기관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특히 제8대 교육원장과 총무원장 권한대행이라는 핵심 소임을 거치며 종단 행정의 전반을 이끈 이력은 진우 스님이 종단 안정의 토대를 구축하는 든든한 자산이 됐습니다. 진우 스님의 37대 총무원은 혁신과 효율, 따뜻함, 젊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임기 내 가장 큰 혁신과 성과로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을 30년 만에 단일 체제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 종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 종단 역량 결집을 위하여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및 각 부서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1: 특히 수십 년간 국민적 갈등 요소로 작용했던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8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64개 사찰의 관람료 전액 감면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국가 지정 문화재 사찰의 전기요금 지원을 제도화해 문화유산 보전의 중요성도 부각시켰습니다. 진우 스님 집행부의 강점은 권위를 내려놓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취임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는 참회와 추모회장을 열어 희생자의 고통과 국민적 분열을 사그라뜨렸고, 이듬해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지난해 의성 안동 일대를 휩쓴 재앙적 산불에는 BTN 불교TV와 함께 전국 불자들의 마음을 집결해 소외되고 아픈 이웃을 향한 대사회적 자비행에 적극 나섰습니다.
3: 그리하여 다음 세상에서는 괴로움을 느낄 수 없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1: 불자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평안이라는 불교 본연의 역할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선명상 생활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 선명상 대회를 열어 2년간 5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국민 평안 선명상 중앙본부를 설치해 마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임기 중 가장 큰 변화는 불교가 한층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만남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나는 졸로, 대학가 사찰 공양을 지원하는 청년밥심 등 문턱을 낮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불교의 새로운 무대를 제시했고, 이런 노력들은 올해 서울 국제불교박람회 관람객 25만 명 가운데 81.7%가 MZ세대라는 기록적인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4: 세대와 성별을 떠나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장을 만들어서,
1: 안정 속의 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는 진우 스님의 지난 4년은 도약이라는 새로운 4년의 과제로 나아가는 신뢰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기호 3번 진우 스님이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 요청을 경청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비구니 스님의 총무원 부실장 추가 기용, 종단 내 위원회 필수 배정, 직능대표 종회의원 두석 확대 등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에게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는데요.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5: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이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과 반갑게 악수합니다. 37대 총무원장에서 38대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다시 찾은 전국 비구니회관. 만불전 부처님 전에 지극한 예를 올리고 전국 비구니회관.

0: 미군의회 주요 소임자를 만나 다시 한번 총무원장에 도전하게 된 원력을 전했습니다.
1: 분단이 이런 때보다는 좀 안정되게 이어져 왔다는 그런 평가도 있어서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개인적으로 힘들지만 저는 이제는 개인을 없다, 개인을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0: 전국 비군의회는 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한 비군의 권익향상 종책을 진우 스님에게 설명했습니다. 비군의 스님의 총무원 부실장 추가 기용, 종단 내 위원회 필수 배정, 직능대표 종회의원 두석 확대 등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에게 제안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5천여 비군의 스님들의 권익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총무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중앙종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제안자로서 설득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1: 공의를 거쳐서 네? 그리고 공감으로 서로 나누고 그리고 공심으로 추천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것들을 총회라는 그 공의를 통해서 일단 하도록 제가 이제 충분히 이제 설명하고 도울 수 있고요.
0: 진우 스님은 교구본사의 중앙분담금 면제, 종도 기본 수행비 지급 등을 약속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통한 기부금 모연과 대규모 수익 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단과 선학원 관계 회복을 묻는 비군의 스님들의 질문엔 사회법으로도 종법으로도 풀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고 그럼에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비군의 회장 광용 스님은 비군의 스님 권익 향상에 공감한 진우 스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비군의회도 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지금에 있어서 손님으로 이렇게 맞이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은 지지라는 두 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고 기약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0: 모든 총무원장 후보 스님이 전국 비군의회를 찾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38대 집행부에서 비군의 스님들의 역할이 어떻게 확대될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 진우 스님 모두 전통 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적용 범위와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사회적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기획보도 38대 총무원장 선거 종책 비교 마지막 순서, 전통사찰 규제 완화 및 활용 등 대정부 공약과 대사회 활동 구상을 이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을 둘러싼 대정부 종책에서 새 후보는 공통적으로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를 실천하는 방식에서는 후보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제도 개선과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통사찰 핵심 보존지의 종교 용지화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보수정비 사업의 자부담 폐지와 지원 상한액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관람료 보전금 전환과 공원 문화유산 지구 전통사찰 보존지 확대 등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기반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5: 조계종의 자긍심인 전통수행을 지켜나가면서도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종단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어서 국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4: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전통사찰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익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사찰의 유휴정각을 청년 멘토링방이나 무료 스터디룸으로 개방하고 소멸위기 지역 사찰에서는 방과 후 돌봄과 노인 강좌를 상설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연계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찰의 사회적 기여와 공공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접근입니다.
6: 이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을 잘 확대해 갈 때 이 구세 대비의 원력을 국민 속에 또 지역 속에 실현되는 그런 하나 이 소프트한 내용이 가장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 기호 3번 진우 스님 역시 전통사찰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찰 경례지와 건축물의 종교 목적 사용을 합법화하고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과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유지 보수비의 자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 유형에 따른 전통 사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찰 숲의 공익적 가치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 사찰 숲과 문화유산이 지닌 공익적 가치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과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과 사회문제 대응 방식에서도 시각차가 나타납니다. 경우 스님은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불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인 생명 존중 지킴을 전국화하고 다문화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종교 편향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념 스님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연대를 앞세웠습니다.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이타행 실천을 주체로 하는 세계 시민보살 10만 명을 양성하고 상설 긴급재난 구호대를 구성해 사회적 고통에 직접 대응하는 실천적 불교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진우 스님은 자비행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사회와의 연대의 무게를 뒀습니다.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형 자비 나눔으로 전환하고 사회노동위원회 활동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단 지원과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역시 후보마다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경우 스님은 종단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단 차원의 범불교적 행동 계획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념 스님은 사찰의 실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탄소중립 사찰 인증제를 도입해 전체 사찰의 절반 이상을 녹색 사찰로 만들고 사찰 음식의 비건 대중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진호 스님은 사찰 숲이 가진 환경적 공익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사찰 숲을 활용한 포교와 생산 모델을 마련하고 사찰 숲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불교의 환경적 역할을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제사회와 한반도를 향한 불교의 역할에서도 세 후보는 각기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국제불교 NGO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재난구호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념 스님은 남북불교 교류를 핵심 과제로 북한 전통사찰 59곳의 역사고증 자료를 발간하고 남북불교 교류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에 마중물을 놓겠다는 구상입니다. 진우 스님 역시 남북 불교문화 교류로 한반도 평화에 힘을 보태고 민간 국제교류를 통한 K-문화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것부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기후위기 대응, 국제불교 교류까지 새 후보가 제시한 대사회 종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비전에 이번 총무원장 선거의 향방을 가를 사부재중의 표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미래 식문화의 대안으로 사찰음식의 가치를 조명하는 국제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는 2016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화려한 미식의 시대를 넘어 이제 전 세계는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존중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전통 수행의 정수에서 찾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과 미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고 글로벌 미식계에서 사찰음식이 갖는 대안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9: 사찰음식이 품고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국내외로 널리 확산되어 지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밝히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유네스코 헌장의 가르침처럼 사찰음식이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세우고 지구 공동체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8: 사찰음식은 편리한 기능성에 맞춰 더 많이 진화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에 앞서 사찰음식 자체가 전통적인 불교 의례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그 문화적 깊이를 더 다지고 공고히 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행자의 음식으로서 사찰음식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포함한 구체적 범주를 정립하고 외부에 앞서 내부의 발전적 시각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과거의 사찰음식에는 K-미식과 같은 유행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대중적 유행보다 일상생활에서 실천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전통적 식문화 공간 보존을 위해 국가적 노력과 체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10: 국가 차원에서 전통 사찰 음식 문화를 전송화가 있는 사찰에 대한 보호도

0: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공양관과 바루공양이 이루어지던 대방 등의 공간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개호스님의 기조 강연에 이어 미국과 이탈리아 등 4개 나라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사찰 음식의 본질과 가치를 다각도에서 분석해 사찰 음식이 전 세계가 배우고 나눠야 할 글로벌 식문화 유산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세계 양대 조리교육기관인 미국 CIA 부총장이 직접 방한해 불교문화사업단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굳히고 사찰 음식을 통한 지구적 위기 해결에 뜻을 모았습니다.
2: Korean cuisine and temple cuisine developed as it did. The culture and the philosophy behind it and what lessons we can transfer to the future of food.
1: 불교문화사업단과 손잡고 사찰 음식 세계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한식진흥원도 이번 심포지엄에 힘을 실었습니다.
3: 한식의 깊은 가치를 현대적으로 다듬고 세계 미식시장의 주류 트렌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기후위기 시대 전 세계 미식계가 사찰 음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생태적 존중 때문일 겁니다. 사찰 음식의 전통의 깊이를 지키면서 세계와 소통하려는 꾸준한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2026학년도 가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4년의 추억을 회상하며 교훈인 지혜와 자비, 정진으로 멋진 동국인이 되겠다고 서원했는데요. 자랑스러운 2,600여 동국인의 끝이자 새 출발을 다짐하는 현장,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학위복을 입고 학사모를 쓴 학생들이 동국대의 상징 팔정도 광장의 북적입니다. 양손 가득 꽃다발을 안고 가족,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지난날을 추억합니다.
6: 고시국이었어가지고 학교 많이 안 다닌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서 기분이 이상하고요. 아쉽습니다.
7: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역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5: 2026년 가을 학위 수여식에서 박사 131명, 석사 800명, 학사 1,740명 등 총 2,671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윤재용 총장은 공로상 수상자를 비롯해 13개 단과대 성적 우수자에게 각각 상패와 학위기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지나온 12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 함께 35만여 동문들은 정계, 학계, 문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여러분께 건너드립니다.
5: 문선배 총동창 회장은 35만 동문의 일원이 된 학위 수여자들을 축하하며 길이 없는 곳에서 자신만의 자국을 남기는 동국인이 되길 응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스스로 밝힌 등불이 자신에게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이웃과 사회를 밝히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9: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사회라는 큰 도량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크게 나누면
5: 각기 다른 시간과 경험 속 새로운 출발선에 선 2,600여 동국인은 박수와 환호 속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또 한 번 내디뎠습니다.
10: 학위를 받은 동국인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혜, 자비, 정진의 교훈 아래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팔정도 광장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BTN 부타회 광주 불교 순례단이 지난 15일 진주 약사정사와 사천 다솔사에서 8월 백중회양 방생과 성지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지도법사 광주 철룡사 주지 무둥스님과 약사정사 진여스님 순례단원은 진주 남강변에서 생명살림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둥스님은 백중회향에 맞춰 방생을 실천하는 것은 무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며 동참불자 모두의 선망조상 영가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순례단은 방생 후 차와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천년고찰 사천 다솔사로 이동해 신심을 다졌습니다. 한편 순례단은 다음 달 19일 무주 안국사로 구법순례를 이어갑니다. 신유엔이 모든 영혼에 감사와 회향을 올리는 수시아귀 회향법요와 선조를 배워가는 등롱띄우기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신유엔은 지난 16일 일본 야마나시현 야마나시 정사와 세계 각지 정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가운데 창종 90년 수시아귀 회향법요 등롱띄우기를 봉행했습니다. 법요에서 각 가정의 선조와 전쟁, 순환, 재해 희생자 등의 극락왕세

평화와 화합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타와 화합의 실천으로 오는 11월 22일 신묘 영묘 원성 장엄을 향해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신묘연의 등록 띄우기는 1936년 교단 창립 당시 오야소노 인근 작은 강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가스미 가우라를 거쳐 1981년부터 후지산을 바라보는 가와구치 호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반갑습니다. 정량사 금강왕님 법사 지도법사 장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사물 나눠드린 거 이런 게 물처럼 구름처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처럼 구름처럼 신명학. 산다는 게 아픔이란다. 살아있는 것 중에 부딪히지 않는 것 어디에 있다. 흘러가게 그냥 놔둬라. 억지 부려 붙잡지 마. 대개 억지 뒤에 오는 게 아픔이더란다. 구름처럼 바람에 몸실어 흐르고 물처럼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웅덩이 만나거든 다 내쳐고 지나가. 갈증이 있는 곳에는 마른 목을 적셔줘. 멈추지 말고 물처럼 구름처럼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며 낙자러지라고 마다하다니 구름이 흘러가며 거친 바람이라고 바람을 마다. 온전히 맡겨두고 순리를 따라 흘러가지 않다. 사랑도 미움도 벗어놓으라. 근심도 걱정마저도 내려놓으라. 하늘이 이 세상 온갖 만사 만무의 주인이지. 너 뜻으로 움직이라. 물처럼 구름처럼 흘러가야 하는 게 인생이란다.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시에 나오는 것처럼 물처럼 구름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팔고를 말씀하셨죠. 생로병사는 다 아시고 계시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것도 또 오음성거라 해가지고 내 욕구대로 욕망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끝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야기하자면 산다는 게 아픔이란다 했잖아요. 첫 번째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여기서 나오죠. 살아있는 것 중에 부대끼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다더냐. 흘러가게 그냥 놔둬라. 억지 무려 붙잡지 마라.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흘러가도록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바꿔보겠다 뭘 해보겠다 하는 순간 트러블이 있고 마음이 상하게 돼 있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억지 부려 붙잡지 말라. 그리고 구름처럼 바람에 몸실어 흐르고 물처럼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거라. 늘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늘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죠.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언가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게 되면 뚜껑이 좀 열리죠. 근데 제가 그 자존심이라는 게 형상이 있는 거냐? 형상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워버리게 되면은 그건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없는 것을 갖다거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대답을 못하죠. 마음은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마음이 있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있느냐? 없죠. 근데 내가 상대가 소리를 내므로써 그 음량이 내 귀에 들어와서, 아, 이것은 나를 칭찬하는 이야기네, 아니 이건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네, 나를 욕설하는 이야기네, 분별하는 순간 좋은 말은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나쁜 소리 같으면은 나의 입에서 아니 좋은 언어가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 있고, 또 그런 나를 비난하는, 나를 욕설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 순간 나에 대해서 내가 그 상대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감사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뭔가 상대가 나를 오해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빠해야 할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언제나 되돌아보면, 그래서 다음에 내가 당신을 만날 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된다면 언제나 물처럼 구름처럼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 사랑도 미움도 벗어놓아라, 근심 걱정마저도 내려놓아라. 그저 물처럼 구름처럼 흘러가야 하는 게 인생이란다. 물이 내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아니잖아요. 구름이 야 내 이쪽으로 가줘 하면 이쪽으로 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우게 되면, 놓아버리게 되면, 이래야 된다 하는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어떤 교만, 자만심 없다면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하고 포용하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주만큼 넓고, 좁아진다면 바늘끝만큼 작아집니다. 바늘끝 꽂을 수도 없어요, 좁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넓게 쓰자, 좁게 쓰자, 내가 한순간 그 순간순간순간 어떤 마음 자세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물처럼 구름처럼 넓은 걸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 늘 모든 것이 나를 장애하고 가로막고 나를 슬픔에 빠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순간순간 나의 넓은 마음, 대해와 같은 큰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9페이지 보면은 인연을 만나면 고패 풀고 할 차례입니다. 우리 저번에 했던 육도 만행과 항아의 모래 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서 닦아서 보탬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인연을 만나면 고패 풀고 인연이 그치면 그대로 고요하나니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인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일생이,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의 제일 사리불 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야신경 할 때 보면 사리불, 사리자 존자 하잖아요.
이런 살인자, 살인불존자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 노교원에서 다섯 비구한테 최초의 사제 법문을 갖다 굴립니다. 이 가운데 마승 비구라는 스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승 비구는 행동이 아주 단정했답니다. 그래서 저 하루는 왕사성 북문 근처에서 탁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리불이 마승 비구가 걷는 걸 보니까 코끼리 왕이 걸어가듯 앞만 보고 걸어갈 뿐 이리저리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더라도 사자처럼 온몸을 움직여 돌아보곤 했다. 달리는 말도 마승 비구를 만나면은 두 발을 모았고 나르던 새도 빙글빙글 돌아서 애를 표할 정도였다.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앞을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위의 환경 미국저기 본다고 하느라고 사고도 나고 또 아래를 쳐다보지 않다기 때문에 물웅덩이에 발을 담글 때도 있고 돌부리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마승비구는 언제나 앞만 보고 갔다는 얘기예요. 주를 돌아보면서 쓸모없는 환경에 풍경에 눈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해수욕장 가면은 여성은 젊은 근육맨을 볼 것이고 또 우리 남성분들은 비키니 입은 여성분들 본다고 눈이 사방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행동, 어떤 환경에 처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철저히 알게 되면은 주위의 환경이 어떻든지 눈을 돌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흔들리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이 주체성이 확고하게 심어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 갔다 하질 않죠.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리불이 길을 지나가다 보고는 크게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마승 비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며 무슨 가르침을 펴십니까? 마승 비구가 대답을 하죠. 저는 출가해서 도를 이루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사리불이 질문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소멸한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우리 사리불 존자께서는 친구 목걸령과 함께 부처님께 기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리불 부처님께 기의함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었다? 지혜 제일 사리불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우뚝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건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꼭 우리 일생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훌륭한 나의 인생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스승은 어떤 분이어야 될까?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

사람이어야 될까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늘 현명한 스승을, 현명한 친구를 만나기를 찾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할 때 좋은 인연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저 먹어갈수록 인연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인연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소중함이 절절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특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인연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연을 중요시하여 인생을 즐기며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책이 책인데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나의 꿈, 나의 인생의 저자이자 탁월한 동기부여가인 미국의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기자를 했습니다. 취재로 알게 된 당신 최고의 부자였던 앤드류 카네기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카네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을 갖다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의 말을 기등으로 흘려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나폴레온 힐은 카네기의 말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까닭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가 되어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가 쓴 책은 계속 팔리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던 것은 카네기의 인연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도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요. 책 내용이 괜찮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 주위하는 사람들이 나의 좋은 점, 훌륭한 점을 칭찬할 때 또 어떤 인생의 좌표를 갖다가는 내가 볼 때는 당신 이런 것을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하면 한번 깊이 사유해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갖다가는 예를 든다면 또 2차 세계대전에 영웅이자 철의 장막이라는 말로 유명한 영국 수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기족이었던 천연 처칠이 방학을 맞아 시골 별장에서 지내던 중 수영을 하다 그만 발에 쥐가 나고 말았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소리쳐 구원을 청했습니다. 그때 쏜살같이 뛰어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처칠은 소년과 친구가 되어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처칠은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소년의 꿈을 이루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칠의 도움으로 런던에 가서 공부하게 된 소년은 마침내 자신이 꿈꾸었던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 소년은 연구 과정에 푸른 곰팡이를 발견하고 그는 그것을 통해 신비의 약이 만들었습니다. 그 약이 바로 유명한 페니실린이었습니다. 페니실린의 발명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된 그는 전쟁 중에 폐렴에 걸려 생사를 오거든 처칠을 살려냈습니다. 처칠은 그의 도움으로 두 번이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소년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합니다. 처칠과 플레밍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뛰어난 정치가

한 사람은 의학자로, 그리고 두 분 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플레밍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두 분은 아주 각별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습니다. 인연은 이와 같이 참으로 아름답고 종교보다는 거룩한 인생의 꽃입니다. 카네기와 나폴레온 힐, 처칠과 플레밍 등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불자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 누가 나에게 소중한 인연이지라. 그리고 그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마지막에는 되돌려받는 게 있다는 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인연이 되고 내가 소중한 인연을 갖다 소중히 여기는 만큼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인연은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보석이고 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인연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인연을 만나면 곧 베풀고 인연이 뭐 그치면 그대로 고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또 그 인연이 떠나가면 놓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절집에서도 오는 사람 맞지 않고 가는 사람 맞지 않는다잖아요. 이 청량사를 갔다 오시면서도 누가 청량사 와라 와라 와라 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청량사를 오실 때 누가 권유 안 해도 내가 왔을 것이고 또 가시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가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일 이것이 결정코 부처님을 믿지 않고 겉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하려 하고 구함으로써 공부를 쌓는다면 그 모두가 망상은 도와는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벌써 이 사람이 있게 보이네 없게 보이네 그 옷차림에서 또 남성분들한테는 뭐 화장을 잘 진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성분들을 보면은 화장에 한 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좀 예쁘네 별로네 이런 별 차별을 갖다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또 차를 갖다 보고 좋은 차 타고 왔으면 이 사람 돈이 좀 있네 차를 갖다는 소형차 타고 오면 이 사람 별 부자가 아니네 이렇게 분별심을 일으키는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인품을 외면해버리는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일륜지 제자라 해가지고 결혼 같은 거 할 때는 그러잖아요. 집안을 보잖아요. 우리 보던 경제력도 좀 좋으면은 얼른 해. 경제력이 별로고 별로 사는 게 그렇다면은 어쩌죠 여러분. 우리 다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사람을 친구를 데리고 왔니 이러면서 자녀 탓을 많이 하죠. 사업이 잘 되다가도 망해버릴 수도 있고 장사가 잘 되다가도 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좀 안 되더라도 좀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살게 되면 또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현재만을 보지 말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가, 싹이 푸른가, 노란가를 보시고 투자를 하는 그런 현명한 분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두가 집착, 겉모습 집착생활하고 구함을 공사한다면 그 모두가 망상인 뿐 도와는 서로 어긋나게 된다. 그래, 우리는 절에서는 이제 불사를 가끔 하죠. 그런데 우리 저 고 회인사에게 계셨던 우리 성철스님께서 애적에 마산 성주사에 잠시 머물고 계셨는 모양입니다. 그때 그런데 그 대웅전 법당 안에 웬 큰 간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중창불사를 한 시주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보자 주심에게 물었습니다. 법당 위 저 큰 간판은 누구의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주심이 대답을 하죠. 마산에서 큰 약국을 하는 어느 거사님의 것입니다. 저 거사님 자주 성주사에 오는가? 묻죠. 아마 큰 스님이 계신 것을 알면은 조만간에 저리 올 것입니다. 며칠 후 주심의 말처럼 약국을 운영하는 거사님이 왔습니다. 그는 큰 스님을 뵙자 큰 절을 세 번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거사님 신심이 대단하시더군요. 저는 이곳 성주사가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어쨌든 거사님의 신심은 대단하시네요. 거사님은 큰 스님의 칭찬에 입이 째질 듯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법당에 붙여놓은 간판이 잘못되었어요. 뜬금없는 큰 스님의 말씀에 거사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 성철 스님께서 말씀합니다. 위치가 틀린 것 같아요. 저 간판은 마산역 앞에 걸어놓아야 하는데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마산 아무개가 성주사 법당을 위해서 시주했다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이 산 속에 걸어놓아야 누가 얼마나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제 약국 거사님은 고개를 갖다 숙였죠. 아이고 큰 스님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불자님들은 과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절과 달리 우리 청량사는 등표를 갖다가는 쓰기는 쓰는데 등을 달지도 않죠. 그런데 제가 승려생활하면서 등을 달지 않고 이와 같이 등표만 단다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의 절이 그래요. 왜 우리 등을 안 달아요? 난리가 나죠. 진정으로 보시한다는 것은, 불사를 한다는 것은 등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잖아요. 금강경을 갖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상을 내지 마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상을 내기를 좋아해가지고, 뭐 불사하면 종각 불사하면 종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있는가 없는가. 또 초파일 되면은 내 등이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또 여기는 등표잖아요. 등표를 갖다는 붙여놨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신 분이라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절에 가보면은 건물이나 탑 등에 시주자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원래부터 불사를 하는 것을 두고 큰 복을 짓는 일이라고 합니다. 불가에서는 또한 남모르게 선행을 하는 것을 들고 무주상 보시라고 해서 큰 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무주사는 없을 무자에다 주할 주 상상자입니다. 보시는 아시죠? 그러니까 상을 내미 없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름이 조금이라도 그 어떤 친애인 관성을 정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많은 독재가가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따뜻해집니다. 작은 정성이 모아져 큰 사랑이 되듯이 우리들도 작은 선행을 베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보시한다는 것은 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뭘 본다? 은덕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바랬을까요? 말씀은 아유 네 딸이 잘 되면 내 여보 용돈 좀 잘 줘 해서 말씀을 했겠지만 그 마음은 잘 성장해 준 것에 대해서 또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갖다 키우시면서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커가고 또 자기 할 일을 잘 찾아갈 때 아주 뿌듯함을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일날 뭐 기념일날 되면은 모른 척 할 때 외면할 때 우리는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게 되면은 너 나의 기념일날 생일날 이런 것도 뭘 챙겨주지 않니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것은 그 진정한 참된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되돌려 받는 게 아니거든요. 되돌려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께 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뭘 준다는 것은 나의 아름다운 마음을 또 상대의 어려움을 곤란함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포용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어려움, 곤란함을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마음이라도 여유로워지면 그것이 따뜻해지잖아요. 나의 따뜻함이 상대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일상생활을 우리는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자비잖아요. 늘 사랑으로서 상대의 모자란 점을 채워주는 그런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간보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장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입담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매료심 좋으시고
2: 하나만 하세요.
1: 근데
2: 하나만.
1: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2: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어! 알 것 같아요.
3: 자, 마지막 문제 나왔습니다. 네.
0: 오, 우와!
3: 야, 두 배 차이.
0: 진짜로.
3: 그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야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좀 우리가 그 좀 세포 레벨에서 굶주리는 거예요.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걸 자꾸 해주는데 정작 많이 먹으려고 하려면 그렇게 해주는 물질이 AMPK인데 야가 많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뭐 욕망이 확 안 생긴다는 거예요. 먹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알 이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더 나가서 오동작을 해버리고 오동작보다 미토콘드리아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폭발해버려요. 세포가 스스로 자살해버려요. 미토콘드리아가 잘못돼갖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세포가 전쟁이 일어난 상태가 되고 그 와중에 만들어지는 NLRP3라는 인플라소옴이 만들어지면 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요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구멍을 뚫어버려요, 세포에. 파이로톱시스라 부르고 염증성 세포가 죽는데 이럴 땐 질퍽하게 퍽 터져 죽는 거예요. 다시 해수를 못 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요 레이트. 그래서 노화가 되면, 노화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량 단백질. 불량 단백질이 도대체 뭐냐면, 두 가지 있습니다. 미스폴드 단백질, 잘못 접힌 단백질, 그 다음에 언폴드 단백질, 요런 것들이 불량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노화의 가장 요네 번째 홀마크는 뭘 말하냐면, 이 불량 단백질을 신속하게 제거해 줘야 돼요. 신속히 파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느려진다는 거예요. 만드는 것보다 파괴하는 쪽이 느려진다. 그렇게 되면.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다섯 번째는 노화의 세포 레벨에서 노화의 다섯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디네귤레이티드. 디네귤레이티드 뉴트리언트 센싱. 예, 영양물질, 영양소를 뭐냐 하면 항상 실시간으로 센스하는 영양소 센스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영양소를 감지하는 센서의 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럼 영양소가 뭔데? 예,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양소 감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ATP하고 AMPA 비율. 자, 이건 수도 없이 강의했죠. 자, ATP라는 에너지원을 쓰면 ADP가 되고 마지막으로 AMP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면 아데노신이 돼요. 아데노신이 많이 쌓였다는 말은 뭐냐면 잠이 와요. 잠이 온다는 거예요. 아데노신이 많이 쌓이면.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아데노신이 많다는 말은 야를 많이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많이 사용했다는 말은 밤 11시, 12시 되면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브레인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서, 우리 세포 속에서 이 비율을 측정해요. 각각을 측정을 해요. 이 비율. 근데 만약에 AMP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말은, 많아진다는 말은 ATP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같으면 그게 많아지면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AMPK라는 효소가 나와요. 자, 요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노화라는 문제는 AMPK는 나이가 들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노화예요. 야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좀 우리가 그좀 세포 레벨에서 굶주리는 거예요.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거 자꾸 해주는데 정작 많이 먹으려고 하려면 그렇게 해주는 물질이 AMPK인데 야가 많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뭐 욕망이 확안 생긴다는 거예요. 먹는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mTOR라는 게 있습니다. 이 mTOR라는 물질은 웬만하면 적게 나오면 좋아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많이 나와요. 노화. 나이가 들수록 이게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뇨병에 먹는 게 뭐냐 하면, 포르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당뇨병입니다. 당뇨 치료제입니다. 당뇨 치료제인데, 야는 뭘 해주냐면, 야가 나오면 바로 AMPK를 많이 만들어줘요. 우리나라도 다 많은 사람이 당뇨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 당뇨약 원리도 바로 이 다섯 번째, 뉴트리언트 센싱. 저 뉴트리언트가 뭐냐면 ATP 이런 것들입니다. 단백질,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영양물질의 세포 내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AMPK가 줄어들어요. 이 줄어드는다는 말이 뭐냐면 야를 많이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메토포르민이 나와갖고 AMPK를 좀더 이렇게 쭉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노멀한 세포에서는 mTOR가 많아지면 이게 많아지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생성 레이트 여러 가지 물질의 세포 내 물질 생성 레이트 높아져요. 예.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
미토콘드리알, 이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더 나가서 오동작을 해버리고 오동작보다 미토콘드리아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폭발해버려요. 그럼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세포 속에서.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지난 시간에 동영상으로 보여줬잖아요. 세포 속에 가장 많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

되잖아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구멍이 나갖고 폭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좀 빨리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디스펑션하면 첫 번째, 자, 간단히 그려주겠습니다. DNA가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요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요거 이쪽에도 이제 이 원리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쪽에도 DNA가 있잖아요. DNA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 DNA가 이렇게 원형으로 있는데 야, 미토콘드리아 파열되면 야, 이렇게 나와버려요.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DNA가.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여기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언메틸라이즈. 메틸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더블 스트랜드 DNA가 돼요. 자,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포질에 더블 스트랜드 DNA가 나오면 지금 이와 같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나오면 더블 스트랜드 DNA가 나오면 어떤 작용이 있나 하면 바로 그 유명한 C-sting, C-Cas 예, 조금 어렵습니다. 예. 언메틸라이즈 C 게스 스팅 작용이 일어나요. 자, 이거 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포가 이 상황을 잡으면 세포가 바이러스가 쳐들어왔다 생각하는 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테리아 침입으로 본 거예요. 자, 다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 미토콘드리아가 이 안에서 파열돼 갖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바깥으로 나오면 미토콘드리아 DNA는 더블 스트랜드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더블 스트랜드는 오직 이핵 속에만 있는데 세포질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 사태가 되는 거예요. 비상 사태, 전쟁같이 비상 사태를 선언해 버려요. 비상 사태. 세포가 비상 사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전쟁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디스펑션 해갖고 심각한 경우는 파열이 되면 미토콘드리아 내용물, 바로 미토콘드리아 DN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과정에서 또 사이토카인 또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걸 하나 기억해 두세요. NLRP3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뭐라 부르냐면 드디어 나옵니다. 인플라마소미라 불러요. 예. 인플라마솜. 이게 뭐냐면 야가 만들어져요. 야가 만들어지면 세포를 구멍 내버려요. 심각할 때는 구멍까지 내요. 그럼 이제 세포 자체가 팍 죽어버려요. 여기서 여기 세포 구멍을 내버려요. 뭐냐면 이쪽에서 NLRP3라는 인플라마솜이라는 이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야가 만들어지면 세포에다 구멍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때 이런 현상을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파이로토시스라 불러요. 염증성 세포 사멸. 예. 놀랍죠? 세포가 스스로 자살해버려요. 근데 세포에 이제 옵토시스라는 거는 계획된, 에니르스가 계획된 세포가 팍 죽어버리면 세포에 있는 많은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을 분해해갖고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 재생 가능해요. 그렇게 빨리 죽어나가도 크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손해가 아닐 뿐더러 반드시 세포는 빨리 죽어나가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양상이 달라요. 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잘못돼갖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세포가 전쟁이 일어난 상태가 되고 그 와중에 만들어지는 NLRP3라는 인플라소옴이 만들어지면 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구멍을 뚫어버려요, 세포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파이로톱시스라 부르고 염증성 세포가 죽는데 이럴 때는 질퍽하게 퍽 터져 죽는 거예요. 다시 해수를 못 해요. 그리고 이게 옆으로 많은 또 이거 냄새를 풍겨요. 총체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노화의 여섯 번째.

예, 일곱 번째가 뭐냐면, 예, 셀룰라 세네선스. 셀룰라 세네선스가 이 노화란 단어가 노화가 영어로 정확하게 이거 조금 스펠링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숙달하는 게 좋아요. S-E-N-E-S-C-E-N-C-입니다. 저도 이거 암기하는데 조금 시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느냐 하면 S-E-N-E-S-C-E-N-C 딱 하면 대충으로 돼 있어요. 그 셀룰라 세포 노화니까 어떻게 해요? 셀룰라 SENESCENC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로 세포 노화가 되죠. 세포가 늙는다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세포가 늙으면 무슨 표시가 나느냐? 예. 세포가 늙으면 거의 세 가지 분명한 표시가 납니다. 자, 중요한 지식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포가 늙으면 그세 가지 늙는 표시가 뭐냐면, 그 약자로 적으면 SA 일단 세 개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위에서 내가 간단히 SA가 뭐냐면 항상 많이 나옵니다. 이 SA란 단어가 SA가 앞에 붙는 게 뭐냐면 Senescence, SENESCENCE, A가 뭐냐면 Associated. 이게 뭐냐? 우리나라 말하면 노화에 관련된 이런 말이죠. 노화 관련된 그러니까 세개 있는데 SA, SP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SA 뭐가 있느냐 하면 HF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SA 베타 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까지는 다 됐죠? 요거 두개 단어는 전부 다 SA는 요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SP는 뭐냐면 요 SP만 설명드리면 되겠죠? SP가 뭐 약자냐 하면 Senescence Associated Secretary SECRE Secretary. 요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분비한다는 말입니다. 분비. 분비하는 페노타입. 예, 표현형이란 말이에요. 표현형. 자, 뭐 어렵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스크타이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예, 요게 뭐냐면 SASP라면 세포가 노화가 되면 뭐 분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로 인터루킨 1, 베타, 인터루킨 6 이런 것들 분비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만 알면 돼요. H가 뭐냐면 헤테로 크로마틴 4C. 이게 포칼 이게 초점이란 말이거든요. 뭐냐면 헤테로 크로마틴이나 요거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그림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어떤 세포가 있으면 노화된 세포가 되면 첫 번째 멀리 자꾸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자를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SASP요. 자, 일단 분비하는 이 분자가 바로 인터루킨들이요. IL 뭐6 이런 분자들이요. 그럼 이런 분자를 분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제 어떤 한 세포가 노화된 세포고,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세포는 젊은 건강한 세포들이요. 다른 세포들은 다 건강한 세포가 이렇게 있다 하면 어떤 양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서 노화된 세포가 뭘 분비하면 이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분비를 하면 이 건강한 세포들이 노화된 세포로 바뀌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염병처럼 여기 수백 개 세포가 있다면 가운데 노화된 세포가 하나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노화된 세포로 바꿔버려요. 그 바꿔버리는 메커니즘을 뭐라 부르느냐 하면 이걸 파라크라인 세네선스. SENE 예, 세네선스라 불러요. 파라크라인. 그 옆에 있는 거 덩달아 노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노인학에서, 노화학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솎아내기를 해요. 자, 뭐냐면 옛날에 염색약 없을 때이 흰머리 뽑아내는 거 기억납니까? 예, 수십 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 저 어른들. 이렇게 흰머리 나면 하나씩 뽑아냈어요. 그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어처구니 없이.

그처럼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화된 세포를 솎아내는 기법이 나왔어요. 그걸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적어드릴게요. 그게 지금 최근에 각광받는 학문의 분야서인데 세노리틱스라는 분야가 생겼어요. 예. 네. 자, 요 몇 가지 생각하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노화된 세포는 자꾸 안 좋게 옆을 파라크라인 해갖고 다른 세포를 노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약을 놔두면 안 돼요. 노화된 세포는 솎아내야 돼요. 그 솎아내는 기법을 세노리틱스라 불러요. 그럼 공학적. 지금 이거 많이 연구 진행, 엄청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SF는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노화된 세포는 그 노화된 세포에 이게 핵이 있다면, 그 세포가 있다면, 이 핵 속에 이런 반점들이 생겨요. 막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반점 이름이 헤테로크로마틴. 그 염색체가 이렇게 응집된 형태의 이런 마크들이 나와요. 자, 세 번째 야는 뭐냐면 베타 갈이란 말은 뭐냐면 베타 갈락토스에 관한 나제예요. 갈락토스 나제. 예, 갈락토스 아시잖아요. 갈락토스 분해 효소입니다. 갈락토시 나제가 나오는데 야가 보통 때는 사진 안 찍혀요.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하면 세포가 노화가 되면 반점들이 푸른 반점이 찍혀 나와요. 예, 블루 반점이 나와요. 그 이거 드러나는 거예요. 세포가 늙었다고 스스로 이게 그 사진을 찍혀 나와요. 노화된 세포가. 이게 세네센스 어소시에이티드 베타 갈락토시 토사제. 네, 이게 뭐냐 하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뭐 무슨 현상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바로 리소좀이 비대화돼요. 비대화되면 보통 리소좀은 pH가 4.5 정도로 작동해요. pH가. 그런데 비대화된 거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pH가 6까지 올라가요. 그럼 기능이 좀 떨어지겠죠. 커진다는 거예요. 리소좀이. 아까 리소좀 어디 나왔어요? 요거잖아요. 요거. 4.5 적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6점 되면 이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곱 번째 셀룰라 세포가 노화된다는 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노화된 세포. 도대체 노화된 세포라는 핵심이 뭐냐? 세포가 노화됐다. 노화된 세포란 말이 뭔 말인가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과정이 일어나는 게 좀 복잡한데 그 P53에서 P21이라는 효소가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P16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CDK46가 작동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따라오세요. 일단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RB라는 효소가 작동해요. 이 RB가 누구하고 결합하느냐 하면 E2F하고 결합해요. 그럼 야들이 뭘 하느냐 하면 바로 세포 주기 G1에서 S로 넘어가는 걸 스탑시켜줘요. 그 세포가 분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노화된 세포의 정의가 뭐냐면요. 일단 분열하지 않는 세포예요. 자, 그럼 분열하지 않는 세포라는 정의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브레인 세포도 태어나고 나면 분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분열하지 않는 세포가 그 대기 중에 있는 줄기세포도 일단 분열하지 않아요.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노화된 세포는 줄기세포도 아니고 신경세포도 아니고 어떤 세포냐 하면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특히 요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P16이란 단백질에 의해서 CDK, 이 세포 주기를 하는 CDK하고 RB 요 관계에서 세포 주기 G1에서 S기로 넘어가는 게 스탑 하는데 이 스탑이 뭐냐면 1 리버시블 어레스트라 불러요. 요 단어가 핵심입니다. 어레스트라는 건 뭐냐면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포로가 됐는데 다시는 안 풀려난다는 거예요. 석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포로는 더 이상 자유를 안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면
다시 세포 분열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세포 분열을 무한대까지, 영원히 무한대까지 하는 세포, 항상 무한대까지 하는 세포를 암세포라 불러요. 예. 네. 그 다음에, 줄기세포는 뭐냐 하면, 암세포가 좀 다르게 줄기세포 다 알죠? 줄기세포는,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부 분열을 해요. 암세포는 항상 분열하고, 줄기세포는 기다렸다가, 대부분 시간을 기다렸다가, 딱 자극이 오면 분열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계속 새로 나고, 뭐 모든 것이, 몇년 지나면 다시 새로 바뀌는 거다 들어봤죠? 그거는, 줄기세포들이 계속 공급해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런데, 노화된 세포는 뭐냐면, 잘 들었어요? 노화된 세포는 암세포도 아니고, 줄기세포도 아니요. 그러면 노화된 세포는 뭐냐 하면, 포로가 됐는데 더 이상 분열을 못 하는데 영원히 분열 못 하도록 감옥에 가 있는 세포가 노화된 세포예요. 정확히 그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화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노화된 세포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과정입니다. 야가 이걸 딱 브레이크를 걸어요. 세포가 G1주기에서 S, 여기 분열기잖아요. 이 분열기로 못 넘어가요. 분열기를 넘어가야 하나 세포가 두 개로 바뀌는데 이걸 딱 브레이크를 딱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그냥 분열 안 하고 있어요. 영원히 분열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암은 안 좋고, 그러면 없애져야 되죠. 세포 자살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네 번째 메커니즘이 나와요. 요걸 들으시면, 이게 뭔지를 확실히 알아요. 이 어레스트를 하면, 바로 노화된 세포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능력을 획득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 능력을 SCAP라 불러요. 요 SC는 노화세포, senescence, SENE 아시죠? senescence 셀이고, 그 다음에 AP가 뭐의 약자인지 잘 들어오셔야 돼요. 이 CAP라는 게 진짜 무서운 개념입니다. 이 AP가 뭐냐면, 저항한다는 거예요. 뭐에 저항하느냐 하면, 아프토시스. 이게 뭐냐면 세포 사멸, 세포 사입니다. 이 세포 사는 좋은 거예요. 요것 때는 모두 재활용할 수 있어요. 세포가 죽어도 그 구성물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젊었을 때 이걸 많이 일어나 줘야 돼요. 예. 네. 그런데 이걸 저항해 버리는 거예요. 노화된 세포는 다시 말하면 불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지금 노화의 12가지 이론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화된 세포는 빨리 죽어줘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죽어줘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주니까에 다른 줄기세포가 그 노화된 세포를 대체할 수가 있죠. 그런데 노화된 세포는 죽음에 대해서 저항을 해버려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죽는데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뭐죠? 이거죠. SA, SP. 그래서 인터루킨을 분비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변의 세포를 파라크라인 해갖고 주변의 세포도 노화 세포로 바꿔버린다는 거야. 오마이 사이언스. 꼼짝 못하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그 노화된 세포를 속과 빼내라는 거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야기했던 요겁니다. 어디 있죠? 요거. 세네로틱. 예, 바로 노화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적 제거. 자, 그만큼 노화 세포가 진짜 우리 노화의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분열 안 하고 조용하게 있으면 되는데 야가 옆 세포를 노화 세포로 바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안 죽어. 이안 죽는 메커니즘이 바로 SCAP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노화의 12가지 중에 일곱 번째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뭐냐면 자, 여덟 번째가 바로 스템셀 이거조천. 좀 스펠링이 어렵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줄기세포 고갈입니다. 이게 무한히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 물처럼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줄기세포 계속 정해져 있어요. 대략. 그러면 피부의 줄기세포 여러 가지. 그럼 일단 여러분들 줄기세포가 몇 종류가 있는가를 조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줄기세포를 몇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HSC, 그 다음에

SSC, 그 다음에 MSC. 자, 대표적인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 이 SC가 다 줄기세포예요. 이게 바로 스템셀이요. 줄기세포 약자요. 이게 줄기세포예요. 그럼 H는 뭐냐면 헤마토포에틱 뭐 그럴 겁니다. 이 헤마토포에틱이 뭐냐면 조혈모세포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혈액을 만드는 가장 원뿌리 조혈모, 줄기세포. 뼈속에 골수에서 조혈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자입니다. 혈액을 만드는 할아버지 세포요. 그게 우리 뼈 속에 있어요. 네, 다리뼈, 이 팔뼈 속에 있어요. 그래서 뼈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때 이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조혈모 줄기세포는 또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 나눈 게 뭐냐면, 미엘로틱 스템셀. 그렇게 헤마토스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림포이드. 이두 가지를 나누는데, 미엘로틱은 뭐냐면, 이거 골수성이란 말인데,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적혈구를 말해요. 적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 림포이드가 뭐냐면, 이게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그 다음에 B세포. 백혈구가 바로 뭐냐면, B세포, T세포, NK세포, 뭐, 이런 것들이요. 됐죠?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 이런 건데, 대식세포,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스템셀 이그조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노화가 되면, 나이가 60, 70 넘어가면, 이 조혈모세포가 요두 가지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 젊었을 때, 20대, 30대는 야를 균형 잡혀갖고, 50대, 50을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들어준다 하면, 60대, 70대 넘어갈수록 뭘더 만들어주느냐 하면, 바로 미올로틱을 더 만들어줘요.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이쪽에서, 바로 줄기세포가 한쪽으로 편향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더 만들어주느냐 하면 미엘로틱을 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미엘로틱. 다시 말하면 적혈구 혈소판 이쪽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그 다음에 그것도 뭐 되냐면 이걸 많이 만들어준다는 말이 뭐냐면 B세포, T세포, 특히 T세포, NK세포, 이런 세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바이사에서. 그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병균에 대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에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왜 부족해지느냐 하면 바로 스템솔이 전체 그 저수지 물도 줄어드는데 더 나가서 줄어든 이 스템셀에서 적혈구 쪽으로 많이 만들어 주니까 백혈구 쪽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나이가 들면 70대 80대 되면 줄어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 애는 뭐냐면, 애는 신경입니다. 뉴로. 신경. 신경성 줄기세포인데,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디 있냐면, 서브벤트리칼 존입니다. 이거 브레인 과학할 때 많이 강의를 하는데, 이쪽에서 뭐냐면,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요.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예, 이게 나중에 과립세포로 바뀝니다. 어디서? 치아에서. 예, 해마치아적으로 바뀌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마구가 있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완전히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50대부터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저 거기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MSC. 자, 요거는 M이 뭐냐면 메센카말입니다. 메센 키말. 키말 스템셀이요. 메센키말 스템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메센키말 스템셀은 연골 조직 들어보셨죠? 뭐, 예, 줄기세포 치료한다 이런 거 했을 때 대부분이 메센키말입니다. 이게 중배엽성 중간엽 중배엽성 줄기세포예요. 예, 자,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스템셀 이그조시션이 일어나면 야들이 다 줄어드는데 특히 메센카말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 이 메센카말에서 두 가지로 분화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주면 오스테오블라스트 하고 그 다음에 뭐냐.

다음은 에디포사이트. 다시 말하면 이게 골세포입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로 갈 수도 있고 지방을 만드는 세포로 갈수 있는데, 이게 메센카말이 노화가 되면 뼈 만드는 쪽으로 적게 가고 지방 만드는 쪽으로 많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고.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죠? 골다공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들어보셨죠? 특히 여성분들, 남자도 마찬가지요. 70대, 60대부터 이 뼈가 들고, 나중에 90쯤 되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기침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뼈가 부러져요, 기침하다가도. 왜 그러냐면 뼈가 구멍이 엉성해져 버려요. 왜 그러냐? 바로 노화가 되면 스템셀 의존성에서 메센카멀 스템셀이 골세포 쪽으로 많이 분화를 해줘야 되는데 지방세포 쪽으로 좀더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골수에 있는 지방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이, 자, 여덟 번째. 그래서 스템셀 이그조스촌이 여덟 번째고, 아홉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올터더 인터 셀루라 커뮤니케이션. 세포 간에, 자, 어떠냐면 여기 이제 간단히 세포 간 통신이 변형돼 버려요. 통신이 변했다는 거야. 옛날 쓰던 프로토콜이, 옛날에 내가 속삭였는데 지금 달라진다는 거야. 이게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세포 사이에 통신이 달라지는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세포 간이니까 여기 이제 세포가 있다 합시다. 셀이 있으면 이 바깥으로 통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 바깥에 있는 물질들이 뭐냐면,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깥에는 그냥 빈 공간이 아니고, 이 바깥에 있는 게 바로 익스트라 셀루라. 이 바깥을 익스트라 셀루라라 그래요. 예. 네. 익스트라 셀 룰라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뻣뻣해져요. 스티프니스. 뻣뻣해져 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통신이 바뀌어지죠. 여기서 속닥이 뭐 해줘야 되는데, 예, 이 속닥이는 이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한번 따라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 되는가? 이게 만약 암세포 붙으면 익스트라 셀루라가 단단해지면, 야가 단단해지면 야가 돌격 앞으로 할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가 스티프니스가 일어나면 또 이쪽에서 이런 세포들이 분비하는 게 있어요. 그 간단치 않습니다. 이렇게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엑소솜이라고 그래요. 엑소솜이라는, 그러니까 세포 외로 골기 바디가 이렇게 분비를 해요. 이알이. 세포 바깥에 이알입니다. 이게 막이리 박, 여기 엑소솜인데, 야가 분비를 하는데, 자, 조금만 따라오세요. 이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는 이 캡슐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한 예를 들면 마이크로 RNA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 마이크로 RNA가 굉장히 세포 간의 통신을 악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게 스티프해지면 당연히 이 세포가 교신하기 어렵겠죠. 근데 암세포는 이걸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ltered intercellular communication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포가 또 출현해요. 암세포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요거 하나 볼게. 이쪽에서 뭘 내느냐면, 이쪽에서 이거 PD-1, 예, PD-1, 예, 그다음 CD-47 이런 분자는 뭐냐면 don't, 요즘 뭐라 그러냐면 don't eat me. 나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메신지를 보내버려요. 이쪽에서 만약 면역세포가 야를 죽이려 하면 PD 이쪽 계열을 하고 CD47 이런 걸 분비해버리면 칼을 이렇게 막아버려요. 죽이지 말라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변화된, 옳거든 변형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교신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일로 돌아올게요. 자, 이해하시죠? 이겁니다. 우리 몸에
전체 세

그 순수가 36조 개가 있는데 그 80% 해당되는 26조 개가 적혈구입니다. 첫 번째 충격. 두 번째는 뭐냐면 면역세포 다 모으면 1.2kg, 이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근육이나 뼈나 저 브레인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보지 말고 우리 몸을 볼때 고무호수에다가, 고무풍선에다가, 예, 빨간 구슬 쫙 담아놔놓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1.2kg 당겨져 갖고,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이 노화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염증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염증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B세포, T세포, 그 다음에 NK세포, 이런, 바로, 이게 바로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들이, 온갖 백혈구들이 과잉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으면 가소로 작동해도 문제가 되고 과잉으로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노화에 끝까지 추적해보면 노화의 한 70%가 바로 염증하고 관련 있고 그 염증하고 관련 있다는 말은 지금 우리 면역세포들이 1.2kg이 된다는 거예요. 요 적어놨잖아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들이 온갖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주로 인터루킨을 통해서. 그래서 몸 전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경고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혈류를 타고 조금 그 경고 신호가 낮은데 잔잔하게 오랫동안 바로 노 그레이드 시스테매틱 노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제가 이쪽을 공부하면서 가장 꼽힌 단어가 시스테매틱 노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낮은, 강도가 낮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 예, 어쩌면 그게 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편안히 하거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물으면, 예,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항상 이렇게 기저로 흐르고 있는 스트레스에 의해 갖고 우리 인체가 서서히 예, 침몰해가는 과정입니다. 노화라는 게. 그것의 가장 핵심이 바로 백혈구에 해당되는 바로 이 염증 반응, 백혈구의 과잉, 이쪽으로 염증 반응의 노화의 한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0: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따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1: 술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팀을 오시는데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려.

하시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국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불탐현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불가 아소공양 재물공도 백군불겁이 천만억군 내지 산수비여소 불릉급 수보리 약선 남다선 여유 말사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에 따라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났다가 홀로 죽어간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선악의 행위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의 세계에 이른다. 자신이 지은 인과응보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곳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곳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인과응보의 늪으로 간다. 멀리 떨어진 세상으로 각기 떠나버리기 때문에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소중아 나
1: 우아한 팀워크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분이 또 화계사에 이제 편지를 맡겨놓고 가셔가지고 예, 제가 또 한번 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보내셨어요. 예, 뭐 오야? 예, 예, 그래요, 미국. 예,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LA에 계시는 불자님께서 광우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1회부터 듣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친구들한테도 소개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은 8월 달에 아침에 심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어지고 그 자리에서 폐차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차가 뒤집어지는 순간에 누군가가 포근하게 저를 감싸 안아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너무 멀쩡했어요. 소방차 4대, 구급차 1대, 경찰차 1대 달려왔는데 제가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부처님을 믿는 분은 저보고 부처님의 가피 받았네 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출장 왔던 차에 화계사에 와서 스님 만나 뵙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성지순례 가셨다고 하네요. 너무 아쉬워요. 제가 오늘 밤 비행기로 미국 돌아갑니다. 이제 내년 2월에 다시 한국 나오게 되면 그때 꼭 스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항상 건강하셔요. 예, 참 편지 내용이 너무 좋죠?
1: 네.
0: 예, 이제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가지고 폐차가 될 정도였는데 그래서 뭐 그렇죠 뭐 구급차가 네 대, 뭐 소방차가 네 대, 뭐 경찰차가 한 대 달려왔는데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살아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뭐 멀쩡하게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굉장히 크게 차가 부셔졌나 봐요. 주변 분들이 아 부처님 가피 받았네. 자 그래서 너무나 또 좋은 경험담이 담긴 편지 남겨주신 우리 LA의 예, 줄리아 양 너무 고맙습니다. 이름이 예뻐요 줄리아. 예, 뭐 줄래? 뭐 그래서 예, 미안합니다. 자 그 며칠 전에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소나무의 아주 열성 팬이라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그 성월스님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보살님이셨는데요.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피를 받으셨답니다. 굉장히 큰 가피를 받으셨는데 그중에 이제 재미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제가 또 소나무에 여러분들께 또 그 성월신 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는 제가 들어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7년 전쯤에 저기 무주에 있는 그 유명한 산이 무슨 산이 있죠? 눈썰매장으로 유명한데 예? 더 무등산? 예, 광주에 있지 않아요? 예, 덕유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막 던지지 마세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하고 예, 무주하면 덕유산 유명하잖아요. 그 한겨울에 7년 전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이 오고 할 때 굉장히 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가족 여행을 갔었대요. 덕유산으로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가는 길에 그 구미에 여동생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집이 대구고 이제 구미에 여동생이 언니 가는 길에 나도 데려가라 우리 같이 가자 해서 그 구미 대구에서 구미로 가가지고 여동생을 차에 태우고 이제 운전은 남편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차에 태운 뒤에 김천 쪽으로 이제 빠졌답니다. 김천 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내비게이션에 찍었대요.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가라는 대로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 가끔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이 가끔 엉터리일 때 있잖아요. 뭐 업데이트를 안 해줘서 뭐 그럴 때.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같이 노래 부르고 막 야야야야 막 이러면서 쭉 가는데 이 고속도로로 빠져서 무주로 가야 되는데 국도로 빠진 것 같대요. 그래도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가라는 대로 가니까 근데 이상한 이렇게 오솔길 산길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그 오르막길에 가도 가도 계속 차 한 대 지나지 않는 비포장도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 산길을 쭉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여기 아닌가 봐. 이상하다. 내비에서는 분명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길을 이렇게 틀 수가 없더래요. 옆에 이제 낭떠러지니까.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그래서 하염없이 오르막길을 올라갔대요. 그 김천 쪽에 있는 산길에 옆에 낭떠러지, 절벽 같은 낭떠러지가 있고 완전 비포장도로에 오르막길 산길을 하염없이 올라갔는데 가다 나중에 막 눈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때가 낮이었는데 아침이었는데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매가지고 막 한방눈이 막 떨어지더랍니다. 그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이거 어떡하지? 옆에 또 낭떠러지 있고 또 남편이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또 아니셨대요. 그래서 뭐 하염없이 이제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근데 사람이 신기한 게 재밌는 게 평소에 마음 편안할 때 기도할 때보다 뭔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다급할 때 기도가 사실 집중이 더 잘 돼요. 평소에는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 뭐 오거나 말거나 관세음보살 이렇게 염불 하는데 정말 다급한 일이 생기면 관세음보살님 당장 안 오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심정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그 암암리에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다들 속으로 염불을 했던 것 같대요. 자기도 막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가다가 그 왼쪽에 이렇게 그 흙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아마 공사하다가 중간에
트럭에서 이제 흙을 이렇게 쏟아 놓은 듯한 흙무더기가 이제 왼쪽에 있는

있었는데 그쪽을 딱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찰나에 차가 180도로 휙 돌더래요. 저절로 180도로 휙 돌더래요. 이렇게 차를 우회전해서 꺾은 게 아니라 차가 이렇게 아기가 장난감을 들고 이렇게 휙 돌리듯이 차가 180도로 휙 돌더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남편이 옆으로 꺾으셨다고요? 아니 남편은 안 꺾고 차가 저절로 180도로 차체가 휙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 그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핸들을 꺾었다고요? 안 꺾었다고요? 그걸 여쭤볼까? 남편이 핸들을 꺾지 않았는데 차가 저절로 휙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살님, 말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이거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예? 이상한 허황된 얘기하면 내 이미지에도 안 좋다고. 불자로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졌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저도 나름 고등학교 나온 고등교육 받은 사람인데 나도 물리 시간 배웠거든요. 차가 어떻게 핸들도 안 꺾고 핸들을 꺾어도 180도로 이렇게 돌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이렇게 이제 삥 둥글게 돌지. 남편이 핸들을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예, 안 꺾었습니다. 차가 둥글게 옆으로 돈 겁니까? 아니면 차체 자체가 휙 돈 겁니까? 예, 차체 자체가 휙 돌았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내가 무슨 청문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랐대요. 운전을 하던 남편도 놀라고 옆에 있던 부인분도 놀라고 여동생도 놀라고 그 차 안에 있던 가족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차가 180도로 휙 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차가 휙 하고 돌았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놀란 건 놀란 거고 어차피 차가 돌았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천천히 이제 무사히 그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잘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무사히 밑으로 내리고 나서 여동생이 다들 놀래가지고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다가 여동생이 우리 이렇게 된 거 덕유산은 못 가고 금오산이라도 놀러 가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언니 되는 보살님이 성월신 보살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차가 휙 돈 거 못 봤냐? 부처님이 집에 돌아가라고 돌려주신 거 아니냐? 부처님이 집으로 그냥 가라는 부처님의 이거는 갑이다. 너 집에 바래다 줄 테니까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너 집으로 바로 들어가라. 부처님이 집으로 가라는 뜻이다 해가지고 구미 쪽에 내려주고 집으로 딱 들어왔대요. 집으로 돌아와서 딱 침대에 누웠는데 시계 보니까 낮 1시더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있었던 일이 완전 꿈과 같더래요. 그 남편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 어떻게 그렇게 돌 수가 있냐고. 운전한 남편도 나도 모르겠다고. 여하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생각날 때만 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 차 안에서 염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 가피 받은 것 같다고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 보살님께서 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가피를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분께서 오래전부터 지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방광염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방광염 아세요? 방광염? 예, 걸려 보셨어요? 예, 예. 왜요? 예. 사람이 살다 보면 방광염 걸릴 수도 있죠. 난 안 걸려봤다. 예. 근데 그게 되게 골치 아프다면서요. 그래서 걸린 지 한 수십 년이 되셨는데 약이 되게 독하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약을 타오는데 굉장히 약이 독하고 문제가 나을만 하면 재발하고 나을만 하면 재발한대요. 이게 되게 골치가 아프대요. 예, 되게 피곤한 병인가 봐. 근데 이분께서 이제 어느 날 1년 전쯤인가 이렇게 꿈을 꾸셨답니다. 평소에 이제 기도를 매일 해오시다가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꿈속에서 자기 이렇게 소변을 봤답니다. 이렇게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고 이렇게 소변을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쪼로록 쪼로록 나오는데 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꿈속에서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소변에서 긴 지렁이가 막 쏟아지더래요. 긴 지렁이하고 벌레가 막 쏟아지더랍니다. 놀래가지고
어머 이게

뭐야 하고 꿈에서 딱 깼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이게 무슨 꿈인 줄 모르고 몸에서 벌레가 나오니까 막 찝찝해가지고 이게 나쁜 꿈이라고 생각했대요. 어머 뭐 안 좋은 일이 생길려나? 소변을 보는데 막 긴 지렁이가 막 쏟아지니까 소변줄기에 뭐 지렁이 꿈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나쁜 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그리고 이 방광염이 있으면 항상 아랫배 쪽이 이렇게 좀 텁텁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없이 아랫배가 시원하고 상쾌하더랍니다. 그래서 희한하다 하다가 그 꿈 꾸고 나서 방광염이 싹 사라졌대요. 지금 1년 동안 방광염이 재발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이게 무슨 꿈인 줄 모르다가 소나무를 보고 나서야 소나무에 제가 이렇게 그 몸에서 벌레 나오는 꿈을 꾸면서 병이 나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며칠 전에는 능엄주 외우셨던 분이 오른팔 마비된 데에서 꿈에서 오른팔에서 실지렁이가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오른팔이 나았다. 그새 기억 안 나요? 예. 기억나죠? 그러니까 제가 소나무 이야기하면서 꿈 이야기하면서 꿈에서 뭐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 막 대소변을 시원하게 눈다거나 몸에서 벌레나 무슨 찌꺼기 같은 게 빠져나오는 거는 업장소멸 꿈이다. 이런 걸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 성울신보살님 불자님이 나중에서야 소나무를 보시고 나서 아 그때 그 꿈이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방광염을 일으키던 업장이 소멸됐는지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방광염이 싹 사라졌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또 아주 재밌어요. 이분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환갑이 되신대요. 이제 제 50대 후반이신데 이제 직업이 미용사시래요. 그래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평생 동안 이제 가위질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 가위질을 하셨으니까 직업병이 생기셔서 이렇게 팔이 자꾸 팔하고 어깨가 아프시더래요. 팔하고 어깨가 아프고 어느 순간 이렇게 목이 뻣뻣하게 마비가 더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목도 안 돌아가고 그래서 병원을 급히 가봤더니 뭐였겠어요? 그렇죠. 만만한 게 목디스크죠. 목디스크라고 판정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분이 평상시에 시간 날 때마다 금강경 사경을 하셨답니다. 금강경을 베끼는 사경을 했는데 그 뒤로 금강경 사경을 좀 쉬셨대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대신 이제 기도 마음으로 이제 관세음보살 염불은 열심히 하시고 근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남편하고 매일 아침에 남편하고 애완견 데리고 아침 산책을 운동을 다니신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애완견 데리고 아침 산책하려고 공원을 나섰는데 아침에 깜빡하고 화장실에 안 가셨대요. 그래서 소변을 못 보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소변이 막 마려워서 남편한테 여보 여기 공원 요 조그만 공원 화장실에서 나 소변 좀 볼게 밖에서 기다려요 하면서 그 공원에 보면 이렇게 공용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분명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대요. 바닥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들어가다가 발이 뭔가에 딱 걸려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곤두박질치셨대요. 넘어지셨는데 이제 좁으니까 문 앞에서 넘어지니까 앞에 있는 화장실 벽에 정말 문짝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꽝 소리를 내면서 얼굴에 부딪히셨대요. 앞으로 확 곤두박질. 그래서 얼굴에 꽝 부딪혔는데 그때 목이 두둑하고 꺾이셨대요. 목이 꺾였대요. 목이 꺾였는데 웃음이 나와요. 사람 죽을 뻔했는데. 뒤에서 남편이 놀래가지고 119를 부를까 응급차를 부를까 응급실 가보자 난리가 났대요. 남편이 뒤에서 봤잖아요. 목이 확 꺾이는 거. 그 잘못하면 뇌증탕 걸리거나 그 목이 꺾이잖아요. 부인이 아니야 나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나 놀랬을까 우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고 그래서 집에 왔대요. 그래서 놀란 가슴이 이렇게 가라앉히고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에 가서 얼굴을 봤대요. 근데 얼굴에 상처 하나 없더래요.

0: 피곤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돌려봤는데 목이 휙 휙 돌아가더래요. 어? 목이 꺾였는데 왜 돌아가지? 휙 휙 목이 돌아가서 그 화장실에서 넘어진 이후로 목 디스크가 싹 나으셨대요. 야,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목 디스크 있는 분은 어디 가서 넘어지셔라? 네, 화장실 가서. 네. 그렇다고 진짜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너무 신기하죠? 예, 넘어져도 어디? 공원 공용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거 진짜 부처님 갚힌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남들은 평생에 한번 경험해보지 못할 걸 세 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차체가 180도 핸들을 꺾지도 않았는데 180도로 휙 돌아서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방광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꿈에서 소변에서 지렁이가 흘러나오는 쏟아지는 꿈을 꾸고 나서 방광염이 싹 나은 이야기. 그리고 목 디스크가 심했는데 어디에 부딪혀서? 화장실 문에 부딪혀서 목이 꺾여가지고 디스크가 나은 이야기. 이 정도면 세상에 이럴 수가, 뭐 이런 데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하셨냐?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좋다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가피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자식들도 잘 자라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 애들도 서울대 들어가고 뭐 다들 잘 크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했더니 평소에 금강경 사경을 틈틈이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대요. 예, 일할 때는 일하고 볼일 있을 때는 볼일 보되 항상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항상 관세음보살 염불을 했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대단하십니다. 정말 불보살님 가피 크게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크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야 거참 신기하네 이렇게 한 귀로만 흘리지 마시고 누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남 기도 열심히 해서 남 로또 당첨돼봤자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 예? 뭐 하다못해 나 칼국수 한 그릇도 안 사줘. 내가 잘 돼야지. 누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잘 돼야죠.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스님 기도 열심히 해도 저는 효과를 잘 못 느끼겠어요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첫째는 열심히 안 했는데 혼자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 두 번째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업장이 두꺼워서 그 업보가 녹고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당장의 기도의 효험과 효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불보살을 믿는 그 확신과 믿음의 마음으로 꾸준하게 꾸준하게 기도를 닦아 나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은은한 가피가 있을 것이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알겠죠?
1: 네.
0: 자, 그리고 또 어떤 불자님에게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오산에 살고 계시는 노보살님이세요. 오산이라고 아세요? 오산?
1: 네.
0: 저기 사산도 아니고 육산도 아니고 오산입니다. 병점이라고 아세요? 병점?
1: 네.
0: 그 병점에서 좀 더 가면 제 외할머니께서 병점에서 하셨어요. 예, 그래서 병점. 자, 그런데 그 병점 얘기를 내가 왜 했죠? 자, 예, 오산 얘기하다가 오산에 살고 있는 불자님께서 예, 웃지 마세요. 오산에 살고 있는 그 연세가 많으신 지금 연세가 80 정도 되신데요. 그 보살님께 전화가 왔는데 요 보살님께서 소나무 보다가 자기 너무나 큰 부처님 가피를 받은 게 있어서 함께 불자님들께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1: 네.
0: 이 보살님께서 십몇 년 전에 자살하려고 하셨대요. 왜 그랬냐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분이 오랫동안 두통에 시달리셨대요. 갑자기 두통이 생겼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더래요. 근데 이게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으니까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통증이 몇날 며칠 계속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면 나중에 진짜 삶의 의욕이 사라지거든요. 이럴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이분이 이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오셨대요. 뭐 관음기도도 하고 지장기도도 하고 기도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법당에 평소에 다니던 법당에 가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올리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저 그냥 세상 떠나렵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살겠습니다. 저 그냥 이 세상 그냥 떠나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고하셨대요. 그럼 부처님이 그래 잘가 이럴 리는 없잖아요. 네. 이제 당신 딴에는 불자니까 부처님 저 이제 세상 떠나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정성껏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그래 이 세상 미련 없이 하직하자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리고 그날 잠을 들었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딱 잠이 들었는데 뒤에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흉악하고 무섭게 정말 무섭게 생긴 악마가 자기 막 뒤를 쫓아오고 자기가 꿈에서 하염없이 어두운 길을 도망치는 꿈을 꾸신 거예요. 악마가 막 뒤에서 막 쫓아오더래요. 너무나 무섭게 생긴 악마가 뒤에서 자기를 쫓아오다가 자기가 막 어둠에서 막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앞에서 관세음보살님하고 뒤에서 지장보살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더니 자기를 앞과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래요. 이렇게 감싸주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감싸주시더니 그러니까 악마가 딱 오다가 자칫 쫓아오다가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이 양쪽에서 자기를 안아주시니까 딱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악마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대신 자기를 호신탐탐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가까이는 오지 못하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을 때 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보살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석가모니불 하고 외쳤대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예, 석가모니불 뭐 도와줘요 손오공 뭐 이게 아니라 석가모니불 하고 외쳤는데 갑자기 우주를 꽉 채울 만큼 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허공에. 허공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싹 나타나더니 빛을 확 뿜어내시면서 갑자기 그 하늘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악마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느냐 이러더래요.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느냐. 예. 그러니까 악마가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버렸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답니다. 이야 신기하다. 너무나 생생하니까 악마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가 하늘을 보면서 석가모니불 하고 외쳤는데 하늘에서 그 빛을 뿜어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탁 나타나시면서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악마가 놀라면서 사라지는 탁 꿈을 꾸고 나서 자 이미 여러분들 예상 다 하셨죠?
1: 네.
0: 그 뒤로 그토록 자살까지 자기를 몰고 가려고 했던 두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답니다. 지금 그 꿈을 꾼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두통이 안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소나무를 보시다가 다른 불자분들의 가피 받은 이야기를 보시고 당신도 용기 내서 전화를 주셨다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 네. 예.
0: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견뎌내기 힘들 때, 무언가 인생의 큰 절벽이나 낭떠러지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드실 때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단 중요한 게 있어요. 간절하게 정성껏 해야 됩니다.
1: 네.
0: 기도하면서 뭐 들어주면 좋고 뭐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부처님을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1: 오.
0: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안 들어주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는 절에 다니나. 이래버리고 부처님 협박하는 건데.
1: 그렇죠.
0: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1: 안 들어주겠어요.
0: 아, 그런 마음에 어떻게 가피가. 그냥
1: 맞아요.
0: 좋.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소원이 성취되든 소원이 성취되지 않든 다 내 인연법입니다. 네.

0: 오직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짓겠습니다. 공덕을 쌓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주저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불자님께서 또 전화를 주신 내용인데요. 이분께서 오래전에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그분께서 그 치악산이라고 아세요? 치악산? 예, 네, 치악산. 그 거기서 이제 치약이 많이 나오죠? 예.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예. 그 치악산이라는 곳에서 그 구룡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 어느 날 구룡사. 예, 맞죠? 치악산 구룡사. 그래서 이제 구룡사에를 올라 등산을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좀 늦게 날이 이제 점점 이제 저물려고 할 때 하산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려니까 스님이 아니 이제 해지면 위험할 텐데 지금 내려가려냐고. 그것도 길이 험하다면서요. 네. 바위도 많고. 아 뭐 그냥 내려가면 되죠. 아 위험하다고 하면서 손전등을 주시더래요 스님이. 아 이거라도 갑자기 중간에 여기 산이라서 해가 금방 진다. 네. 그 우습게 보지 말고 요거라도 들고 가라. 그 스님이 걱정돼서 손전등을 주셨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또 이제 막상 내려갈까 막 바위도 많고 산길도 험하고 산이 깊으니까 해가 금방 져버렸대요. 그래서 스님이 주신 손전등을 켜고 내려갔는데 야 이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여자가 겁도 없어. 그죠 어두운 산길을 겁도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가다가 손전등이 같이 꺼져버렸대요. 예, 배터리가 없었던 거야. 예? 배터리가 없었어.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사랑의 배터리를 배터리가 예? 떨어졌단 말이야. 예? 그럼 어떡해요? 어머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아니 배터리를 어디서 넣어요?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더래 길에. 그래서 더듬더듬 내려갔는데 사람이 그게 있어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위급하고 다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이 나와요. 그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평소에 엄마 절에 다니든 말든 신경을 안 썼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뭐 좀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엄마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평소에 에이 그딴 게 어딨어 하다가도 자기가 위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부르게 됩니다. 사람의 힘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 보살이면 또 불자시고 하니까 정말 다급하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아 이거 길이 어두워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주춤주춤 내려가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염불을 했는데 하늘에서 마치 달빛이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딱 자기가 걸어갈 길이 환해하더래요. 그런 경우 처음 해봤대요. 딱 자기가 가야 할 산길이 환하게 이렇게 길이 비춰지더래요. 그래서 어 이게 웬열? 막 이러면서 이게 웬일이지? 그 빛 따라서 그 환한 길을 따라서 산을 무사히 내려왔대요. 산을 무사히 그냥 내려오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외운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염불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쑥 내려오다가 다 산길을 다 내려오고 나서 그때서야 한숨을 푹 내쉬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산길이 흔적도 없이 아예 시커멓게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내려왔을까 너무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이렇게 불자님께서 그런 어떤 신비한 가피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길 갈 때 전등이 없거나 혹은 뭐 손전등이 뭐 고장났거나 예, 혹은 뭐 저기 휴대폰에도 손전등 기능 있잖아요. 어플이 있죠. 그것도 막 이제 뭐 배터리가 다 닳았거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간절하게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불러. 예, 그 너무 무서우면 큰 소리로 악을 지르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악을 지르면서 길을 걸으면 주변 사람들이 야, 쟤 건들지 마, 쟤 건들어. 야, 제정신 아니야, 제정신 아니야. 이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예? 예? 예? 미친 사람 쉽게 안 건들거든요. 그냥 미친 듯이 악을 쓰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 또 그런 어떤 힘이 보호해 줄 겁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거나 그런 무서운 일이 있을 때 간절하게 그렇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불렀더니 그런 위기를 지혜롭게 모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네.
0: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집사님들 주변의 기도와의 가피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소나무가 거의 140회 가까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140회 동안 진행되면서 가피 받은 수많은 불자분들의 이야기라든가 제보를 받게 되었을 때 저도 놀란 게 이렇게 체험한 분들이 많았구나. 부처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은 가피와 체험을 받은 분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또 재미난 게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없다가 소나무를 보고 나서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가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어요. 그랬더니 제가 또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다가 아, 그 소나무 보고 그 저 스님이 거짓말할 관상은 아닌 것 같고 예? 예, 한번 믿어보자. 원래 사기꾼들의 얼굴은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스님이 그런 저도 그런 체험이나 가피를 받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라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이 기도의 가피라는 게 분명하구나.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소나무를 보시고 어느 보살님께 전화가 왔어요. 스님, 소나무 지금까지 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스님, 근데 저도 스님 방송 보면서 기도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효과를 못 봅니다. 가피를 못 받았습니다. 스님, 저 왜 그럴까요? 이러시더라고요, 보살님이. 그래서 아, 그래요?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 무슨 기도 하셨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고 여쭤보니까 예, 매일 천수경 한 편씩 읽고 관세음보사 하루에 108번씩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구멍까지 넘어온 소리가 꼴랑? 아니, 천수경 한 번 읽고 관세음보사를 1080번이나 만 번도 아니고 몇 번? 108번. 관세음보사를 108번 읽고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정말 내가 엄청난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가피를 얻으려면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살님한테 꼴랑 이러면 또 보살님 상처받으실까 봐 나도 모르게 목구멍까지 꼴랑 하려다가 아우 콜라 먹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살님 하루에 천수경 한 번씩 읽고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8번이라도 염불하신 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무거운 업보를 소멸하고 정말 간절하게 소원을 성취하고 싶다면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해야 돼요? 이래서 최소한 관세음보살 하루에 1만 번 이상씩 하시고 시간 여도 이러신다. 기도를 안 해봤다는 증거예요. 네. 하루에 1만 번 이상씩은 하시고 시간 되면 주말과 시간 넉넉할 때는 3만 번씩 한번 확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내가 1만 번 이랬더니 예? 이러시더라고요. 1만 번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기도 조금 하는 것 같고는 진짜 가피 얻기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보살님이 원하는 가피를 확실히 체험하려면 하루에 1만 번씩 밀어붙여 보세요. 1만 번에도 안 되면 3만 번씩 밀어붙여야 됩니다. 했더니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그 뒤로 연락이 없어. 자, 어쨌거나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소나무 이야기하다 보면 꼭 좋은 얘기들만 골라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소나무에선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던데 내가 막상 기도했더니 기도 시작했더니 오만 작것들이 다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그렇게 표현해. 오만 작것들이 자기를 괴롭히더라고. 평소에는 건들지도 않던 사람들도. 그래서 저 기도 괜히 시작했나 봐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니라고. 보살님 기도 정말 제대로 하는 거라고. 보살님이 전생에 지었던 보살님의 안 좋은 업보가 크게 받을 걸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거라고.

기도하면서 업장이 소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반드시 효과와 효험을 보실 겁니다 라고 제가 항상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막 관세음보살 기도 이야기하면 스님 저 오늘부터 관세음보살 기도하려고요. 어우 예, 잘하시네요. 그다음 또 소나무에서 지장보살 기도 얘기하면 아 스님 생각해봤더니 저 지장보살 기도하려고요. 아유 이거 하세요. 그다가 또 며칠 전에 능엄주 이야기했더니 스님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저는 능엄주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하지 마. 무슨 기도를 하든 다 하나로 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든 지장보살 기도를 하든 능엄주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하나를 꾸준히 하되 간절하게 몰입해서 해야 된다. 그냥 꼴랑 하면 안 되고요. 예, 정말 간절하게 하루 동안 몰입해서 시간 형편이 되면 형편이 되는 대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인연법이다. 내가 지금 닦은 것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 지금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긴 거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이 놓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이 마음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팔자가 좋네 더럽네 예? 내 인생 이렇게 왜 내 인생 저 수능 합격 때 먹는 역 같네 뭐라든가 예. 예, 재밌어요? 되게 크게 웃으시네. 여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아우 이렇게 나는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네 안 풀리네 이렇게 후회하거나 따지거나 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좋은 일은 나쁜 일은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공덕 쌓고 선업을 지으면서 자꾸자꾸 꾸준하게 지어나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소나무 그 애청자분들의 그런 신비한 가피와 체험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완전히 체험하실 날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복지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 묶음의 갈대단이 있다고 하자. 이 갈대단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갈대단 중 어느 하나만 치워도 그 갈대단은 모두 쓰러지고 만다. 이와 같이 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0: 응? 오.
1: 응.
0: 아, 정신이 나는데.
1: 에이.
0: 귀엽구만.
1: 아, 보는 게 다 똑같구나.
2: 안녕하세요. 저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의 질문을 탐구하는 Y보디입니다. 방금 스님들의 눈동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시선이 화면에 완벽히 포획되어 있었습니다.
1: 아, 그래?
2: 스님들도 혹시 평소에 사찰에서 폰으로 쇼폰 보십니까?
0: 안 보진 않죠. 조금 보잖아요.
3: 전 많이 보는 거 같아요.
4: 자주 보기는 하죠. 와, 막 AI한테 딴지를 걸고 싶어지긴 하는데.
0: 그렇죠. 딴지를 걸어보세요.
4: 안 돼.
0: 왜요?
4: AI 하던 시로 하면 저 친구가 상처받아가지고.
0: 에이, 상처받지, 안 받지 않을까요?
4: 네가 뭘 알아.
0: 우리 생활 해봤어? 약간 그런 건가?
4: 보여주니까 보지. 내가 포획된다는 표현이 맞아?
2: 그렇다면 지금 당장 스님들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최근에 본 쇼폼 알고리즘이 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오, 실시간으로? 좀 떨리네.
4: 예령하지 마라.

0: 저는 대부분 고향이 아니면 음식이네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는데 그 생활 생활에 관한 거. 왜냐하면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새니까 이걸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 나는 되게 혼란스럽기는 해요.
0: 너무 방대한 거 아니에요?
1: 방대해요. 나는 이게 평양된 그 경향성을 띄고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겠지만은 뭔가 그거죠. 제가 보는 게 역사도 보고 과학도 보고 철학도 보고 그 음악도 보고 게임 영상도 보고 그 너무 많아요.
0: 그 중에 제일 많이 뜨는 게 뭐예요?
1: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비율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엄청 많아. 요리도 나오고.
2: 요리도 나온다고요?
1: 네. 요리하는 그래요? 것도 나와요. 저 그런 것도 보는 걸 좋아해서.
2: 아, 보는 걸 좋아하신다.
1: 네.
2: 거짓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건 완벽하게 틀려요. 먹는 거 안 좋아해요. 어려웁니다.
1: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2: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1: 아니, 먹는 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2: 대답이 지금.
1: 먹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집착하지는 않지. 먹는 걸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지 먹고 싶어 한다가 다른 거예요.
2: 아니 그걸 그렇게까지 해명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아니, 알았다고.
1: 엄청 억울하다고.
2: 알았다고요.
1: 스님은 내가 뭐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배드민턴.
2: 아니 제일 먼저 드롭샷.
1: 드롭이에요?
0: 드롭샷이에요.
1: 아, 드롭샷.
2: 내가 하고 싶은 기술. 아 제가 이제 그 배드민턴 동호인 8년 차. 예, 굉장히 오랫동안 구력을 쌓은 배드민턴 동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드민턴이 좀 많고 저도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동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아, 동물을.
2: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반려동물 뭐 강아지나 이런 애들 좀 절에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패드 종무소에서 패드 해가지고 조금 잠깐 보고 이렇게
1: 키우는
2: 가을이처럼
1: 아, 부처님들 키우는...
2: 부처님들이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저는 키울 순 없으니까 이렇게 잘 안기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고 고양이. 그쵸.
1: 맞아요. 저도 개, 고양이 이런 영상도 많이 보고.
0: 지영 쌤은 강아지
1: 좋아해요.
0: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런 거 보는 거 이런 것 되게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했고.
3: 알고리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 거짓말해.
3: 스님께서 오래 머무신 데이터의 결과물이죠.
1: 아,
3: 오늘
1: 아니요.
3: 제가 던진 두 번째 질문입니다.
0: 왜 우리들은 쇼폼을 멈추지 못할까?
2: 그래, 저건 좀 문제다. 아니 저도. 사실은 유튜브만, 너튜브만 봤었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별그램?
1: 인스타그램.
2: 그거를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오, 진짜 한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예. 네, 전 생각보다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충분히 쇼폼을 좀 중독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정확하게는 할 게 없으니까 그거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생님?
2: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전에?
0: 자기 전에
2: 네, 자기 전에 딱 봤는데 이제 그렇게 막 가는 거죠.
0: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적이 잘 없어서 봐도 한두 개?
2: 아 그래요?
0: 보고 나서 아니 자야지 어떤가 예를 들어서 잘 때 하면은 자야지 하고 잠깐만 보고 끝난다든가 그런 형태지. 지영 선생님도 그런 거?
1: 별로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보조적 수단으로서 이제 그걸 틀어놓고 다른 걸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넘긴다고 해야 되나?
0: 제가 봤던 거는 여기는 동시 다발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요.
2: 아 맞아요. 여기 우리 알잖아요. 같이 살아봐서.
0: 여러 가지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집중이 돼? 그랬더니 오히려 집중이 잘 된대요. 이게 특이하네.
1: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걸 몰두를 하다가 이제 저기에서 흥미로운 거 나올 때 그때 이제 또 요걸 집중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대충 볼만큼 이제 지나갔다. 그럼 또 요걸 봤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쇼폼은 뭐라고 해야 되죠?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컨텐츠처럼 안 느껴져요. 오히려.
2: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에 비해서 오히려 쇼폼에 대해서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번 봤을 때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데도 이 정도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사진도 올리고 막 그 이제 메신저를 사용해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0: 어? 그리고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예전에 우리 좀 나이가 제가 좀 생각하니까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예. 제가 어렸을 때
2: 월드
0: 그 경험이 있네 약간.
2: 네, 그러니까요. 그
0: 조회수에 중독이 돼가지고 네, 얼마나 맞아요. 됐나 해서 매번 들어갔던 경험이 있긴 하네.
1: 그때도 안 했어요.
0: 여기는 산골 소년이라.
1: 네. 아니 워낙 이제 제가 최신식 시대에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데는 인터넷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서울 청구석에 있었던 분들은 몰라요 저를.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경운기 타고 그러니까 최신 기계잖아요. 예, 네, 그거 타고 이제 당기고 이제 우리 자전차 타고 당기고
0: 자전차
1: 그렇지 자전차죠
2: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차
1: 자전차죠 선생님
0: 전라도 말이에요 예 네.
1: 네, 나한테는 자전차예요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이심점심으로 소통을 딱 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많이 촌에서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접하는 게 좀 많이 늦어졌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형님 정도만 돼도 이제 나이가 조금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썼던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0: 전 도토리 좀 모아봤습니다. 아.
3: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국내 청소년 50.7%. 이용 조절 어려워. 하루 3시간 이상 쓰면 우울증 확률 2배. 국민 4명 중 1명이 쇼폼 중독. 오프라인 탈출구 필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0: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오늘 이게 지루한 거를 못 참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하면 일에만 집중하면 될것 같은데 다 틀어놓잖아요. 예. 저는 약간은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이제 오늘 대본 준비하면서 하나 공감됐던 게, 샤워할 때, 우리 삭발할 때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1: 네.
0: 그때 뉴스를
1: 아, 스님이?
0: 틀어놔요. 예.
1: 아.
0: 그 부착하는 게
1: 네,
0: 있어요.
1: 맞아요.
0: 예. 그걸, 왜냐하면 따로 또 뉴스를, TV가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보긴 봐야 돼. 그래서 그런데, 그때, 만약에 안 틀고 샤워를 하면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요.
1: 그래요?
0: 예.
2: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문제점을 잡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할 때 영상을 틀어놓고 일을 한다. 요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일을 못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삭발을 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다가 머리가 베이기 시작을 했어요. 또는 삭발이 한 10분이면 끝났는데 삭발을 한 3, 40분 동안 계속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감기가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요걸 보면서 나의 이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중독 또는 문제다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데, 단순하게 요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색토론 같이 또는 이제 약간의 지루함을 없애면서 오히려 요거에 몰두하기 위한, 왜냐면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지루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강해지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뭔가 소리 또는 음악 이런 걸 틀어놓으면서, 그럼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좀 고되다고 느끼는 걸 조금 감해주는 효과로서 틀어놓는다. 요거 정도는
1: 노동요?
2: 중독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0: 본래 하는 메인 일이 방해를 받는 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한 거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 부분인 것 같고, 저 쇼폼이 빨리빨리 전개가 되잖아요.
1: 네.
0: 드라마 같은 것들도 저거 되게 요약해서 나오지 않나요?
1: 맞아요.
2: 맞아요.
0: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빨리 결과물을, 엔딩을 볼수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니까, 뭐, 긴 책을 읽지 않게 된다던가,
1: 맞아요. 그책 리뷰해 주는
2: 맞아요.
1: 그런
0: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 이제 계속 빨리 결과물을 주고, 시각적으로, 음향적으로 빨리빨리 결과물을 주고 하니까 그게 재미있고, 또 드라마가 되든 영화가 되든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들, 그런 것들만 빨리 모아놓고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못 보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책을
2: 그렇죠.
0: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론부터.
1: 답답함을 느끼고.
0: 그런 중독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 결국에는 자극에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
0: 그러니까 나중에 휴대폰 없으면 이제 우울증 걸리는 거죠.
2: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제 내가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지점 같은 경우는 결국 통제력의 상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1: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제가 기사를 본게 있는데, 하루에 이제 보는 일상을 하면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뭐한 12시간 잡아가지고 했을 때, 6시간 이상 이 쇼폼에 시선이 가 있고, 여기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중독이다. 심지어 그런 것, 제가 일하는 사람들 가끔씩 봤을 때, 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얘를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 갔었는데, 서빙을 해야 되는데, 서빙을 하면서 얘기를 보고 있다,
0: 그런 것
1: 누군가는.
0: 같아요.
1: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문제가 됐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2: 있구나.
1: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혹시 스님들도 쇼폼 중독은 아닐지 확인해 보실래요?
2: 아니요.
1: 반항적이시네요. 쇼폼 중독 테스트 화면이 있네요. 한번 해보시죠.
2: 이거 각자 하는 걸로 할까요?
1: 네, 각자 하는 걸로 하셔야
2: 각자?
1: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물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0: 저는 바로 나왔는데 당신은 비중독 저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2점 나왔습니다.
1: 저는 4점 나왔는데.
0: 시영수님.
2: 아, 제가 제일 높아요. 아, 이런 데서라도 1등을 해 먹어야죠.
0: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나이별인가?
2: 5점입니다.
0: 5점에.
2: 근데 비중독입니다.
0: 아, 근데 그러면 현재 쇼폼 사용이 일상에 무리가 없는 건강한 수준이래요. 지금처럼 균형 잡힌 디지털 생활을 이어가시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AI한테 물어볼게. AI, 너의 생각은 중독의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뭐라고 생각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선 넘었다고 볼 수 있을까?
3: 제가 분석한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종합하면 중독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보다 멈출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원할 때 그만둘 수 있다면 사용입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반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중독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중독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순간입니다.
2: 그럼?
0: 우리가 얘기했던 게 맞네요. 통제력을 잃는 순간.
1: 그러면 왜 인간의 뇌는 이렇게 쇼폼에 취약한 걸까?
3: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새롭고 짧고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1: 강한 자극.
3: 쇼폼의 무한 스크롤과 개인화 알고리즘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즉각적인 보상으로 쾌락물질인 도파민을 뇌에 쏟아붓습니다.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얻을수록 뇌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중독 회로에 빠지며 결국 현실의 느린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 상태가 됩니다. 문해력 저하와 집중력 장애, ADHD 유발이 그 결과물입니다.
2: 사실은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집착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느낌, 내가 더 두 분보다 알 수도 있어요.
0: 사실은 여기가 더 많이 있어요.
2: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가 이제 다음 게 계속 연달아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쇼츠가 없었죠. 드라마를 이제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다음 거 하다가 새벽에 올 때까지 봐버린 거예요. 밤을 쐬버린 거예요.
0: 밤을 쐬서. 네.
2: 저녁에 보기 시작을 했다가 새벽에 볼 때 이제 죽겠는 거예요. 와,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막 그거 일은 해야 되겠고 막 그때 이제 드라마를 이제 끊고 그때 이후로 드라마를 안 봤어요. 그때 이제 중독적인 상태를 저는 굉장히 깊게 빠진 적이 있죠.
1: 근데 우리 절에서도 기도나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있나요?
0: 제가 알기로는 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사례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뭔가 고통이 왔을 때 약간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하면 조금 편안해지신대요. 근데 이게 편안해지면서 계속 모든 게 전부 다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 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1: 모든 게 전부 다? 어떤 뜻일까요?
0: 그러니까 고통이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데도 이것만 해가지고 약간 덮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조금 있어요.
2: 실제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저희 은사 선생님을 통해서 연불 기도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백일 기도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체로 기도라는 시간이 그때 당시 제가 요령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경험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에 취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약간 멍해지면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이게 막 몰입해서 보다가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딱 올라오면은 막 짜릿하면서 막 좋은 영화, 진짜 막 이런 영화 봤을 때 감동적인 그런 느낌 확 오잖아요. 와, 짜릿하다, 진짜 좋다, 막 이런 느낌 오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도 그게 똑같이 와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근데 우리는 불교 내부에서는, 그리고 어른 스님들은 그런 거에 취해서 네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왔을 때 그걸 안 하려고 할 뿐이지 저는 실제로 연불 막 기도를 하고 뭐하고 할 때 하다가 와, 막 엄청 좋은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순간적으로 막 그 몰입됐다가 빠져나오는 그 느낌도 좋고 어느 순간에 하다가 갑자기 막 복받치는 느낌도 오고
0: 그거를 이제 부처님 느낄 때는 환희심 느낀다고. 그래서 그 환희심이 왔을 때 되게 다른 느낌하고 비교될 수 없는 느낌이
1: 그래요?
0: 있대요.
1: 네. 아, 그럼 분명히 그게 그때도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게 분비가 되는 거네요.
0: 된다고 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3: 실제로 종교적 황홀경을 느낄 때의 뇌 스캔 이미지를 보면 약물 중독자가 쾌락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도파민 보상 회로와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 결과가 있더라고. 인간이 느끼는 신성한 초월감은 결국 사랑이나 중독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의 복잡한 보상 작용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불교적으로 또 말하면 이제 안 하면 불편한가, 불안한가, 약간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나요?
2: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제가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글을 이제 작성을 했을 때, 저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띄워놓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이제 내가 더 깊게 사고를 해야 되고, 더 이 내용을 오류 없게 전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걸 또 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아마 비중도 그쪽으로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글을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 내가 썼던 내용을 점검하는 수준일 때는 이거를 이제 틀어놓고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뭔가 사고를 깊게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이거를 끄고 하거든요, 사실은.
0: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2: 네,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만약 이제 내가 이게 없었을 때, 그래서 이제 오롯이 이걸 집중하려고 할 때,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된다.
0: 그렇죠.
2: 만약 이렇게 수준이 제가 가 있었다면은, 그러면 저는 중독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아, 정말? 일실상 생활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구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잠을 들려고 하는데 쇼츠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만약. 저는 그걸 쇼츠를 안 보긴 하거든요. 보면 잠이 깨는 느낌이어가지고 잠이 안 와서.
1: 그렇죠, 잠 깨죠.
0: 내가 네. 더 활성화되겠죠.
2: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내가 보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다, 습관상. 근데 이제 내가 안 보고 자야지 라고 이제 덮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이제 보고 싶다. 아, 안 보니까 잠이 안 오네. 이러면 또 중독이겠죠. 예전에 우리 속과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맥주 한 개씩 까고 잠드는 게 습관처럼 됐대요. 까면 잠이 잘 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안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먹기 시작을 했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0: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2: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거인 거죠. 내가 스스로 통제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쇼폼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2: AI야, 네가 인간이었다면 너라면 쇼폼을 끊을 수 있을까?
3: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인간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면 저 역시 알고리즘 추천을 계속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중독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3: 현재 가장 효과가 검증된 방법은 알림 차단, 스크린 타임 제한, 환경 통제입니다. 그렇다면 스님들이 제안하는 이 지독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진짜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0: 그러네, 처방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끊을 수 있느냐 얘긴데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얘기한 것처럼 조금 벗어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1: 절제력.
0: 네, 절제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
2: 사실 도파민은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걸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나요?
0: 저희 이걸로 한 시간 싸웠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둘이 격렬하게 막 이게 한 시간 싸웠는데
2: 도파민은 그냥 생리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그 도파민을 발생하는 그 행위가 중독인 거지 도파민의 중독은 그냥 사람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 거지 그 도파민 중독이란 말은 안 맞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인 거죠.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떠한 경향성을 띠는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1: 저는 이제 절제력을 키우는 게 이제 중독에 대한 어떤 좀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두절미하고 명상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포교당을 열어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선원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으니까 명상 시간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를까 해서 처음에는 이제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30분 정도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익숙해지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그 앉아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나중에는 그 자세가 익숙해지니까 호흡과 또 어떤 막 떠오르는 망상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또 익숙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 몇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0: 크게 이렇다 저렇다 생각 없이 그 명상을 해서 심신이 고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문제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문제점, 아니면 본인이 오랫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상처들,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자기 반성으로 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불자님들이. 그래서 명상 자체가 지루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몸에 익히고 또 그게 몸에 익어서 편안해지다 보면 나중에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힘을 바탕으로 만약에 쇼폼을 본다고 해도 당연히 절제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명상 자체가 지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1: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흔들리는 편안함 있잖아요.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0: 아니, 흔들리는데도 편안함. 편안할 때가 있다.
1: 네. 뭐냐면은 애기들. 애기들은 흔들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뭔가 애가 그 과정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막 해먹 이런 거 있을 때 막 그런 거.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막 이러고 있으면은 재밌어, 좋아, 편안해져. 이게 오히려 편안해. 그쵸? 네. 근데 나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쇼품이 이제 쇼츠 막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약간 흔들리는 편안함.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자극에서 편안함을 이제 내가 찾는 것에 익숙해진다. 이게 더 과해진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중독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자를 흔드는 자체에서도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때가 오히려 집중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러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한가름을 하는 그 지점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흔드는 행위도 좋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감각적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되는 거예요.
2: 그럴 수 있죠.
1: 그러니까 결국 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미 편안함을 다 느껴보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경험을 했을 때 제거되는 경험이 있었어도 그 가운데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나한테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요즘 사회 같은 경우는 정보의 습득량이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되게 과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만 우리가 지금 계속 쾌락이나 자극이나 여기 편안함, 안정감을 오히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감하고 있지 못했을 때, 소음이 없어졌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안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반대적 경험, 스님들이 덜 느끼는 경우는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극이 거의 없는 경우를 경험하는 사례가 스님들 같은 경우는 더욱 자주 있다 보니까 쇼츠를 안 틀어놔도 우리는 불편함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이미 체감을 해버려서, 체험을 해버려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처해 됐을 때 우리 소위 말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게 되겠죠. 당신들이 밖에서 살아갔을 때는 굉장히 사람 인간관계상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즐거운 경우가 있어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템플스테이로 오니까 없어. 그 처음에는 이게 어색했는데 한 2, 3일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 편안해. 그 순간부터는 템플스테이 더 자주 오게 되고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속박되는 부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난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소파, 쇼츠나 도파민 이제 짧은 것에 중독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긴 것에 해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즐거움을, 편안함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이 조금씩 통제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고자극에 관련된 편안함을 당신이 체험을 했다면 저자극에 관련된 체험을 하시는 걸 권장한다. 그게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 우리가 짧은 것만 많이 봤다면 긴 것을 한번 쭉 참고 봐보는 반복적인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아 내가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조금 그거에 관해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 않을까.
2: 실제로 이제 지영 선생님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명상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슬로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쇼폼이 쇼츠나 쇼폼이 고자극이잖아요. 저자극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싱잉볼이나 음악을 통해서 음악 치유나 아니면은 한적한 이렇게 그 산수비나 이런데 격기나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고자극에 있는 거를 저자극으로 약간 중화시킨다. 아니면 밸런스를 맞춘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도 은연 중에 생각, 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그 노래의 흐름 같은 걸, 이제 음악의 흐름 같은 걸 따라가 보면은 막 꽝꽝 하고 빠밤빠밤 하고 막 춤추고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지 리스닝이라 해가지고 듣기 편안한 거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향성이 갑자기 강해진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막 그 디스코 같은 노래, 이런 노래만 유행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듣기에 편안한 노래들, 그냥 쉽게 우리가 막 즐거워가지고 몸을 들썩여야만 하는 그런 느낌보다 그냥 편안하게 듣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대중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당신들도 사실 은연중에 알고 있지 않을까.
2: 그렇죠.
1: 근데 그것을 확장시켜서 당신의 삶에도 적응을 시키다 보면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2: 결국에는 본인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도 이제 뭐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왜냐면 확실히 스님들은 그런 자극에서 좀 덜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자극들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아는 것들은 그 요즘에 트렌드라고 해서 인테리어 제가 이제 소임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걸 네네. 보잖아요. 인테리어에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인테리어는 대부분 색깔을 쓰는 게 단색을 쓴답니다. 흰색 계열이나 검정색 계열이나 회색 계열. 왜냐? 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화려한 거에 집착을 해서 이게 머리가 뇌 쪽이 그런 걸 발달됐다 보니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한 색깔로 통일을 하는 디자인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알잖아요. 네. 아,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걸 인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뇌를 쉴 수 있는 그냥 집안에 편안하게 잔잔한 음악을 흘러나게 놔둔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본인이 스스로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뭔가를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답을 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1: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답을 찾는 게 사실 어려워요. 법륜 스님 이야기나 이런 걸 봐도 답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획일화된 그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예전부터 스님들이 이야기하시던 내용들 다 똑같았어요.
2: 그래서 모든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그걸로 되게 많이 제가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서 계속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도 지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서 저게 맞아 저걸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뭔가 실패하더라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을 때 나에게 가장 맞는 것들을 뭔가 스스로 찾는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문제는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3: 네네.
2: 그래서 본인도 아마 이게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이게 나에게 맞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본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알아차리 마라 자기를 한번 바라보라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다
1: 사실 나는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2: 맨 처음에 얘기했던
1: 물론 이제 중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인 거고 나는 중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중독적인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알 게 없어서 또는 이제 그냥 심심하니까 틀어놓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4: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3: 법구경 심의 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서 본질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욕심만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이 마음을 제어하는 일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면 편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구경 심의품의 이야기인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중독되어 있다, 내가 지나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을 해서 마음이 제어가 될 때 그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 법국의 심의품 이야기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2: 네네.
1: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첫 시작 요거라고 하면은 난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소위 뭐 사띠라고 하기도 하고 직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또는 요즘 우리 표현으로는 알아차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가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건지에서 알아차려야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제 내가 그 쇼츠나 이런 거에 관해서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먼저 느껴야 되고, 일단 첫 시작은 문제 제기부터고, 내 주변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보고 있는 와중에는 내가 정말 이걸 보고 싶어서 보는가, 아니면 보는 행위를 하는 게 익숙해서 그냥 보다 보니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변화의 단초가 분명 발견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2: 네, 제가 현 경전의 대용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에 쾌감이 가래를 낳고 가래가 반복될수록 만족은 줄고 집착과 괴로움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딱 그 쇼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계속 지키려는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정확히 보고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이럴 때 이제 한번 나의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부처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5분이라도 나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라고. 지영 스님이 저한테도 뭔가를, 스님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하면 저는 나중에라도 저녁에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음날 행동교정이 조금이라도 달리게 병행해지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스님들도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 내지 않을까요?
1: 대체로 나는 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님 과해.
2: 맞아요.
1: 잘못됐다가 하자. 난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2: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좀 과했구나 하라고 돌이켜보고 내가 이제 다음에는 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보는 게 오늘의 깨달음이지 않을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깨달음 한 줄평으로 하자면, 무한 스크롤보다 무서운 것은 멈추지 못하는 내 마음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3: 동의합니다.
1: 네. 동의합니다.
4: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하바냐 AI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2: 네, 안녕하셨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네.
4: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온다. 모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에서 온다.

말로써 실수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라. 말을 절제하여 말로 인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쌓아라. 마음으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라. 마음의 씀씀이를 조절하여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쌓아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제석천은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찬은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천은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0: 그때 제석천은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찬은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12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가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12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을 가리키는 칭호 중에 인천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들의 스승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귀입을 양족존, 두 발 달린. 그러니까 여기서 두 발은 인간과 신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그래서 신과 인간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어떻게 보면 위에 계신 분, 그다음에 모범이 되신 분, 그리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모색해보는 부다로드 부다술래 시간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얘기는 지금 72세 때 있었던 제바달타의 반역이라고도 얘기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단 승계와 관련돼서 안에서 충돌이 있었고, 결국은 그게 파법륜승으로까지, 그러니까 교단이 이렇게 대립하는 사건, 일종의 한국사로 얘기하면 그런 식의 갈등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통일신라 때 명주 군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경주에는 왕이 있었고, 명주, 지금 강릉에는 명주 군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주 군왕 김주원이라고. 그래서 신증 동궁 여지 승남, 동궁 여지 승남이나 신증 동궁 여지 승남은 약간 수정 증보판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같은 책이에요. 거기 보면 4대까지 명주 군왕이라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왕이 둘이 있어. 왕 안에, 그러니까 왕국 안에 무슨 놈 왕이 둘이 있대? 그런 약간 특별한, 그런 비슷한 식의 사건이 이 제바달타의 파승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복잡한 사건이고 등치가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거고, 오늘은 그중에서 제바달타의 조력자 4명, 핵심 조력자 4명, 그 곁다리는 500명 정도 됐다 하는데, 500명이라고 하는 건 별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급 제자들은 다 500명의 제자를 거느린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상투적 숫자 정도로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 4명의 핵심 주동자, 그러니까 바로 조력자들과 관련돼서 4명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 석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석가족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충돌 관계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왜 석가족이냐면 제바달타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부처님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에, 석가족 출신이고 석가족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겠지. 그리고 왜 하필 4명이냐? 4명부터 승단이 구성하는 요소, 구성되는 요소가 4명부터, 최하 4명부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인도는 사진법 썼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사셨던 동네는 사진법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필 또 4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얘기는 진짜 불교사책 어디에도 잘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걸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지옥 얘기 뭐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 둘, 하나는 제바달타는 무간지옥으로 갔고요. 아비지옥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가리라고 하는 사람은 구바리, 구가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연꽃지옥에 갑니다. 뭔 지옥이 연꽃?

이로다 4명이 모두 석가족인데 이 구갈이라고 하는 사람, 구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제가 보기엔 약간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는데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강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내가 본 거는 이제 좀 있으면 그 사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가루라 제사는 집안 전체 혈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 누이들도 다 출가했는데 이게 뭐좀 재밌는 집이에요. 재밌는 집. 건타달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그냥 약간 무색무취의 인간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제자는 제가 보기에는 구발이고 제가 할 때 수제자. 그래서 요 네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중 제일 먼저 이제 구발이 얘기하면 글씨 너무 많아. 뭐 설명해서 쓰려고 그랬더니 귀찮아서 그냥 갖고 왔는데 뭐 별거는 없어요. 별거는 없어. 영축산에 이렇게 가보시면 그건 뭐 별로 높지도 않은 산이에요. 그냥 살살살 걸어 올라가면 올라갈 정도로 뭐 한국 분들도 많이 가셔서 뭐 그렇게 막 신령스럽고 막 대단한 그런 산은 아닌데 그 왕사성에서는 최고의 산이에요. 그 정도도 그래서 대지눈이 좋아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일반 산인데 우리나라만 와도 저런동 산은 그냥 껌입니다. 껌. 그런데 그 동네 다 평야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해발 얼마 안 돼도 굉장히 대단한 산인 것처럼. 동굴이 있어요. 또 재밌게도 동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래서 어디는 뭐 사리불 동굴, 어디는 안안의 동굴, 어디는 뭐 마하가습의 동굴 그냥 갖다 붙였겠지. 그냥 뭐 자기가 등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집단의 수행자들이 이렇게 쓰는데 이제 좀 유명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비나야라고 하는 율사건에 의하면 이른 아침에 사리불과 목건년이 기사골산 쪽으로 이렇게 영축산 쪽으로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갑자기 비가 막 아열대니까 비가 쫙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동굴 속에 이렇게 비피하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소 치는 여자가 미리 와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 거, 쉬고 있었는 거.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동굴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밖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여자가 있네? 이렇게 여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나왔는데 사건은 그거예요. 나왔는데 그걸 구하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왜 나와? 이러면서 들어가 봤더니 여자가 누워 있네. 야, 이거 요즘 같아도 CCTV가 없으면 이게 성추행으로 잘못하면 고소당하기 딱 좋은 그런데 그 여자 쪽은 아무 문제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바리가 또 이제 그걸 또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막 불고 댕긴 거예요. 사건은 그거. 막 불고 댕기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안이락 하잖아. 당사자들이 안이락 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바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현장을 봤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부처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 번 구바리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리불 목건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야, 너 사리불 목건년이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이러니까 구바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다른 율장에 나와 그 대목들이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사리불 목건년은 음욕의 마음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 정도 기록돼 있으면 상당히 오래 아마 게다가 이게 또 내용의 특성상, 주제상 많이 회자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만 보면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 제바달따랑 연결시켜서 보면 제바달따가 처음에 경쟁했던 사람은 사리불이에요. 그러니까 제바달따 즉 사람 입장에서는 저격이 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상대에 대한 저격이야. 그러니까 나는 본 걸 기준으로 저격한 거야. 아닌 걸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 뜯어야지.
정치판이라고 생각해봐. 지금 이게

내가 지지하는 내 우리 쪽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가 있어. 그런데 상대 대선 후보 우리랑 라이벌이야. 내가 모시는 사람과 라이벌이야. 그런데 내가 그 현장을 목격했어. 아닌 것 같아도 긴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변증할 수 있어? 그 굴 안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변증할래? CCTV 꺼낼래? 깔래? 여자가 아니라는데요? 창피해서 말 안 하겠지.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사건인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 구바리가 성으로 들어가서 여러 비구들에게, 너네들은 사리불과 목건이 청정하다고 하는데, 나 조금 전에 이런 거 봤다. 이런 거. 야, 저거 진짜 당하면 아찔하다. 아, 저거 진짜. 그래서 그렇게 했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타이르고 저 어리석은 사람이 큰 중죄를 짓는다. 청정한 비구를 저렇게 근거 없이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근데 이제 그 지옥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잘못을 했으면 형을 사는 거야. 하지만 형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거든. 잠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구류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그러면 진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세금 안 내고 세금으로 사는 뭐 공직생활 하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지옥이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봐봐 다음에.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여러 번 부르는 대목이 나와요. 고마해라.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불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불교가 신흥종교. 근데 그걸 안에서 저렇게 막 불고 다니면 그게 망신. 이런 망신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참 네가 참여해야 될 일이다. 근데 구발이 얼마나 이게 진짜 대단하냐면 부처님께서 그들의 청정함을 믿는 것은 알지만 저는 그들의 악행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야, 이게 세게 나간다, 세게. 부처님께서 그래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 세 번 말씀하셨다는 건 굉장히 부처님이 지금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일 때는 저렇게 세 번째 말씀하시면 상황이 반전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대부분 바뀌는데, 세 번째 결렬이, 협상 결렬이죠. 그래서 그렇게 떠나서 오래지 않은데 창병이 생겼대, 몸에. 구바리가 창병이 생겼고, 생긴 것이 겨자씨 같았대. 조그맣게 이렇게 쥐젖같이 올라오는가 봐. 쥐젖이나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가 봐. 그러던 것이 점점 커져서 벌레 할 만, 뭐 사마귀 같이 커지고, 점점. 이게 지금 지옥 가는 어떻게 보면 악한 과보를 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콩알만해지고 다시 커져서 대추씨만해졌다. 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커진다. 아마르과, 이제 열매만 해. 점점 커지는 거. 표주박, 이제 난리 났지. 표주박. 그것이 문드러지면서 온몸에 피고름이 흘러내렸다. 그때 구바리 비구는 그날 밤으로 숨이 끊어져 파단모, 이게 연꽃이에요, 연꽃. 파단모 지옥에 떨어졌다. 그래서 만약에 비구가 이와 같이 근거 없이 비방하면 그건 승가바시산이라 승잔죄라고 하는 겁니다. 승잔죄. 그러니까 계율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제일 큰 거는 단두죄, 예, 바라이죄예요. 그러니까 잘리는 거. 그리고 승잔죄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센 죄예요. 약간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바라이죄는 사형 같은 거고 승잔죄는 약간 무기징역 느낌입니다. 살려는 둔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뭔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참회가 굉장히 힘든 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계율 조항이 만들어졌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그 영추산, 영축산, 열애항실. 그리고

그리고 맨 위에 부처님께 법화경을 설하셨다는 열례항실토고. 그래서 이제 구바리가 간 지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란 지옥이 있고 팔열 지옥이 있어요. 팔열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탕 온탕이라니까. 파란 지옥은 추운 거. 추운 거. 왜 파란 지옥부터 하냐면 더 원래 지옥의 대변자는 팔열 지옥이에요. 뜨거워. 삶는 쪽인데 파란 지옥 먼저 하는 이유는 구바리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자, 파란 지옥 중에서 알부타 지옥. 알부타 지옥이라는 게 있는데 매서운 추위로 몸이 얼어붙어서 물집이 생기는. 알부타가 이렇게 약간 이제 약간 동사 초기, 동상 초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 니랄부타 지옥. 이래서 추위가 더 심해져 물집이 터지고 온몸이 이제 상처투성이 이제 얼었다가 한번 터지는 거예요. 얼었다 녹는 뭐 이런 느낌. 그다음에 아찰타 지옥. 추위로 이내 입을 벌리지 못하고 혀만침에 신음하는 성. 저 아찰타가 입안에서 아마 따따따따닥 이렇게 추워서 이빨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그런 거에 아마 음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비슷한 소리, 우리가 닭울음 소리를 꼬끼오 하듯이. 그 다음에 하지옥. 추위가 너무 심해 하 소리. 그게 뭐냐면, 호아, 호아, 이런 거야, 이런 거 지금. 이런 거야, 이거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호호지옥이야. 그 다음에 호우지옥이야. 우리 생각에는 엄청 추우면 쾌속냉동 아닙니까? 예전에 그 영화 투모로우 이런 거 보면 진짜 그게 뭐 잘못돼가지고 영하 뭐 수십도가 쫙 오니까 그때 그 영화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렇게 펄럭이던 국기가 얼어버리는 대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하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추우면 국기도 언다던데? 진짜? 이게? 그러니까 공기가 잡혀버리는 것 같아. 뭐 그러면 저게 호호 불고 뭐 추워요. 아차차차 이러고 지금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인도 사람들 생각 재밌어. 그리고 우발라 지옥이 파란 연꽃 지옥에 이제 연꽃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얼어가지고 몸이 파랗게 된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비유를 연꽃으로 들어. 인도 사람들 재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꽃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구바리가 연꽃 지옥에 갔어요. 이러니까 연꽃이 지옥이랑 관계가 있나? 관세음보살의 연꽃 하면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 관세음보살이 사는 데가 보타라카고, 보타라카가 흰 연꽃이 핀 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백화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화도량.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연꽃에 대한 호불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천에 있으니까. 우리는 연꽃은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개념 규정을 했다면 인도 사람들은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연꽃은 이게 얼어가지고 푸르딩딩하게 된 거. 지금 그거를 야, 너 피부가 연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 그리고 이 다음에 가면 바다마지옥, 여기가 지금 구가리가 갔을 걸로 추정하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바다마하고 대바다마는 좀 더, 그러니까는 저게 빨간 연꽃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홍련 지옥이고 대홍련 지옥이야. 저둘 중에 하나에 구가리가 있는 거고 아마 여기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나중에는 일로 규정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란 지옥 중에서 제일 낮은. 그러면 빨간 연꽃은 뭐냐? 얼었을 때 파랗게 되고 그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빨갛게 되는 뭐 해동 같은 거할때 그런 거 여러분도 보지 않으세요? 해동 같은 거? 고기 해동 뭐 이런 거할 때? 아니면 말고 난잘 몰라 사실. 그렇대. 그래서 빨간 연꽃 지옥은 뭐냐면 살이 붉게 얼어서 터져서 파란 거를, 파란 거는 그냥 얼어서 지금 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얼어서 퍼렇게 이렇게 된 상태고, 그게 녹으면서 터졌다가 다시 얼고,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빨간 연꽃 지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한 번 더 강화되면서 이제

뼈속까지 싹 된다라고 하는 거고, 후아리는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쪽에 가시면, 혹시라도 가시는 분 계시면 구발이 있냐고 내가 자연스님한테 그때 들었는데 이쪽에 혹시 계시나요?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하고 약간 사실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옥의 이미지들은 사실은 가공된 지옥인 경우가 많고, 동아시아하고 연결돼서 사실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신과 함께 영화와 관련해서 어떤 지옥들의 이러한 구체적인 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구바리는 여기 있어, 여기. 이쪽에. 파다모 지옥이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홍련지옥이에요. 홍련지옥. 번역하면. 그리고 파렬지옥. 이제 뜨거운 지옥. 냉탕 했으니까 온탕. 냉탕 했으니까 온탕. 그래서 처음에는 등할지옥, 다시 살아나. 고통을 받고 사람이 죽어. 그러면 저거 되게 재밌는 건데, 내가 저런 기록 보면서 되게 웃겼거든. 찬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난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지고 다 처져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다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흑승지옥은 이렇게 줄 쳐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먹줄로 줄 때 탱기는 거 아세요? 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치목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이렇게 방위 같은 거 잴 때 먹줄로다가 이렇게 쭉 당겨갖고 하고 이렇게 팅팅 해가지고 그 나무 자른다 그러면 그 줄대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몸에다가 이렇게 먹줄을 치는 거예요. 탁탁탁탁. 그게 흑승지옥이에요. 구사론에 보면 되게 재밌는 거 있는데, 잘리는 사람도 힘들지만 자르는 사람은 평 컸냐? 이 얘기를 해요. 자르는 사람은 평 컸냐? 계속 그렇게 자르고 있어. 야, 그건 평 컸냐? 왜 옥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식의 반복된 고통을 줘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구사론 같은데 보면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되게 재밌어, 생각보다. 합회지옥. 쉽게 말해서, 저 합회지옥을 여러분도 만들죠. 이런 여름에. 이제 모기가 날아가? 합회지옥. 큰 철산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큰 철산이야, 산들이 합쳐지면서 짜부가 되는 거예요. 짜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 입장에서는 딱 그거죠. 그래갖고 대부분 못 잡죠. 대부분 못 잡죠. 그죠?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잡으려고 쳤는데 못 잡으면 당연히 여기고, 잡혀 있잖아.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되게 재밌어. 이거 어쩌지? 왜 잡혔지? 근데 그 모기 입장에서는 보통이 아닐 건데, 그게 막 이렇게 하는 막 기류가 생기고 막 난리가 날 건데, 그렇지 않을까? 이 정도 큰 게 하나가 부딪히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합해죠. 그래서 규환지옥. 끓는 물이나 맹렬한 불에 태워져서, 그러니까 탕 속에 있는 거지. 해물탕에 들어간 낙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환지옥. 그래서 그 개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막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 그죠? 이 규환지옥이, 규환지옥, 대규환지옥. 대규환지옥은 이제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에요. 그냥 이렇게 대자가 들어가면, 아까도 그 파다모지옥, 그, 붉은 연꽃지옥. 큰 붉은 연꽃지옥, 이렇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팔한지옥에서는 홍련지옥이 제일 어떻게 보면 센 거고, 팔열지옥에서는 요 불에 끓고 물에 삶고 뭐 하는 요 지옥이 상당히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아비지옥, 아비가 무관이라는 뜻입니다. 무관지옥, 아비지옥. 그래서 아비규환의 상태다라고 하는 표현. 참 상태 진짜 깝깝하다 라고 하는 걸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게 이 두 지옥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 규환과 아비. 아비규환 상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비규환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근데 저기서 해물탕에 낙지 넣어서 뚜껑 불 때 봐. 그러면 걔가 얼마나 아비규환 상태야. 나 참 그런데.

그러면 이거 흑성지옥은 뭡니까? 산채로 포떴죠, 지금. 그래갖고 애가 지금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죠. 그럼 깻잎이나 상추로 애를 눈을 가리죠. 흑성지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남일이면 거기서 침을 삼키고 군침을 삼키고 있는데 내일이면 인생 험난해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점해졌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랬더니 옆에서 그 포 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어우, 신선하구만요. 내 귀에 그게 들려. 내 귀에 들려. 그래서 대규환 지옥은 그거보다 업된 버전, 그 다음에 염렬 지옥은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른. 그러니까 용광로 같이, 어떻게 보면 터미네이터 예전에 영화에 보면 용광로로 딱 들어가는, 막 이런 것처럼 들어가서 이제 막 절단 나는. 그 다음에 대염렬 지옥은 그거보다 이제 온도를 좀 더 높여가지고, 세게, 세게. 그 다음에 이제 무간 지옥, 맨 밑에 있는 무간 지옥. 무간지옥은 따로 설명을 해야 돼. 오무간지옥이라고 했어. 오무간지옥. 연불에도 많이 나옵니다. 무간지옥이 다섯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섯 개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무간지옥에는 왜 어떤 다섯 개의 속성이 있는지 그런 얘기 이제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잠깐만 드릴 말씀은 이 팔열지옥 옆에는 각각 네 개씩의 지옥이 더 붙어요. 동서남북으로 네 개씩. 그러니까 4416 16개씩이 더 붙어. 16개씩이 더 붙어. 8 한 지옥에는 그냥 8개밖에 없어. 근데 이쪽은 8개에다가 기본 세팅 8개. 그러니까 트윈타워지에. 트윈타워야. 그냥 지옥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면 트윈타워고, 8 한 지옥은 그냥 8개 층위밖에 없어. 근데 8 10 지옥은 8개가 있고 옆에 부속실로 4개씩이 더 붙어.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그래서 12개 곱하기 맞죠? 4개씩 더 붙으니까 8이 더 붙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8이 16을 붙이면 144개의 지옥이 있어. 그래서 이 8열 지옥이 레벨이 더 높아요. 간략하게 들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타워가 있어서 8층짜리 8층이라고 치고, 이거는 파란 지옥. 추운 거, 8개짜리 추운 거, 추운 층,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태가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맨 밑에 빨간 연꽃지옥, 홍련지옥, 그 다음에 청련지옥, 대홍련하고 홍련은 두 개니까, 그리고 팔열지옥은 이거는 불과 관련된 거고, 또 8개가 있고, 맨 밑에가 아비지옥. 아비지옥이고, 여기에는 동서남북으로 요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위에서 놓고 보면 동서남북에 각각 4개씩이 더 붙는 거예요. 4개씩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4416 17이지 한층에 17개씩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층에 17 곱하기 8이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8을 하면 143입니다. 그렇게. 똥물지옥은 사실은 여기 있어요. 부지옥에 있어요. 부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다 또 재밌는 세계가 있죠. 뭐 여러분들 미리 알아두시면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이게 약간 그 우리가 그 유럽 여행이나 뭐 인도 가기 전에 약간 예습하듯이, 아, 우리 이런 데 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오무간지옥 다섯 개, 그러니까 무간이라고 하는 성격. 아비가 무간이에요. 아비가 무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섯 개의 무간지옥, 그러니까는 무간지옥의 성격을 규정하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주, 뭐 이렇게. 취과무관.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 하이패스로. 그러니까, 좀 약한 지옥을 갈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무간지옥 갈 수도 있는 것도 있어. 나한테. 그럼 무간지옥 우선권이에요.
무한지옥 우선권. 그래서 제일 빨리 그게 작

또 간다. 하이패스입니다. 지옥 하이패스권이 무간지옥에 있다. 무간지옥. 수고무관이에요. 수고무관. 수고무관이라는 건 뭐냐면 무간지옥은 휴가나 휴식이 없습니다. 방금 얘기한 지옥에도 쉬는 게 있나요? 쉬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제일 센 데이기 때문에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계속 뺑뺑이로, 계속 뺑뺑이로. 시무관, 무간지옥은 보통 일곱 정도, 그러니까 겁나 오랫동안 거기서 구르는 거예요. 제바달따가 무간지옥.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지옥에 가셨는데 제바달따를 만난다?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이상 안 좋은. 혹시 제시 아닙니까? 이러면 난리 나는 거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야,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일곱이라는 거고, 수고무관은 휴가 없다. 어디 휴가, 휴식 없다. 휴식 없다. 그 다음 명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아까 나왔었어요. 팔혈지옥 갈 때 죽은 뒤에 찬바람이 불면 살아나는데, 그게 살아나는 그 과정이 쉬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을 받다가 다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쉬는 거야. 그게 쉬는 겁니까? 구르는 것보다 낫죠. 구르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여기는 명무관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로, 마블 영화로 보면 휴잭맨이, 휴잭맨, 울버린. 그래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일일이랴, 하루 만에 만사 만생, 만번 죽었다 만번 태어난다, 만번 다시 재생한다, 다시 회복돼. 회복이 안 되면 고통을 못 받거든. 내가 팔을 잘라서, 예를 들어서 팔을 잘랐어. 그럼 내가 고통을 받았잖아. 그러면 어디를 더 잘라야 돼? 그럼 다리를 자르고 몇 개 못 자르잖아. 내 팔을 자르고 이쪽 팔을 자르면 이쪽은 회복이 돼 있는 거지. 그럼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명무관입니다. 명무관. 형무관이 제일 재밌어요. 형무관이. 무관지옥이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마무시한데 형무관은 뭐냐면, 자, 서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만해. 서울이 이만해. 그럼 내가 사는 거는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거를 금으로 만들어. 나를 금처럼 쫙 늘려. 그래서 여기를 싹 덮어. 쫙 당겨가지고 나를 전체를 여기 사이즈에 딱 맞게 덮어. 그래야 모든 고통을 패키지로 받지. 이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야, 참 진기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도 끊임없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사사무의 법계가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나? 사사무예보다 먼저 나오는 개념이 사실은 이 오무관에서 나오는 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계속해서 모두가 이렇게 시루떡처럼 접집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서로 침투하면서 계속 접집되는 거예요. 시루떡처럼 접집이 되면 무관지옥을 내가 가려고 해도 예약 안 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 누가 못 빠져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그냥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냥 겹친다는 뜻이에요. 마치 빛과 빛이 겹치듯이. 여기에 지금 조명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 빛이 전체를 쏘고 저 빛이 전체를 쏘고 전체를 쏘고, 하지만 그것이 부피를 차지하느냐? 그렇지 않잖아. 이 얘기거든. 그게 사사무에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인가? 이게 오관지옥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옥이야기. 예, 지옥이야. 이런 건 어디서 또 잘 못 들어요. 그리고 불교 포교와 관련해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뉴 미디어의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방송 포교

경우를 후원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은 사경이나 안 그러면 독송보다 더 큰 공덕이 될 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주시면 060-800-7000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

한 가지 경전만 외우더라도 그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여 탐욕과 분노 없이 바르게 나아가면 수행자의 보람이 나타나리라.

아이들이 들판에서 모래로 탑을 쌓거나 손톱이나 나뭇가지로 부처님을 그리거나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한 송이 꽃으로 부처님 앞에 공양하거나 불상 앞에 나아가 합장하여 예배하거나 산란한 마음으로 한 번만 염불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연들이 모여 성불 인연을 맺는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일입니다. 예. 네. 어떻게 날도 이번 여름이 굉장했죠? 예. 네. 아이고, 여름들 나신다고, 여름 나신다고 애들 많으시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작년에 이렇게 법문 이맘때쯤 오고 또한 1년 만에 또 이렇게 또 법문한다고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또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보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다들 건강하시죠? 뭐 건강하니까 오셨겠지. 우리 불자님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 왜냐하면 우리 화엄의 십바라밀 행을 하려면 력바라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원력도 세우고 그 힘으로 수행도 하고 보살 행도 하고 바람일 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매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그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지 그게 다 힘으로 에너지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오늘 법문 그 중에서도 또 선명상 법문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 중에는 또 정말로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기도 하고 뭐 명상 선뭐 그게 별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좀 참선 좀 해봤다 하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오 역시 뭐 불자님 대단 거의 반 이상은 다손 드시네요. 그죠? 그럼 다 참선했다 도사들이신가? 다 깨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뭐또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익숙히 들어왔었고, 익숙히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지, 이렇게 쪽에 좀 혼란스러우셨거나 궁금해 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AI 시대의 선명상이라고 달아봤습니다. AI 시대.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틀어도 그렇고, 텔레비전, 신문, 유튜브, 뭐 어디 할거 없이 AI다라는 글자 없으면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방송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어. 그죠? 근데 뭐다 근데 신통방통해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유익하기만 한 건지 또 그렇다고 또 나쁜 건지 불자로서 이거는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갖고 이 AI 그리고 이 거대하게 AI가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AI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낼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냐면 주변에 퍼뜨리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중생구제입니다. 거창하게 막 가서 불구덩이 물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거 연상하지 마시고 당장 집에 있는 손자, 아들, 남편, 부인, 친구들 할 거 없이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배워서 간 이 놀라운 기술,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기술을 여러분이 오늘 전수받고 가셔갖고 나만 잘 돼야지 하지 말고 주변에 잘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복덕이 쌓이고 지혜가 생길 겁니다. 좋은 일이 많겠죠. 그게 좋은 일입니다. 무슨 갑자기 뭐 지갑이 채워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사명감을 갖고 오신 보살들이다. 보디사트바들이다. 아시겠습니까? 졸면 안 되겠죠. 저는 법문을 길게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30분, 40분 밀도 있게 꽉꽉 채워서 집중을 탁 하시고 오후에 가서 점심 공양하시고 오침을 좀 잠깐 하시고 편한 휴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AI라는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는 지금 AI 시대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AI 도입하자, AI 시대를 살아가자, AI 만들어서 우리 잘 살아보자 혹시 동의하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지구상 인구 대부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투표한 적도 없고, 그죠? 아마 뒤늦게 주식 투자에는 참여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동의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란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 시절 인연 이치라는 게. 지금은 그렇게 지금 됐어요. 지금 뭐 내가 AI를 거부하네 만에 떠들어도 나가서 외치면 외칠수록 이상해진다. 어차피 지금 상황은 벌어졌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자, 그러면 닦을 건 닦아야 되고 말릴 건 말려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옆에.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부터 하셨나요? 탁 커튼 탁 열고, 그죠? 아까 가서 딱 세수하고 좌복 피고 좌산하셨나요?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눈에 들어온 게 뭐였어요? 창밖의 풍경인가요? 아니면 배우자의 얼굴인가요?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모습들인가요? 제가 동대에서 학생들 강의하다 보면요, 제일 먼저 아침에 뭐 하냐 하면 스마트폰을 탁 켜서 밤새 들어온 카톡, SNS,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사진들 확인, 지난 뉴스 확인, 메일 확인, 하다못해 이제는 또 뭐다? 뉴스, 연예 뉴스, 뭐 자섭녀, 스포츠 뉴스 섭녀, 유튜브 이제 또 켜놓고, 자 이제 화장실로 넘어가면서 켜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서 이를 닦고, 또 밥 먹으면서도 엄마가 맛있게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도 유튜브나 다른 거 자기 볼 거 봅니다. 끊임없이 또 손은 노립니다. 메시지 카톡 보낸다고. 또 그러면서도 집 나와서 또 전철을 옮겨갈 때도 또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게 합니다. 또 수업도 들어와서도 또 계속 합니다. 이게 좀 들리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말라신 거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딴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죠? 알지만 뭐 어떠겠습니까? MZ세대인데 그럴 수도 있죠. 보면 어느 순간에 성감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스마트폰을 돌아가게 하는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카톡이 됐든, 뭐 쇼핑이 됐든, 여행이 됐든, 영화극

직장 예매가 됐든 그 뒤에는 다 뭐가 돌아가고 있다? 다 거대 AI가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취향, 평소에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AI가 다 기록해 놓고 저장을 해 둡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누가 더 잘한다?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화, 책, 음식, 여행지 다 AI가 미리 알아맞춰서 여러분 앞에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신통방통하여라. 이게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내 남편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AI는 어떻다? 나를 찰떡같이 알아먹고 이렇게 나를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전례 없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또 어떻습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2022년 11월 30날 챗GPT에서 나왔는데요. 과거의 인공지능은 인공무능이라고까지 가까웠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집 알려줘 하면 인공지능이랍시고 하는 게다 이미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갖고 뭐 옆에 청해루입니다. 뭐 무슨 반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나오는 AI는 전부 다 그렇게 검색하고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어떤 판단? 우리 주인님이 지난번에 뭐 짬뽕을 먹었었는데, 뭐 탕수육을 먹었었는데, 그것은 어디가 더 잘하는데,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이거를 귀신같이 계산을 해서 생성을 해서 알려줍니다.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글을 써도 인간보다, 어지간한 인간보다 잘 쓰고, 그림을 그려도 잘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도 잘 그리고, 심지어 법문을 해도 아마 AI가 더 잘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로만 따지면. 팔만대장경을 다 긁어다가 학습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와, 이게 대단한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좋은 쪽으로만 가고 있냐 이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가 벌써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역설적인 것은요, AI를 초기에 만들었던 오픈 AI나 또 요즘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전 세계 유수의 빅테크라고 일컬어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에 AI를 만들었던 개발자들이 제일 먼저 해고를 당하고 있어요. 그왜 그럴까요? AI가 그 일을 더잘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하탄 월스트리트에 갖고 있는 수많은 금융회사의 그 천재들의 두뇌를 누가 대신하고 있다? AI가 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단순히 계산하고 말과 글로 연구를 하고 하는 지식 기반의 산업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주변에서 박수치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또 너무 똑똑해서 그런 AI를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개발자가 되는데 막상 만들어서 보니까 내가 1순위로 해고가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만든 AI 때문에 내가 해고되는 상황들이 지금 미국에서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AI가 이제 다음에는 어디로 가고 있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간간이 보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쳐서 대답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스마트폰에 있던 게 어디로 간다? 공장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되기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내년부터 현대자동차라든지 큰 대형 제조업 공장에서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1년에 5만 대, 10만 대, 15만 대까지 연차적으로 늘려가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여러분 쓰고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을 생산하고

이런저런 노동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상 로봇 도입을 이미 전제로 해서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로봇 밀집도를 매년 조사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로봇 밀집도 비율로 인구 뭐만 명당 10만 명당 이렇게 될 거예요. 한국이 1등입니다. 과거에도 사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산업 로봇 그러니까 공장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우리 저기 울산 공장이나 이런 데 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볼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한국이 로봇 밀집도가 세계 1, 2위를 다투다가 최근에는 1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을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로봇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내년쯤 될것 같은데요. 당장 첫째,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김밥 천국 같은데, 그죠? 분식점. 간단한 요리들 하는 데는 어떻게 하? 로봇이 기가 막히게 하죠. 뭐 어지간한 요리들은 순식간에 해내니까. 여러분들 휴게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잠깐 보이잖아요. 그죠? 그 로봇 커피 만드는 로봇 머신들 보이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인건비가 줄어들잖아요. 거기 서빙하는 사람도 필요, 아줌마도 필요 없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그럼 뭐만 있으면 될까요? 주방에 로봇 하나, 서빙 로봇 하나, 두 대. 그리고 사업자 지원받고 하면 어떻게 한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조만간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초고령화 사회화 되고 있잖아요. 이제 나이 드시고 거동도 불편해지시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마 요양 로봇이 제일 먼저 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젊은 세대들은 당장 나의 차를 갖는 게 주요 관심사였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근데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나의 차를 가질 건지, 나의 첫 로봇을 가질 건지. 로봇이 있으면은 자기 집안일도 다 청소해주고, 말동무도 돼주고, 모든 것들을 다 시킬 수도 있고. 그죠? 비싸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생애 첫 로봇 해갖고, 할부로 해갖고, 자동차 하듯이 뭐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하면 아마 1인 1로봇 시대로 이제 바로 가겠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급변하고, 이게 우리는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인데, 우리 금생에 이런 거를 맞이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 했죠. 그래서 이 로봇들이 전부, 우리 일자리들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어떤 영역이 있냐면, 단순히 와서 옆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말을 하고 인간처럼 사고를 하고 추론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마치 사람하고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관계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은 AI 챗봇을 갖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다들 뭐 검색하거나 자기 업무에 활용하거나 뭐 어디 가는 거, 여행 갈때뭐 길을 찾아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스마트폰으로 AI를 갖고 하는 게 인생 상담입니다. 사주, 연인 관계, 고부 갈등, 부부 갈등, 이 모든 것을 뭘로 한다? AI한테 물어봐요. 7, 80%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답니다. 내 인생 상담, 진로 상담, 연애 상담, 이 용도로 가족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AI가 상담자이자 스승이에요. 구루가 되고 있어요. 다 방구석에 앉아서 자기 전에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왜? AI가 너무 나한테 특화돼 있어. 나의 마음을 잘 알아. 나의 취향을 잘 알아. 잘 이해해줘. 잘 들어줘. 또 심지어 다 기억해줘. 아, 일주일 전에도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문제가 안 풀렸군요. 어떡하지요? 하면서 일주일 전에 한 얘기, 한달 전에 한 얘기도 다 기억했다가 지금 뭔가 고민 얘기할 때또 그걸 끌어와서 또 얘기해줘. 자기 남편도 그런 기억 안 해주거든. 방금 전에 한 것도 귀뚱으로 듣는데
얘는 뭐 한 달도 좋고 몇 개월도 다

걸 기억해서 자상하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삶을 고민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 기계, AI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인간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과거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잖아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존재는,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게 이전까지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철학적 사유였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인간보다 훨씬 많은 추론과 연산을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인간하고 똑같진 않지만 일종의 기계 지능이라고 불릴 만하게 연산을 하고 추론을 하는 시대로 접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역량이라고 생각했고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 헷갈리기 시작해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내 일자리를 뺏겨서 집안에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AI가 갑자기 등장해서 나를 일자리에서 밀어냈는데 도대체 나는 평균인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어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정작 나는 지금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죠.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AI를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럼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무용한 존재인가? 이런 혼돈의 혼란의 시대로 이 AI 시대가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흥미로운 현상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명상에 관심이 많은 명상센터도 많고 그게 비즈니스로도 많이 잘 팔리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즘에 미국 실리콘밸리가 그렇습니다. AI 연구자들이 가장 많고 첨단 산업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단지에서 그래요. 그 왜 그런가? 거기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이 하루 종일 AI 열풍 때문에 AI 데이터,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누구보다도 많이 그 데이터,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뭐하더라? 명상 또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자기 자신과 만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단 1분 1초라도 고요히 있는 시간들을 원하더라 이겁니다. 정작 과거 같은 경우에는 AI 같은 열풍이 없을 때는 이 정도까지 관심이 아니었는데 정작 AI 시대가 또 역설적으로 명상, 선 이쪽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겁니다. 공감이 가시죠? AI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연산을 하고 1초에 수경번의 연산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GPU들은 우리 인간의 상상 능력을 초월해요. 초월하는 정도도 초월해요. 사실은. 그래서 다 하는데 마음은 점점점점 계속 관계는 단절되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나는 뭐지? 이런 회의감만 자꾸 들고 하는데 아까 엔지니어들처럼 이 AI 시대야말로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다가가는 선명상의 시대가 꼭 필요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자각하는 순간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이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이 얘기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당대에 덕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덕산 스님. 덕산 스님은 그 당시에 금강경에 엄청나게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 치면 요즘으로 대강백이

이셨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승가대학의 학장이지. 엄청난 금강경의 식견을 갖고 있어서 따를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청룡소초라는 주석서까지 쓰게 됩니다. 주석서까지 작성을 하는데 어느 날은 공부가 많이 무르익어서 이 덕산 스님 생각하기를 요즘 보니까 당나라에서 남쪽에서 뭐 선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불교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지 않나 하면서 내가 가서 제도를 하고 가르치겠다 하면서 금강경과 금강경 주석서인 청룡소초라는 책을 잔뜩 이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덕산 스님이. 근데 어느 날길 가던 도중에 배가 고파요. 배가. 오늘 같은 지금 이때쯤이겠죠? 배가 고파서 딱 보니까 떡 파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나가서 떡 하나 주이소 해서 딱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예사뿐이 아니야. 대뜸한다는 얘기가 뭐 하는 분이요. 그래서 어디서 온 승려인데 금강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떡 파는 할머니가 자, 금강경을 공부하셨다니까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라.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했는데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훅 지나가는 이 순간에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그래서 점심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여논외고. 딱 독산 스님 딱그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질문을 탁 받으니까 말문이 텅 막혀갖고 멍하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떡 파는 할머니가 씩 웃더니 대답을 못하는 것 같으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용담 숭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스님을 만나 뵙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덕산 스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자기가 당대 최고가는 금강경의 권위자고 교학으로는 최고인데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떡 파는 노인네한테 한방 얻어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갔어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용담 스님을 딱 만났죠. 그 용담 스님하고 차한 잔을 마시고 갔는데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니까 어떻습니까? 칠흑 같죠, 산속은. 아, 불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덕산 스님이 물어보니까 용담 스님께서 그 종이 좀 줘보게, 불을 한번 켜보게 해서 초에 불을 붙이려고 불을 탁 켜니까 어때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환히 이 방처럼 밝아지잖아요. 어디가 다 보여. 좋아. 딱 보는데 용담 스님이 갑자기 후! 불어버립니다. 확! 꺼져버렸죠. 근데 그 순간, 덕산 스님이 어떻다? 그 순간에 화련대오, 확철대오를 해버린 거예요. 외부에 불이 켰을 때는 내 관심, 내 마음이 밖으로 날뛰다가 불이 확 꺼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관심사가 내 안으로 훅 들어와 버린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자리를 본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회광반조라 그래요. 빛을 거두어 들여서 내 마음 안을 비추는 거예요. 후라시처럼. 그게 회광반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다 깨치셨네, 보니까. 그걸 회광반조라 그래요. 여러분들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입법계품에서 53 선지식을
오래오랫동안

탐방하러 다니잖아요. 친견하러. 그 이 선제동자가 정보를, 데이터를, 지식을 얻으러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회광반조. 밖으로 밖으로 향하는 내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내 마음을 비춰본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다닌 겁니다. 덕산 스님이 그때 다 깨닫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 이제서야 나의 그 모든 그간의 지식으로 쌓았던 공부가 허공에 한 털 오를 놓아놓은 거에 불구하고 나의 모든 지식을 배웠다고는 하나 저 깊은 골짜기 시냇물에 한 방울의 물만큼도 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AI는 지식과 정보와 데이터로는 AI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뭐다? 그런 정보와 데이터와 연상과 계산의 세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978년에요. 미국의 허드슨 사이먼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카네기 멜론 유명한 경제학자가 계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연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주의력은 궁핍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력.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비싼 게 뭘까요, 여러분? 금? 석유? 무기? 다이아몬드? 뭐가 가장 비쌀까요, 지금? 지금 현재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은 인간의 주의력입니다. 주의력. 제가 아까 열거했던 구글, 아마존, 뭐 챗GPT를 만든 오픈 AI, AI 회사들, 이 모든 회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 여러분의 주의력을 뺏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 엔지니어들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올리죠. 올리면서 보죠. 유튜브도 올리면서 보죠. 인스타그램도 올리면서 쭉쭉쭉쭉 보죠. 또 나 바빠. 나 딴 거 해야 돼. 사경해야 돼. 하면 또 뭐가 오죠? 알람이 똥 옵니다. 하던 건 딱 잊어버려. 누가 메시지 보냈네? 딱 보고. 한순간도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에서 눈을 뗄 수 없도록 주의력을 계속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그 허버트 사이먼 교수가 했던 것은 그것을 주의력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비즈니스, 사업을 주의력을 뺏는 게 사업이다 이거예요. 지금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석유, 금, 대표적으로 석유 회사 어딥니까? 사우디 아람코. 뭐 지금도 그런 회사는 한 세계 6, 7위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등부터 10등,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 1등부터 10등이 다 무슨 기업이다? 디지털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의력을 뺏는 사업을 하는 데가 1등부터 10등까지를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의력을 비즈니스화 시킨 거죠. 지금 여러분들 계속 폰 만지작 만지작 하잖아요. 굳이 뭐가 없어도 중요한 일이 아니어도 괜히 보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약과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로 이게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없어지면 장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 큰일 나. 한 몸이 한 몸.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력 경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의력을 비즈니스화 시킨 회사들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금을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 석유를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돈을 압도적으로 많이 버는 데가 여러분의 주의력을 뺏어서 장사하는 AI 기업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주의력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계속 주의력, 관심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 구글이나 카톡이나 네이버나 예를 들면 그런 기업에다가 계속 돈도 안 받고 팔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마다 다 데이터가 거기 데이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계속 세고 있는, 여러분 주의력 세고 있는 거죠. 그 주의력을 뺏기지 않고 있는 방법, 뺏기지 않을 방법이 바로 뭐다? 선명상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걸 배워야지. 빨리 배워야지. 자, 이런 인연은 흔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뭐 간화선을 제가 가르쳐 드리진 않겠어요. 오늘 가장 누구나 한 살짜리, 아니다, 한 살은 너무했나? 세 살짜리도 할수 있고,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도 할수 있는 수식관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다섯 가지 오정심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주의력 말씀을 내가 드렸잖아요. 주의력은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한테 주의력을 뺏어가면 우리는 뭐가 되죠? 산란심이 일어나죠. 산란심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흩어져 버려요. 계속. 사경을 하려고 했는데, 띵동 하면 흐트러지고. 그게 산란심이야. 불교에서는 산란심을 없애는 방법으로 수식관을 제시를 합니다. 그 오정심관, 다섯 개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스탑 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일스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있던 거다. 그게 수식관. 자, 수식관은 뭐냐면 숫자 수에 호흡식 해서 뭐다? 수를 내 호흡을 세는 거예요. 카운팅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그럼 지금도 우리 바로 실습에 들어갑니다. 의자에 앉으면 앉은 대로. 이건 어디에서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어깨를 쭉 펴시고, 편안하게 펴시고, 그렇다고 또 허리에 막힘 주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천장에서 내 정수리에 실이 연결돼 갖고 살짝 끌어당긴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히 있고, 양손은 배꼽 밑으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모아 놓으시면 돼요. 왼손, 오른손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게 계시고, 어깨는 최대한 힘을 빼세요. 그냥 툭 놓아버린 느낌으로. 편안하게. 그죠? 그리고, 다 되셨죠? 그래갖고, 최대한 편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래갖고, 입은 지그시, 꽉 물지 말고, 지그시 담은 채로, 혀끝을, 여러분, 윗니와 입천정 사이 이음새 있죠? 거길 살짝 갖다 대세요. 살짝. 그리고 지금부터 수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셀 거예요. 셀 건데. 자,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들이마셨다가 내쉬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 처음 들이켰다가 코로 내뿜잖아요. 코로 숨을 쉽니다. 부드럽게. 자, 이게 하나. 다시 들이마셨다가 내뱉으면 둘. 다시 들이마셨다가 부드럽게 내뱉으면 셋.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총 10번까지 하는 겁니다. 10번. 너무 쉽죠? 하지만 이 10번 도중에 온갖 생각이 밀려올 겁니다. 10번이 채 가기 전에 밥 먹을 생각, 이따 만남 약속, 옆에 사람 뭐 향수가 이렇네 저렇네, 화장품 냄새가 나네,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수행은 호흡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생각에 팔렸다가, 아, 알아차리고 다시 코끝의 호흡으로 돌아오는 게 수행입니다. 자, 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안, 면, 세, 심.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편안할 안자를 써서 호흡은 어떻게 한다?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
부드럽

부드럽게 합니다. 호흡은 부드럽게 편안하고 부드럽게 호흡은 합니다. 세 번째, 세 가늘게 합니다. 처음부터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거칠지 않고 하게 세밀하게 호흡을 가늘게 합니다. 심, 호흡은 깊게 합니다. 안, 면, 세, 심, 편안하게, 부드럽게, 가늘게, 깊게. 이게 호흡의 방법입니다. 코끝에 집중하십니다. 코끝에. 자기가 호흡이 안, 면, 세, 심이 제대로 되는지 잘 안 되면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코끝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부드럽고 가늘고 깊이 내쉬지 않으면 그 촛불이 거칠게 흔들리거나 꺼질 수 있겠죠. 앞에 촛불이 놓여 있어요. 코끝에.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면 다시 하나로 내려오시면 돼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처음 하시면. 근데 또 너무 쉽죠. 여러분들 호흡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명상을 하는 겁니다. 수식관을 오늘 배우신 거예요. 산란심. 스마트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뭐 AI 막 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 수식관. 때르릉 알람이 울렸다. 카톡이 왔다. 아니면 그냥 할 게 없어서 만지작거리다가 스마트폰을 열어보려고 할 때 첫째 때렁 했을 때 호흡을 한번 들숨과 날숨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두 번째 호흡에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호흡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스마트폰을 열어보시는 게 이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말이 있죠. 처하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스마트폰 사용하고 수많은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자꾸 산란심에 빠지게 하고 있지만 오늘 배운 이 수식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일상 속에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집중도 생기고 주의력을 AI 시대에 AI한테 뺏기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이나마 이 AI 시대에 우리가 주인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산란심을 거두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상 그 중에서도 수식관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실참을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 아마 여기서 이미 다 도인들에다 나오실 것 같긴 한데 예, 집에 가셔서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여러분만 아시지 마시고 너무 쉽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도반들한테 나눠주는 그게 회향입니다. 반드시 회향을 하셔야 오늘 들은 법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바람일이 되는 겁니다. 내만 듣고 끝내면 안 돼요. 꼭 한 사람이라도 알려야 됩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모델러 수입.
1: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결국 불행한 곳으로 간다.

0: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목판 인쇄 경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1400년의 시간을 견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비밀은 바로 한지. 한민족 고유의 종이 한지. 전통 방식으로 당나무로 만든 종이이며 닭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먹물이 부드럽고 고르게 번지며 천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 질기고 부드러운 한지는 물로 씻어 햇볕에 말려 다시 쓸 수 있다. 세상에 가진 풍파를 겪어 해지고 낡았어도 복원이 가능한 유일한 소재.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한지.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중앙연구소는 문화재 5점을 한지를 이용해 복원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 Que je dois renforcer, je vais plutôt choisir un papier coréen qui va se déformer, enfin dans le bon sens, c'est-à-dire qu'il va pouvoir suivre les déformations de mon œuvre, il y a plus de souplesse.
0: 한지의 우수성을 증명해 주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천년의 세월을 넘어 변치 않는 법형을 지켜온 한지. 단순한 기록 매체를 넘어 우리의 삶과 함께해온 한지. 한지. 미래 세대에게 꼭 전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몽이야! 몽이야! 아, 도대체 얜 어디 간 거야?
1: 여기 있지롱.
0: 잃어버리는 줄 알았잖아.
1: 여긴 운길산이거든.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다고.
0: 그나저나 보여준다는 게 뭐야?
1: 들려주는 거지. 바로 종소리를.
0: 뭐야, 그걸 보여주려고 날 운길산까지 부른 거냐?
1: 아니. 자, 가자.
0: 어디?
1: 수종사의 종소리 들으러.
0: 수종사면 여기 남양주시 운길산에 있는 사찰 아냐?
1: 어, 맞아. 수종사는 조선 세조 때 크게 중창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나한 도량이자 조선 왕실의 원찰이 됐지. 그래서 수종사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물이 많은데, 사실 수종사가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전망이야. 조선 세조 때 시인 서거정이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사찰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니까.
0: 아, 빨리 수종사에서 전망 좀 보고 싶다.
1: 좋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종사로 고고! 고려의 태조 왕건은 구름을 따라 운길산을 오르다 낡은 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왕건은 종을 파내어 절을 짓고 그 이름을 수종사라 지었죠.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조선의 임금 세조 역시 운길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2: 운길산이라. 이름 그대로 구름의 길이로군.
1: 그날 밤

0: 세조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로운 종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어나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 내 그 종소리처럼 신비롭고 청아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분명 신비한 힘이 있을 터. 당장 그 종을 찾아내어라.
0: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그때 세조는 폐허가 된 절 안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바위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전하! 저 동굴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2: 근데 폐허가 되긴 했지만 이 사찰이 수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에 종이 있겠군. 어서 들어가 보세.
0: 동굴 안을 걷던 세조는 드디어 소리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1: 아니 저건, 이런 곳에 나한상이 18개나 놓여있다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야.
2: 전하, 그런데 종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1: 우리가 들었던 건 종소리가 아니라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네.
2: 아, 근데 어찌 작은 물소리가 산 밑까지 들렸을까요?
1: 부처님께서 내게 당부할 말이 있으셨던 게지. 폐허가 된 수종사를 다시 살리라는.
0: 세조의 명으로 버려졌던 수종사는 새단장을 하고 18나한상은 전각을 지어 응진전에 모시게 되었답니다.

0: 그 후로 나한상을 모신 응진전은 최고의 나한 도량이 되었지.
1: 그런데 수종사는 왕을 좋아하나 봐. 고려의 왕이 짓고 조선의 왕이 다시 짓고.
0: 딩동댕. 여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족의 이야기도 있지.
1: 다른 왕족?
0: 조선 태종의 딸 정혜옹주. 여기에 옹주의 사리가 남아있거든.
1: 사리면 스님에게서 나오는 곳인데. 옹주가 스님이었구나.
0: 아니거든. 불공을 열심히 들이면 스님이 아니어도 사리가 나올 수 있다고. 긴 말 필요 없고 아름다운 부도탑에 얽힌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 고고!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는 태종이 승하하자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시집갔던 딸 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빈 권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2: 이게 무엇입니까?
3: 정혜옹주의 살입니다.
2: 살이요? 살이란 돌을 많이 닦은 스님에게서나 나오는 것인데.
3: 그러게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선하고 맑더니 제가 불자임에도 사리가 나왔네요.
0: 그러던 어느 날 의빈 권씨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금성대군이 수종사를 찾았습니다.
4: 정혜옹주의 사리를 보관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장인들을 불러 최고로 아름다운 사리함을 만들어 부도탑 안에 안치할 생각입니다.
3: 그 마음은 고마우나 대신들이 불교를 억압하고 있는데 괜히 대군이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4: 의빈은 어릴 적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 의빈께서는 제게 어머님이나 다름없으십니다. 부디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3: 정혜옹주야, 이제서 너의 사리를 꺼내 담는구나. 이 아름다운 금빛 사리함에 내 사리를 넣어두니 부디 극락에 가 이승에서 못딴 행복을 누리거라.
0: 정혜옹주의 사리가 담긴 부도탑은 금성대군의 효심과 의빈 권씨의 모성이 더해져 긴 시간 수종사에 남게 되었답니다.
1: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0: 청주 용화사.
1: 그런데 왜 용화사란 이름에 절이 많은 걸까?
0: 그야 당연히. 너 용화가 뭔 뜻인지 알아?
1: 아니.
0: 용화란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뜻이야.
1: 아, 알겠다. 용화사란 이름에 절이 많은 건 미륵 정토를 너무 가고 싶어서인 거지?
0: 딩동댕. 청주 용화사는 7개의 신비로운 석굴이 있는 미륵 사찰이야. 7개의 석굴은 신라 선덕 여왕이 세웠던 호국 사찰 산회사에 모셔져 있던 건데 홍수로 소실됐다가 조선 고종 때 발견하게 됐지. 고종은 그 7 미륵이 발견된 무심천 곁에 사찰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짓게 됐대.
1: 아.
0: 자, 그럼 우리의 미륵 정토를 위하여 수리수리 마하수리 절 따라 전설 따라 용화사로 고고! 독실한 불자였던 고종의 후궁 엄비는 꿈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치더니 문 밖에서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3: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0: 7 빛깔 무지개가 펼쳐지더니 하늘에서 7 미륵과 7 선녀가 내려온 거였죠. 미륵과 선녀들은 내당에 들어와 슬픈 목소리로 엄비에게 말했습니다.
5: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7 미륵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답니다. 그러니 엄비께서 우리를 위해 큰 절을 지어주세요.
3: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5: 그 사정은 청주군 지주 이복을 불러 물어보세요.
0: 일곱 미륵은 당부의 말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엄비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주군 지주 이희복도 엄비랑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죠.
5: 부디 우리를 구해주게. 자네는 청주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테니.
0: 엄비는 고종 임금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고종은 미륵이 말한 청주 지주 이희복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희복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4: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륵 꿈을 꾸었다고. 이건 예산 일이 아니구나. 당장 내려가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해 보거라.
0: 이희복은 꿈에서 본 늪을 찾기 위해 청주 곳곳을 누비다 우연히 무심천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5: 여기다! 여기가 꿈에서 본 그 늪이야! 당장 이곳에 물을 퍼내거라!
0: 7일 동안 물을 퍼내자 무심천 바닥이 드러났고 꿈에서 본 거대한 7개의 석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 참으로 신비한 일이로다. 어찌 이곳에 저 큰 미륵이 7이나 묻혀 있었을꼬? 당장 미륵의 말씀대로 큰 절을 짓고 이름을 미륵청투의 세상 용화사로 하여라.
1: 늪에서 꺼낸 미륵이라길래 작을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2층 높이라니.
0: 어마어마하지.
1: 그런데 어쩌다 그 큰 미륵불들이 무심천 아래 묻힌 걸까?
0: 궁금하냐?
1: 응.
0: 그럼 미륵상이 묻히던 신라 선덕 여왕 때로 돌아가 보지 뭐. 고고! 신라 선덕 여왕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다 법력이 높은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6: 화랑과 군사들은 우리 신라의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7: 신라 화랑과 군사의 무술 실력은 삼국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심신을 단단히 다스려야지요.
6: 어찌하면 심신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7: 사찰을 짓고 수행을 시키십시오.
0: 그 사찰의 이름이 바로 산회사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산회사에 일곱 미륵을 지어 화랑들의 수행처로 삼았는데 안타깝게도 잦은 산불과 대홍수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무심천에 묻혔던 미륵불들은 수백 년이 지나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용화사에 안치되게 되었답니다.

0: 뱀이다! 몽아, 딴 데로 가자!
1: 저건 물지 않는 뱀이니까 걱정 마.
0: 그게 아니라 징그러워서 그래. 꾸불꾸불.
1: 수양이 덜 됐네. 뱀도 생명이거든. 쟤도 지금 살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라고.
0: 그러네.
1: 자, 뱀도 보았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뱀에 얽힌 이야기를 가진 비암사로 떠나보는 거 어때?
0: 비암사? 이름이 특이하네.
1: 세종시 운주산에 있는 비암사는 원래 신라 사찰이다, 백제 사찰이다 말이 많았어. 그러다 국보인 아미타불비상에서 비암사가 백제의 국왕과 대신 그리고 백성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지.
0: 그럼 백제 사찰인 거네.
1: 맞아. 비암사는 천년을 이어온 백제의 마지막 종묘 사찰이야. 지금도 매년 영산대제를 봉행해 백제의 왕과 유민들을 기리고 있지.
0: 진짜? 그럼 어쩌다 백제 마지막 사찰이 된 거야? 이름은 왜 비암사고?
1: 궁금하면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비암사로 고고!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던 비암사에 어느 날부턴가 밤이면 한 청년이 찾아와 탑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2: 저 청년 말입니다. 어째서 아무도 없는 밤에만 탑돌이를 하는 걸까요?
3: 궁금해 말고 그만 들어가 자거라.
2: 네, 스님.
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 밤새 탑돌이를 한 청년은 날이 밝자 스님에게 다가와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2: 궁금해 죽겠네. 저기 탑돌이를 어째서 밤에만 하시는 겁니까?
1: 스님의 질문에 청년은 말없이 웃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청년의 모습에 스님은 더더욱 청년의 사연이 궁금해졌죠.
2: 몰래 뒤를 밟아봐야겠어.
1: 그렇게 스님은 청년의 뒤를 따라 숲으로 가게 되었는데
2: 왜 마을이 아니라 숲으로 가는 거야? 설마 산적 같은 건가? 아닐 거야. 굴러 들어가잖아.
1: 스님은 망설이다 결국 청년을 따라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굴 안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뿌연 연기와 함께 청년이 뱀으로 변해버렸거든요.
4: 왜 나를 따라오셨습니까? 100일 동안 아무도 몰래 탑을 돌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는데 스님이 저를 보셨으니 이제 다 틀렸습니다.
2: 미안하다. 내 호기심이 네 환생을 막았구나. 내 탓으로 일이 되었으니 이제 평생 너를 돌보며 이 죄를 속죄하마.
1: 그 후로 스님은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뱀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답니다.
0: 하루만 참았음 사람이 되는 건데 뱀이 너무 불쌍해.
1: 뱀이 징그럽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0: 근데 이 돌단 말이야. 뱀을 따라 만든 거 맞지?
1: 진짜 그러네. 그런데 아니야. 이건 백제의 눈물이 담긴 운주산성이거든.
0: 백제의 눈물?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660년 역사의 현장으로 고고! 660년,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안타깝게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백성들은 떠도는 유민이 되었죠.
4: 이제 이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린 어디로 갔단 말이냐.
2: 울고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아야지.
4: 맞아. 백제 부흥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1: 그렇게 백제의 유민들은 군대를 조직해 운주산성으로 모여들었고 백제 부흥군을 조직해 끝까지 싸웠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2: 나라는 잃었지만 우린 살아남았으니 죽어간 백제인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불비상이라도 세워줍시다.
4: 그럽시다. 비암사의 탑을 만들고 그 위에 불비상을 모십시다.
1: 그렇게 백제 유민들이 만든 비암사의 불비상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백제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손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에 탐욕심을 낸 탓이니 세상 욕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음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 또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누구의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바람이 솜을 저 멀리멀리 날려보내듯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린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

1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1: 신승태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입담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배려심 좋으시고
3: 하나만 하세요.
2: 근데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3: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 어! 알 것 같아요.
0: 자, 마지막 문제 나왔습니다. 네.
1: 오, 우와!
4: 이야, 두 배 차이네.
1: 진짜로.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여시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사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겪어야 하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

날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라.

죽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가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지 열째 달에는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만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승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대

명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이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재앙 영소멸 토지철룡 호삼보 산신국사 보정상 준동함정 등피한 세세상행보살도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지옥체가 가면 칼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보지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개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

별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박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도

0: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아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길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

0: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제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0: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 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 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만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죄업을 소멸하고 염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0: 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10억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된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9월 3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선거인단 240명이 선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인단 자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스님의 입적 737주기를 맞아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리는 달의 제가 군위 인각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수행과 저술을 통해 담긴 정신을 오늘의 삶에서 되새겼습니다. 행성 금수사가 칠석을 맞아 기도법회와 산사음악회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금수사 사부대중은 BTN 붓다회에 동참하며 영상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스 캠퍼스가 2026년 가을 학위 수여식을 열고 873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학사 792명과 석사 73명, 박사 8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제24교구본사 선운사를 시작으로

0: 전국 24개 교구본사가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일제히 마무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선거인단 자격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1: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국 교구본사 선거인단 구성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지난 19일 선운사를 시작으로 20일 고운사 등 4곳에 이어 21일 어제 직할교구를 포함한 19개 교구가 일제히 교구 종회를 열고 선거인단을 확정했습니다. 직할교구는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스님, 전등사 주지 지불스님, 호합사 주지 현민스님, 도선사 본연스님, 능가사 주지 진어스님, 경국사 주지 이룬스님, 장경사 주지 수찬스님, 삼천사 동원스님, 청년사 주지 지묵스님, 조계사 행정국장 원지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이교구 용주사는 교구장 성효스님, 만이사 성법스님, 보적사 성도스님, 실륵사 성월스님, 반야사 심경스님, 수원사 세영스님, 수리사 도운스님, 칠장사 지강스님, 서학사 징용스님, 청년암 무진스님이 선출됐습니다. 3교구 신흥사는 교구장 지혜스님, 복명사 현담스님, 용문사 서담스님, 심원사 청현스님, 능인사 화연스님, 청평사 묘담스님, 진전사 정경스님, 원각사 설혜스님, 낙산사 일렴스님, 안양암 요근스님을 선출했습니다. 4교구 월정사는 등명낙가사 청우스님, 성불원 형각스님, 법흥사 삼혜스님, 신흥사 법륜스님, 구룡사 적천스님, 천은사 동은스님, 사마사 임법스님, 정암사 천웅스님, 화엄선사 인광스님, 육수암 우연스님입니다. 5교구 법주사는 교구장 정덕스님, 창룡사 정도스님, 법주사 진천스님, 남산사 서구스님, 한산사 원호스님, 보살사 성우스님, 용화사 현법스님, 용담사 보월스님, 계심사 석재스님, 수정암 석준스님이 선출됐습니다. 6교구 마곡사는 교구장 원경스님, 비례사 자암스님, 신원사 성관스님, 동열사 종성스님, 인취사 태정스님, 황룡사 선보스님, 교무국장 용담스님, 기획국장 후선스님, 동학사 경원스님, 봉서사 효원스님을 선출했습니다. 7교구 수덕사는 교구장 도신스님, 수덕사 지훈스님, 정법사 밀본스님, 수덕사 정묵스님, 화계사 우봉스님, 간호람 정경스님, 공덕사 무연스님, 일락사 경학스님, 보덕사 대웅스님, 수덕사 초운스님을 선출했습니다. 8교구 직지사는 교구장 장명스님, 해운사 주지 법성스님, 도리사 법등스님, 직지사 중암 도진스님, 북장사 효담스님, 학도암 법보스님, 김용사 상호스님, 상락사 도신스님, 연화사 묘장스님, 청암사 상덕스님이 선출됐습니다. 9교구 동화사는 교구장 성광스님, 파계사 법준스님, 아미사 덕현스님, 다복사 선호스님, 대운암 지인스님, 감흥사 해천스님, 성불사 덕유스님, 동화사 범상스님, 화엄사 종묵스님, 운문사 은광스님을 선출했습니다. 10교구 은혜사는 교구장 성로스님, 은혜사 인호스님, 성광사 선홍스님, 환승사 인담스님, 재석사 일담스님, 은혜사 덕민스님, 태관스님, 적광스님, 옥천암 성전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관스님이 선출됐습니다. 11교구 불국사는 교구장 종천스님, 불국사 회주 법달스님, 진해 대광사 회주 운성스님, 불국사 선덕 종성스님, 불국사 부주지 정문스님, 보덕사 주지 효웅스님, 불국사 기획국장 성효스님, 총무국장 정수스님, 오어사 주지 성주스님, 청계사 명원스님을 선출했습니다. 12교구 해인사는 교구장 해일스님, 방장 사서실 서봉스님, 고안문도의 도영스님, 자운문도의 남전스님, 성철문도의 일규스님, 지월문도의 홍원스님, 법전문도의 성각스님, 일타문도의 향적스님, 해안문도의 지도스님, 법기암 대운스님을 선출했습니다. 13교구 쌍계사는 교구장 지연스님, 재무국장 법룡스님, 강주 대각스님, 유나 원전스님, 문수암 법광스님, 세진암 승원스님, 해원정사 진일스님, 용화사 현재스님, 서봉사 우일스님, 도림사 지연스님이 선출됐습니다. 14교구 범어사는 교구장 정호스님, 수자 수불스님, 마하사 주지 대방스님, 총무국장 강하스님, 성주사 주지 법안스님, 보광사 주지 선재스님, 조계종 교육부장 유정스님, 영주암 주지 범산스님, 운수사 사찰관리인 경흥스님, 대성암 도감 성공스님을 선출했습니다. 15교구 통도사는 교구장 현덕스님, 흥덕사 주지 영배스님, 통도사 한주 지준스님, 정토사 주지 덕진스님, 해남사 주지 해원스님, 용궁사 주지 정무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진흥스님, 장안사 주지 성화스님, 동축사 주지 용주스님, 통도사 교무국장 보원스님을 선출했습니다. 16교구 고운사는 교구장 등훈스님, 수정사 주지 정우스님, 광흥사 주지 범종스님, 관

0: 보암사 주지 자원 스님, 청량사 주지 두윤 스님, 연미사 주지 더감 스님, 봉정사 주지 두연 스님, 봉황사 주지 우훈 스님, 중대사 주지 해천 스님, 비구니 대표 유화사 주지 동우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17교구 금산사는 교구장 화평 스님, 재무국장 여찬 스님, 문화국장 법자 스님, 도감 덕장 스님, 흥복사 주지 원혜 스님, 배구남 광진 스님, 금당사 총무 보희 스님, 영화사 주지 응묵 스님, 원통사 진일 스님, 청고사 우경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18교구 백양사는 교구장 무공 스님, 백양사 박물관장 동참 스님, 연불원장 도성 스님, 운문선원장 보인 스님, 총무국장 청마 스님, 호국사 주지 본묵 스님, 제주 관통사 한주 진호 스님, 전 백양사 승가대학장 원철 스님,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 연화사 주지 명신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19교구 화엄사는 교구장 우석 스님, 정광구 교장 영일 스님, 해동용궁사 덕림 스님, 총무국장 우범 스님, 기획국장 우승 스님, 호법국장 연성 스님, 연수국장 연우 스님, 홍보국장 범정 스님, 재무국장 법문 스님, 흥륜사 주지 선타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21교구 송광사는 교구장 무자 스님,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 창원 길상사 주지 월서 스님,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 보성 스님 문도 연광 스님, 서울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 법년사 주지 진경 스님, 풍암 영광문도 한훈 스님, 용암사 주지 영각 스님, 총무국장 고산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22교구 대흥사는 교구장 법상 스님, 상원암 암주 범각 스님, 서동사 주지 법정 스님, 대법륜사 주지 정상 스님, 원갑사 주지 법산 스님, 월남사 주지 법화 스님, 백년사 주지 종성 스님, 축성암 주지 법당 스님, 도갑사 주지 수관 스님, 쌍계사 주지 승조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23교구 관음사는 교구장 허훈 스님, 법륜사 주지 상법 스님, 관음사 총무국장 도윤 스님, 백년사 주지 효산 스님, 부연사 주지 자경 스님, 명법사 주지 청공 스님, 한림정사 주지 연우 스님, 원법사 주지 덕원 스님, 복림사 주지 명현 스님, 서산사 주지 선명 스님입니다. 24교구 선운사는 전 교구장 경우 스님과 부주지 운천 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현적 스님, 내소사 진만 스님, 교무국장 일묵 스님, 조은절 법경 스님, 템플원장 지태 스님, 비구니 대표 해원사 정원 스님, 해월암 보현 스님, 미소사 대우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25교구 봉선사는 교구장 호산 스님과 광동학원 이사장 임묵 스님, 현등사 해복 스님, 화엄사 철견 스님, 충령사 해철 스님, 용암사 해공 스님, 용문사 도일 스님, 흥국사 성일 스님, 자제암 덕산 스님, 대원사 법인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선거까지 이제 12일, 24개 교구 240명의 선거인단이 선출되며 조계종의 새로운 4년을 여는 결전의 날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고려시대 고승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입적 737주기를 맞아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리는 달의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차를 올려 스님을 추모하고 수행과 저술을 통해 남긴 정신을 오늘의 삶에서 되새겼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묵 기자입니다.
2: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가 불전에 오르고 사부대중은 두 손을 모아 일연 스님의 뜻을 기립니다. 대구 군의 인각사가 지난 20일 고려시대 고승이자 삼국유사를 편찬한 보각국사 일연 스님을 기리는 737주기 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3: 보각국사 스님의 유지와 법령을 잘 받들어서 인각사 보원불사에 최선을 다하며
2: 일연 스님은 생애 마지막 시기 인각사에 머물며 삼국유사를 완성하고 1289년 입적해 이후 보각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나라 안팎이 혼란했던 고려시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설화를 집대성한 삼국유사는 오늘날까지 우리 문화의 뿌리를 전하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4: 이런 정사에 애국애족, 민족자주, 자립의 가르침과 충의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며 바로 우리의 설 자리입니다.
2: 사부대중은 달해와 헌화를 통해 일연 스님의 삶을 되돌아보고 스님이 남긴 수행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5: 보각국사 일연 스님께서 남기신 삼국유사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민족의 정신적 뿌리와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낸
6: 일연 스님께서 저술하신 삼국유사는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7: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를 지켜준 큰 또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0: 이러한 스님의 자비와 또 화합의 그 가르침을 이제 우리 지역 공동체가 또 나아가야 할 길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1: 공경의 마음으로 스님의 뜻을 되새긴 인각사 다례제. 사부대중은 이런 스님이 남긴 가르침과 삼국유사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갔습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2: 횡성 금수사가 칠석을 맞아 기도법회와 산사음악회를 열고 신도와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금수사 사부대중은 이 자리에서 BTN 붓다회에 동참하며 영상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당부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3: 사찰 음식으로 이름난 횡성 금수사에 칠석을 맞아 신도와 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금수사는 7월 칠석을 맞아 칠석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칠석은 가족의 건강과 평안, 좋은 인연을 기원하는 날로 불교에서는 칠성광 열을 모시고 가족의 무병 장수와 복덕을 발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금수사 사부대중은 칠석 기도를 통해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고 서로의 인연과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4: 불자님들은 항상 마음을 넉넉하게 기도를 할 때도 늘 그래요. 구걸형 기도가 아니라 바람, 발언을 하라. 복 받게 해주십시오. 난 복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복을 짓겠습니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지 말고 잘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발언형 기도를 하십시오.
3: 기도를 마친 참석자들은 산사음악회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횡성연애협회와 횡성문화원에서 참여한 출연진들은 하모니카와 색소폰, 통기타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산사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신도와 지역 주민들은 익숙한 음악에 박수를 보내고 함께 노래를 즐기며 일상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5: 정말 우리 더 맑고 향기로운 더 나은 그런 우리 세상이 됐으면 하고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피를 많이 받으셔서 정말 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3: 이날 금수사 사부대중은 BTN 붓다회에도 동참했습니다. 불자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영상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불교를 만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 저도 뭐 그림도 그리고 나팔도 불지만 어쨌든 간에 불교 쪽에 뭐 참불 가능한 이런 것도 즐겨오고 그림 역시도 그런 쪽에 불자의 확대 뭐 그런 거 뭐 공영이니까 뭐 우리 불교를 안 널리 알리고 뭐 그런 데 좀 써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부하게 됐습니다.
3: 금수사는 앞으로도 사찰 음식 체험과 산사음악회 등 신도와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음악과 음식으로 정을 나눈 금수사의 칠석.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일상에서 불교를 만날 수 있는 신행 공간으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2: 동국대학교 와이스 캠퍼스가 2026년 가을 학위 수여식을 열고 873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어제 교내 100주년 기념관 와이즈홀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학사 792명과 석사 73명, 박사 8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자비를 바탕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류하나 총장은 졸업생들이 도덕적 리더이자 창조적 지식인으로 성장해 사회 각 분야에서 꿈을 실현하길 기원했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와 함께 최우등 졸업상과 공로상 등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강화 전등사가 백중을 맞아 승보 공양과 육제 법회를 봉행하며 세대를 잇는 새로운 신행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20일 무설전에서 봉행된 법회는 어린이 불자들이 직접 마련한 공양물을 올리고 스님들이 바루를 들고 대중 앞으로 나아가는 탁발 형식으로 진행돼 승가와 신도가 서로 공경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전등사는 이날 조계종 총무원에 승려복지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주지 지불 스님은 승가가 대중을 기다리고

달리는 게 아니라 직접 대중 속으로 들어가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승부공양의 공덕을 모두에게 나누고 회양하기 위해 기금을 보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와 청년의 참여, 닭발일식과 승려복지기금 회양이 어우러진 이번 법회는 백중의 의미를 오늘의 불교 실천으로 새롭게 풀어내 전국 사찰로 확산할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청주 용화사가 백중과 칠석을 맞아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2016 사찰음식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용화사는 지난 19일 경내에서 총무 정수스님, 조기태 신도회장, 박청규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손경화 사찰음식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민과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2016 사찰음식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정수스님은 무더운 여름 정성껏 준비한 사찰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모든 분의 삶에 서원과 회향이 가득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기태 신도회장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 소중한 인연의 의미를 되새기는 칠석을 맞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8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들의 공약 점검 소식, 그리고 교구장 사임에 따른 월정사와 선운사의 산중총회 개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새 후보의 종단 현실 진단과 공약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호 1번 경호스님은 한국불교의 도약을 강조하며 권한 분산과 공동 운영제를 제시했고, 기호 2번 정념스님은 출가자 감소에 따른 위기를 강조하며 단임제와 선거인단 확대, 교구 자립, 재정 공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호 3번 진우스님은 현직으로서 종단의 발전과 성과를 강조하고 선거제도 개선과 교구 지원 강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교구 분권에서는 경호스님과 정념스님이 권한 이양에 적극적인 반면 진우스님은 중앙의 지원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정 분야에서도 정념스님은 외부 회계감사와 전면 공개를 내세웠지만 진우스님은 수익사업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비구니 승가의 권리와 역할 확대 역시 후보별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듯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와 선출 제도, 교구 분권, 재정 투명성, 비구니 승가의 위상 강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정념스님과 경호스님이 8월 7일 교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월정사와 선운사의 차기 교구장 선거가 본격화됐습니다. 월정사는 정념스님의 맞상자인 인광스님이 후임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전 법흥사 주지 도완스님이 변화와 세대교체를 내세우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운사 역시 경호스님 측 인사로 재안스님과 법만스님 등이 거론되는 한편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태효스님이 변화와 교구행정의 개편을 주장하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 교구는 9월 6일까지 산중총회를 열어 새 교구장을 선출해야 하는데요. 오랜 기간 이어진 기존 체제가 유지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0: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출가자와 제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 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3: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 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목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서 운영하는 합의와 소통의 종단,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이어야 합니다.

오대산에서 쌓아온 수행과 불사의 개념을 종단 전체에 해양하라는 시대의 부름을 답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행자는 계산이 아니라 선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종단을 이끌 저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저는 다시 한번 개인을 내려놓고 종단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특집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에게 듣는다. 전통을 넘어 미래로 진행을 맡은 BTN 불교 TV 보도국장 남동우입니다. 1700여 년이란 유구한 세월,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으로 이 땅을 밝혀온 한국 불교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의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는데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사회적 평화와 불교의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의 천년대계를 이끌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기호 1번 경우스님, 기호 2번 정념스님, 기호 3번 진우스님 세 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BTN 특집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에게 듣는다. 전통을 넘어 미래로에선 세 분의 총무원장 후보를 모시고 각자가 지닌 불교 중흥의 원력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경호스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후보 경우입니다.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처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는데 실수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인사 말씀하고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선운사 예부를 통해서 스님의 모습을 자주 뵀었는데 스님께서 BTN 스튜디오 나오신 건 처음이신가요?
1: 네, 지금 BTN 스튜디오는 처음인데요. 와보니까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또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 보도국의 열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0: 네. 일반 방송사와 달리 BTN 불교 TV는 무상사가 있는 부처님 도량입니다. 무상사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1: 늘 부처님 그 예경할 때는 지극한 마음 또 하심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아무래도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이다 보니까 간절함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한국불교에 던지는 질문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불교의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한국불교는 지역 소멸 또 인구 절벽이라는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전 세계적인 탈종교 위기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제화된 불교라든가 상품화된 불교, 수행가풍의 혼란과 탈종교 위기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0: 사회의 목탁 역할을 해야 할 종교가 사회보다 오히려 뒤처지고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은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간성화된 모습을 버리고 다르게 변해보자, 바꿔보자는 의지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1: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스님께서는 불교 대도약의 시대, 교구와 함께 열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구를 가장 중요시하고 제일 먼저 내세운 이유, 궁금합니다.
0: 교구가 살아야 우리 종단이 살수 있고 또 현장이 살아야 우리 불교가 산다는 제 평소 생각, 소신을 이렇게 압축해서 한 말입니다. 종단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살아봤고 제가 또 교구본사와 말사에서도 살아본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지역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작은 사찰들과 또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스님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종단에 등록된 사찰이 한 3천여 개 정도 되는데 그 먹고 살 만한 사찰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종단 정치나 자리 다툼과는 일절 상관없이 순수한 포교 원력, 전법 원력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제자리를 빛내는 스님들이 과연 언제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무엇보다도 교구와 현장이 살아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구와 현장이 종단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지만 우리 종단의 자립과 혁신,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1: 예, 금방 교구 본사와 말사의 경험 말씀해 주셨는데, 스님께서는 선사 주지를 10여 년 이상 재직하면서 교구의 가치 누구보다 잘알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0: 종단 운영의 기본이 되는 승가 공동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혼자 절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독사리 사찰이 늘어나고 사찰은 점점 더 양극화됨에 따라서 승가 공동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노후 불안과 사찰 사유화 등의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요. 스님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승려복지, 사찰 대정 투명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스님께서는 선운사를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 도량이자 수행과 포교의 도량으로 일구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선운사 주지 소임을 보면서 1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봐왔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이 대부분인 24교구는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 않고 또더 사찰, 그래서 더 사찰 재정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지 부임 후에 모든 그 사찰들에 대한 실사를 추진했고 거기에서 확충된 재정을 교군의 수행과 포교 기반으로 다지는 데 썼습니다. 대중 공의를 거쳐서 공동 재정의 모델도 구현을 했고요. 그 결과 기존 예산으로 불가능했던 고창읍 불교회관과 전주 신도시 포교당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자립이 어려운 말사도 지원을 했고 늘어난 예산은 승가 복지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예, 재정 투명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사를 많이 하셨군요. 어른 스님들의 노후 수행 시설인 석상마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도 승가 복지의 한 모델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우리 선운사 대중 스님들은 이제 노후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석상 수행 마을은 의료와 생활비 위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승려 복지에 주거와 수행이 보태지고 또 본사 대중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승려로서의 유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포교와 기도를 이어오는 스님들이 연로하시면은 우리 선운사 석상 수행 마을로 이렇게 기꺼이 들어오시고 또 노후 자금을 또 사찰에 기부하거나 또 사찰을 공찰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상 수행 마을의 모델은 모범적인 승려 복지 모델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0: 하나하나 스님께서 제시하신 종책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8대 기조와 12대 종책 공약을 준비하셨는데요. 그 첫째가 전통 수행의 가풍, 시대 정신의 승화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우리 출가 수행자에게 수행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조계종의 수행 전통은 간화선에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 종단의 정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에 맞게 간화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종책 개발과 재정 지원입니다. 이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도 대중과 접점을 늘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제가 불자뿐 아니라 청년과 일반 시민도 충분히 공감하고 호흡할 수 있는 불교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이들이 불교 굿즈, 명상,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과 같은 콘텐츠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불교 박람회와 연등회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불교 문화와 시민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이자 문화 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0: 네. 두 번째 기조가 앞서 말씀하신 교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교구 중심의 획기적인 종단 운영 시스템 도입. 어떤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1: 그동안 교구 중심, 교구 책임 등이 많이 거론은 됐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현장과 교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화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중앙 행정조직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각 교구로 옮겨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구가 자율적으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여 년간 교구장 소임을 보면서 교구가 살아야 종단이 살고 현장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지역 사찰이 겪고 있는 고충과 극심한 불균형이 사찰 소멸을 부르고 있습니다. 종단 운영의 중심에 교구와 현장이 서기 위해서는 교구법 제정이 필수입니다. 교구법에는 대중공의에 기반한 합의와 협력의 공동 운영제, 교구가 실질적인 지역의 수행, 포교, 전법 공동체로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 및 재원 확보 근거 등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 없이 종도들의 뜻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하고 말사 주지 임명권 등도 과감히 교구로 이양하고자 합니다. 교구법이 신설되면 지역에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올 것입니다. 중앙의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실제 수행, 전법, 포교 분야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 바로바로 실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0: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AI 시대 선도,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끈 대안,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대표적으로 AI 행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종책으로 내세운 것중 하나가 종단 통합 전산망 AI 종책위원회 또 불교 GPT 개발입니다. 지금은 가속을 넘어서 초가속의 시대라고 합니다. 챗GPT 등장 이후 지금까지 인공지능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종단은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AI 행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담은 우리 중앙 조직이 질 것이고, 특히 중앙 종무기관과 지역 사찰 간 통합 AI 행정 플랫폼을 구축한다면은 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찰과 기관의 중복 업무를 줄이고 업무 효율과 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디지털 대전환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AI 시대 통합 플랫폼 구축 상당히 귀에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불교 문화 르네상스 실현인데요. 스님께서는 선운사를 문화 도량으로 가꾼 경험이 아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1: K불교의 세계화가 답이 될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문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수 방탄소년단

0: 개개인 한 명이 국내외로 수천 수만 명을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등회,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불교 박람회, 불교 크리에이터 등이 글로벌 무대에 제대로 서고 제대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 슬로건이 대도약의 시대인데요. 이를 함께 이끌어갈 새 시대, 새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종책집에 보시면은 불교 웹툰, 영상 크리에이터 지원, 아울러서 명상 템플스테이 확대, 유엔 배삭데이 등 국제불교 행사 유치, 또 국제포교대학원 설립, K명상 세계화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종책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 예, 금방 스님께서 말씀하신 종책. 이건 아마 BTN 불교TV하고도 아마 많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조가 불교 속의 국민, 국민 속의 불교인데요. 국민들이 상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올곧은 출가정신이 살아있는 종단, 또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그래서 국민들 마음에 항상 함께하는 불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환경의 변화라는 엄중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종단은 결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불교 조계종의 자긍심인 전통 수행을 지켜나가면서도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종단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어서 국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불교, 그것이 우리 종도들이 기대하는 바이자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여섯 번째 기조가 청년은 꿈꾸고 불교는 세계로입니다. 인재 양성에 대한 원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금의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불안정입니다. 뭐 주거 불안정, 고용 불안정 등이 우리 청년 세대들을 옥죄해 오고 있는데 불안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우리 종교는 안정, 정서적 평온함을 줘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청년 세대에게 종교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고 그보다 못하면 쓸데없는 집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더 청년 세대의 일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 호감을 갖는 청년의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 호기심을 매개로 청년 세대를 위한 전법과 포교 반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지원한다든지 고민 상담 기회를 적극적으로 늘린다든지 하는 것 등인데요. AI 기반의 청년 포교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동국대와 대불련을 연계한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 청년 맞춤형 포교는 이런 것들입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기조가 세상에는 부처님 법, 승가에는 든든한 복지입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승가 복지 정책,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0: 네, 건강과 노후에 대한 불안은 우리 종단의 근간이 되는 승가 공동체를 흔들고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평생 수행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제 종책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시스템과 지원체계에 있다고 봅니다. 권역별로 승려 전문 요양 수행원을 설치하고 또 수행연금, 건강검진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 다비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일에도 힘써야겠습니다. 그야말로 출가에서 열반까지 책임지는 행정 시스템 서비스 구축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1: 네, 출가에서 열반까지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하려면 아마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기조가 당당한 불교로 국가와 사회를 잇는 상생의 길 모색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길을 어떻게 모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0: 네, 지금 한국 불교는 시대 변화라는 큰 물결 앞에 있습니다. 지금의 불교로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 운영하는 소통과 합의의 종단,

0: 또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신뢰의 종단이어야 합니다. 지난 시절의 과제를 겸허히 되짚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 시대가 부여한 소명 위에 한국 불교의 희망을 힘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스님들이 더큰 신심과 원력으로 수행하고 포교할 수 있도록 종단의 제도와 풍토를 바꾸고 비구와 비구니가 서로 존중하며 수행과 전법의 소임을 나누고 성별이 아니라 원력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종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1: 스님께서 금방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스님께서 제시하신 종책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 비구니 승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구니 스님들 참정권 확대, 그다음에 종무행정 참여 확대, 비구니 보시 신설 등 다양한 종책을 내세우셨는데요. 평소에 비구니 스님들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승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또 함께 수행하고 전법하며 책임을 나누는 그 공동체여야 한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승가 그 구성 비율을 보면은 비구니 스님들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종단 안팎의 그 활발한 활동을 또 쉽게 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단 운영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폭이 넓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차별적인 종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서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원력으로 평가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등한 승가 공동체 구현에 나선다면 비구, 비구니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그 조성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종원종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령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전법 체계를 구축해서 종단 외형을 확장하겠다.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지역 소멸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절벽의 현상이 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도시가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을 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우리 종단은 모든 정책을 좀 세워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불자들이 점점 연세가 들다 보니까 절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N 불교 TV는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언제든 영상을 통해서 사찰을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구 본사를 비롯한 전국 천년 고찰들을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기록하는 작업을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스님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꼭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BTN 불교 TV에서 기획 보도하는 뭐뜰 앞에 잣나무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미 그런 그 아카이브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원로 대덕 스님들의 수행 이야기, 스님들이 생각하는 한국 불교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히 들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종단 여러 현장을 기록하고 새로 조명하며 역사로 남기는 일에 계속 힘써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 불교 언론인들 여러분들 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참 고생들이 많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전법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총무원장 당선 여부를 떠나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이루고 싶은 발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0: 생명과 공감, 배려와 존중이 함께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중심에 우리 종단이 우리 한국 불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더큰 외로움, 불안, 소외와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불교는 고통받는 이들을 곁에 서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법당 안에서 위로하고 전하는

0: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아픔이 있는 현장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자로서 마지막으로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불교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나가야 할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1700년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중앙 중심, 종권 중심의 종단 운영은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출가 수행자로서의 본래 면목을 되찾아야 하며 현장에서 발을 뜨는 스님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합니다. 많은 종도들이 지금의 모습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서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리를 끊고 많은 종도들이 갈망하는 변화의 물결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38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기호 1번 경우스님 모시고 출마의 변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 청해드렸습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을 잇고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총무원장에 과연 어느 분이 선출될지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0: 스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과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후보로 입후보한 태우 정념입니다. 올여름 너무나 덥기도 하고 가전 이상기후 기후온난화에 굉장히 걱정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절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종단은 총무원장 선출 열기로 더워지는 그런 기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불자님들, 많은 종도 여러분들이 총무원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을 하고 계신 그런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종단에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총무원장 선거가 잘 치러져서 우리 불교가 이 기술혁명의 시대에 문명의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지혜롭고 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불교로 전환될 수 있게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가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0: BTN 불교TV는 일반 방송사와는 달리 무상사가 있는 부처님 도량입니다. 무상사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1: BTN이 우리 한국 불교 시청포교에 크나큰 역할을 해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도량에 들었고 부처님 전에도 이 전환의 시대에 우리 BTN이 좀 더 온 세계를 향하는 그런 방송국으로 거듭 성장되기를 기원 드렸고 또 이제 당면한 총무원장 선거에 제 원력을 다시 한번 깊게 반조하면서 부처님 전에 기원 드렸습니다.
0: 예, BTN도 영상 포교를 위해서 더욱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8대 총무원장 후보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그만큼 가장 잘 준비된 후보 이렇게 봐도 될까요?
1: 저는 5대 산중에서 월정사 주지 교구장의 소임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아마 뭐

0: 그 소인문은 내용들이, 교구는 이제 교육, 또 수행, 또 전법, 문화, 사회적인 역할, 또 불사, 다양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이 현장에서 실현해내는 그런 소임이 주지고 또 교구장의 소임이지 않습니까? 그 소임을 보면서 또 미래를 또 걱정하고 또 통찰하면서 산중이 또 내지는 한국 불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던 끝에 이제는 우리 종단이 이 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문명 전환이라는 이 쓰나미가 밀려오는 속에 이건 잠시도 머뭇거려서는 우리 한국 불교가 쓰나미에 밀려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위중한 시기다 하는 이런 마음 속에 저도 이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불교의 전환을 통해서 쓰나미를 넘어서는 이런 한번 제 나름의 원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또 종단에 그동안에 쌓아온 제 수행과 또 교구장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종단 발전에 해양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실은 총무원장 선거 때가 되면 항상 거론되던 후보 중한 분이셨습니다. 이제야 출마를 선언한 계기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0: 예,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월정사 우리 교구에, 또 안정과 발전, 여기에 질려갈 수밖에 없었고, 또,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뭐, 지금까지는 제가 출가 본사인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이 역할이 그래도 제가, 오대산에서 그래도 6.25 때 전소된 이 도량을 또 복원시키고 또 시대적인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인프라 건설과 더불어서 또 이제 시대적 가치를 실현해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기반을 튼튼히 닦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제 한국 불교를 바라보면서 제가 제 원력 실현을 위해서 발걸음을 떼어놔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제 나름의 이제 출마에 대한 이런 원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 스님께서는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가장 먼저 수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은사이신 만화대종사께서 철두철미한 수행자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역시 은사스님의 영향이라고 봐도 될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오대산중은 근세 조계종 창종의 종정을 지내신 이 하남 중원 대종사의 그런 수행가풍이 전승이 되고 또 탄원 스님의 그런 교학과 더불어서 또 열린 이 보살행의 실현 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성각적인 이런 이제 큰 스님의 그런 모습 또 만화 스님의 6.25 이후 5대 산중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 원력적인 삶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수행과 이 사변의 일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가풍을 저는 느끼면서 성장해 왔고 제도 오대산중에 살면서 수행과 소임이 둘이 아니고 이하사라는 것은 본래 다 둘이 아닌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수행자의 또 부처님의 구세대비를 실현하는 그런 하나 삶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오대산의 수행가풍 잘 들었습니다. 스님의 공약 중 하나 특징이 연임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총무원장 단임제를 내세운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0: 예, 총무

0: 원장 담임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또 한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종단의 폐단이 이제 연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작용을 낳게 되고 종단이 그야말로 큰 부작용 속에서 재임을 또 실패하거나 해온 이제 그런 하나 이 근세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건 또 한편 이 중임 재임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속에 원장이 되면은 재임을 위해서 물론 일의 연속성상 재임이 필요하다고도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과도하게 이제 재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그걸 위한 교구나 또 사찰 또 종예 이런 정치 구조들이 굉장히 왜곡되고 또 거기서 남는 이 부작용 또 여러 가지 이 종풍의 손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저는 보면서 연임은 과도한 하나 이게 이 권력 구조가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종단은 수행 교단이잖아요. 또이 수행과 법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가풍이 형성되어야 수행 교단으로서의 그런 종풍을 잘 계승해 갈수 있지. 권력이 비대화되고 과도해지면은 이제 수행가풍이나 또 법이 도리어 권력에 종속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분들이 아마 권력지향적이고 또 중앙중심적으로 또 그렇게 입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우리 이 종단의 이 현황적 모습 속에서 그러면은 과도하게 세속화되고 또 왜곡되는 이런 현상 종풍이 저해되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담임을 특히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1: 스님께서는 5대 정책을 제시하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행으로 신뢰를 세우는 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정한 수행을 종단 운영의 절대적 기준으로 되돌려놓겠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 수행을 통해서 또 수행 교단을 잘 하나 종풍을 선양하기 위해서 교육도 또 내지는 이 전법도 또이 문화도 결국 수행 정신을 어떻게 하나 문화로서 표현해 내는가 하는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복지도 모든 게다이 수행 종풍을 선양하고 또 아마 이 시대적인 또이 이제 수행을 충분하게 이 대중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길. 그 기반은 전통적인 수행 종풍을 기반으로 해서 시대적 언어로 또 시대적 종풍을 이제 이끌어낼 때 그것이 이 시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아마 이 시대 우리 종단이 또 우리 조계종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고 또 사피로서 역할을 다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럼 다음으로 공의로 함께하는 결정한 종단, 이것도 제시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예, 그건 뭐 당연히 이제 공의가 집약될 수 있는 이런 종단이 되어야 된다. 그건 뭐 우리의 전통적으로는 대중공사라는 것도 이제 적어도 4명 이상을 다이 대중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의 뭐이 이제 성가의 단위가 되게 되는데 항상 같이 논의하고 숙의해서 모든 것들을 그 그 갈마에 의해서

0: 결정하는 이것이 전래된 우리의 이제 대중주의의 이런 이제 모든 결정의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참여해서 자기의 이 발언권을 가지는 이런 갈마제도가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고, 오늘날은 전체 어떤 교단이 하나의 성가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종도를 대표하는 대의적 이런 기관으로서의 종회가 있게 되고, 또 전체를 대표하는 또 종무원장을 또이 이제 모시게 되는 이런 형태의 이 권력 구조인데, 그러나 그 대표를 선임하는 여기도 좀더 대중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종회나 여기에 그래도 이제 좀 민의가 충분히 이 반영이 될수 있는 것, 종론을 모아서 해소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종회가 종도를 대표해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입법을 또 시대에 걸맞게끔 그렇게 입법 활동을 해가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해가야 되는 거죠.
1: 사부대중에게 열린 모바일 AI 대중공사 플랫폼 구축,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까지 좀 구상을 좀 하셨는가요?
0: 예, 그건 뭐 AI 시대는 충분하게 그건 뭐큰 이제 물론 뭐 예산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AI의 수준이 다 어떤 것도 다 이제 아마 구현해낼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 AI 시대에는 이게 더 분절화되고 또 개인화되어 가는 이런 문화가 깊어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중은 더 유리될 수 있고, 이래서 이제 디지털 AI 이 대중공사 플랫폼을 이걸 개설함으로 해서 종도가 그나마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금은 직접 뭐 몸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자기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이 좋은 아이디어도 좋고, 또 종단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좋고, 또 내지는 이제 종단은 그걸 통해서 이또 성찰에 이제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하나 그래도 이 민주성의 기반은 수기성과 성찰성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숙의하는 이런 모습이 될수 있고, 또 이제 한 행위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이런 데 대한 하나의 이제 성찰성을 부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AI 시대의 이제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습을 그렇게 구현해 갈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1: 네 번째 종책이 출가해서 입재까지 책임지는 복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스님들의 복지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예, 저는 월정사에서 나름 이제 대중이 출가부터 입적까지 이런 이제 전 출가 생애를 그래도 이제 복지라는 개념 속에서 그렇게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뭐 출가, 그다음에 이제 학업, 또 내지는 수행,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또 이제 이 노후 뭐 이런 것들을 두루 잘 교구가 받쳐주고 또 수용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만이 이제 이 수행자로서의 그런 이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고, 또 이제 이제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뭐 이럴 때는 충분하게 의료 복지가

0: 다 전액으로 다 이렇게 이제 직업이 되고 또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야 이제 어떤 것도 다 교단에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원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자기가 그래도 가치를 실현하면서 일생 또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이제 이런 수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복지다. 그래야 이게 출가도 그렇고 또 내지는 뭐 우리 종풍을 선양하는 데도 가장 기본이 된다.
1: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종책이 인공지능에 관한 것인데요. AI 시대 추이의 중심이 되는 불교,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모든 것은 AI를 통해서 이 답을 얻게 되고 또 AI를 활용해야만이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AI 없이는 이 사회 구조나 모든 현상들을 잘 하나에 끌어가기가 이게 쉽지 않게 돼 있다. 그래서 이 AI에 종속화되는 이런 세상 속에 AI 윤리는 절대적으로 또한 필요하다. 왜? AI에 당하는 사회에는 결국 인간의 이 존엄이 상실될 수밖에 없고 인간성이 저하되고 또 이제 그에 따라서 또 AI 활용은 이제 왜곡돼서 군사적으로도 활용되고 상업적으로도 활용되고 또 여타의 아마 인간의 탐진치를 더 극대화시키는 일로 AI가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이 AI 시대의 문명의 한계가 도래할 수 있다. 또 AI를 한편으로는 잘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져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진다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인간은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 다 지금 염려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AI 시대에 그런 하나 이 AI를 활용하는 이 윤리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 종교는 이 AI 시대에 그래도 윤리성을 제공하고 AI가 인간의 존엄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깊게 해가야 된다는 이것이 이 시대 또 우리 종교에 주어진 그런 이 종교의 역할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오대산 자연명상 마을 웅비의 경험을 전국 교구본사로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대산 자연명상 마을 웅비 경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오대산 자연명상 마을은 아마 우리 불교계의 최초로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이제 치유 문화를 산중이 이제 수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산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이걸 그래도 세상 속에 해양하는 일이거든요. 특히 시대적으로 정신병리 현상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명상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마음 치유나 마음 평온 또 스트레스 해소 이런 이제 영역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 명상마을이라는 것은 그 명상마을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 환경과 더불어서 거기서 이제 명상을 또잘 지도해 내고 또 동호인들이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명상 치유를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이 조계종의 종풍을 가나선을 중심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치유의 시대에는 거기에 부합되는 컨텐츠들이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하게 생산돼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와서 자기가 하는 그런 이제 이제 프로그램 내지는 이 버전을 가지고 그게 와서 수행할 수 있게끔

0: 이제 이런 이제 장소의 제공도 되고 또 한편 이제 본인들이 또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이제 이 자연명상 마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월정사하면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옴비도 유명하지만 오대산 문화축전도 아주 유명합니다. 오대산 문화축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좀 있을까요?

0: 맞죠. 그러지만은 그게 지속성을 가지지를 못한 이제 이런 경향성이 높아졌는데, 그건 그 산중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잘 현대적으로 잘 흉복합화 내지는 새로운 재해석을 해서 현대인들에 걸맞게끔 잘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쉼없이 그 산중의 하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대적 문화를 잘 하나 이게 융합하고 이렇게 해서 불교 정신을 잘 구현하는 산중의 또 스토리를 잘 지금 시대적 언어로서 재구성해내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쉼없이 고민해 가면은 저는 의미 있게 문화축제 축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옛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가 조선 왕조 실록각이라면 BTN 불교 TV는 한국 불교의 역사를 가장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한 수많은 천년 고찰들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기록하는 작업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스님의 견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뭐든지 이제 역사는 이 기록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영상, 이 시대적으로는 영상으로 남기든 또 어떠한 또이 기록 또 디지털로 남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BTN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거 초기, 지금 또 이제 영상 기술의 새로운 혁신 속에서 아마 더 좋은 이 이제 기록 또 내지는 영상의 내용들이 잘 하나 축적돼 가면은 그것도 미래의 큰 자산이다. 모든 것은 다그 시대 시점 따라서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남기지 않으면은 역사는 다이 묻혀버리고 말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 실록도 오대산에 다 환지본처해서 국립박물관에 이제 싣겠지만은 저는 그것도 뿌듯한 이 자부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산중에 그래도 산중이 또 지켜오고 보장해 왔던 그이 문화유산을 그래도 일본으로부터 반환받고 또 산중으로 돌아오게 했고 또 그것이 여러 대중에게 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 관람과 체험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 일은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1: 그 스님, 지금 경우 스님하고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스님께서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0: 아마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여권을 상대로 야권은 분열되면은 이건 뭐 선거를 갖다 그래도 승리로 이끌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건뭐 당연한 이제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도 우리가 그래도 지향하는 바가 또 비슷하다 생각하고 또 그걸 좁혀가고 이렇게 하면서 단일화의 길로 잘 나아갈 수 있게끔 이제 노력을 다해가자 하는 이런 합의 속에서 예, 각오는 있습니다. 예, 그것이 원만하게 또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없이 종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수 있고 또 현재 이 한국 불교 위기에 처한 한국 불교 이것을 새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일이 단일화에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함께 합니다.
1: 네, 그럼 스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38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자로서 마지막으로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문명의 대전환 속에 한편 한국 불교는 위기에 서 있다. 모든 종교가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지만은 우리 한국 불교는 더욱이나 AI 시대로 나아가는 이제 전환 속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전환되지 않으면은 한국 불교는 5년, 10년 이후에는 엄청난 이제 하석화 해체기를 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이런 지금 우리 종단 또 우리 사찰 이런 것들을 좀 안.

0: 이렇게 바라보면은 정말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원장 후보에 입후보를 하게 되었고 그건 우리 종도들이 정말 미래를 향해서 좋은 후보를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컨센서스를 이거 만들어주면 좋겠다. 또 아마 모든 관점 다 내려놓고 정말 미래를 향한 그런 관점의 후보를 선택해 주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1: 네, 스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38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기호 2번 정념 스님 모시고 출마의 변과 종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말씀 많이 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과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1: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골자 여러분 또 우리 사부 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다시 제38대 총무원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내어서 국민 여러분과 골자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런 상황들이 좋지 않은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과 또 스트레스 그리고 트라우마까지 겪을 정도로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불교적인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선명상을 통해서 제가 국민들의 마음에 평안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선명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평안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현재의 우리 불교적인 그런 호감도와 또 종단의 안정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욱 발전하고 더욱 그 중흥을 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또 우리 불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교와 친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불자화 되어서 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극락정토를 이루는데 더욱 도약해서 중흥시키도록 하기 위해 제가 다시 한번 그 소임을 맡을 것을 결심을 하고 국민 여러분과 불자 여러분, 사부대중께 고하는 바입니다.
0: 네. 인사 말씀과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스님, BTN 불교 TV에 오신 것 오래간만이시죠?
1: 네, 얼마 전에 왔는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일반 방송사와 달리 BTN 불교 TV는 무상사가 있는 부처님 도량입니다. 무상사 부처님께 인사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1: 무상사는 글자 그대로 불교의 진면목을 함축한 그런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님이기도 하지만 스님이기 이전에 그 수행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 하면 뭔가 이 수행자적인 그런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부처님께 그런 일념으로 방아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삼배를 올렸습니다.
0: 제37대 총무원장에 이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도전하셨습니다. 출마 선언문에서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고뇌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0: 총무원장이 한 번 더 도전하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1: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다시 하기는 좀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뭐 제 개인적인 그런 관점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불교가 전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굉장히 그 신뢰도 받고 호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깨서는 안 되겠다. 물론 뭐 다른 훌륭한 스님들께서 잘 뭐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 노파심으로 볼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이게 변화 바꾸는 시점에서는 뭔가 좀 위험한 것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지금의 불교적인 그러한 국민적 신뢰와 호감을 그래도 그걸 잘 유지를 시키려면 제가 부족하나마 제가 했던 일을 더욱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소임을 개인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내려놓고서라도 종단을 위해서 우리 불교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그런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0: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공의와 공감, 공심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그 모든 각자의 생각과 모든 그 각자의 마음을 제가 일단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 분의 사람이 있으면 열 분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걸 충분히 이제 제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그 이제 공의적으로 일단 모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이제 일단 다 살펴서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뜻을 이제 서로 합의를 시켜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끝까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서로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또 상대방이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제 공감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잡음이 없이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상대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공감만 되면 공의를 모아서 공감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총무원장이 이제 주체가 돼서 이제 그거를 뭐 실천 안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이제 사심을 버리고 그야말로 공심으로 공정하고 또 정의롭게 그리고 이제 공감을 얻는 것을 제대로 이제 실천을 하겠다. 이제 그래서 공의와 공감과 또 공심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실은 해왔습니다만 그걸 좀 더욱 잘하겠다. 그런 뜻으로 그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0: 자, 그럼 제38대 총무원장 후보로 제시하신 중점 정책에 대해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의 부분에선 종무 행정의 혁신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선거제도 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제 오래 가다 보면 그 시대에 좀 맞지 않거나 또 그 시대에 그 생각들과 공감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선거제도는 어떻게든지 이제 뭐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종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파열음이 없는 그런 선거제도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는 뭐 확고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청회나 세미나나

0: 총 이제 또 교구나 또 우리 종회를 통해서 서로 이제 공감을 이루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가장 그 현실에 맞는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불교와 우리 종단이 처한 그러한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그러한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도 없지만 또그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차치하고서라도 충분히 이제 종도리의 뜻을 모아서 공감을 이루어서 반드시 공심으로 실천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선 어떤 일들을 실천하실 계획이신지요?
0: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많이 이제 반영도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그 총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총무원장이 그걸 뭐 법을 뭐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어떻게 뭐 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종도들 특히 이제 종회에 법을 만드는 것은 이제 종회의원 스님들이기 때문에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또 거기에 걸맞는 그 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격상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1: 승려 완전복지 실현 역시 공의에 해당할 텐데요. 출가부터 열반까지 어떻게 복지 정책을 실천하실 계획이십니까?
0: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뭐 제도나 또 현실적인 그러한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걸림돌들은 이제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뭐 의식주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대에 그걸 걱정해서는 또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종단에서 승려 복지를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제도를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미타 요양병원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스님들이 조금 그 신체적으로 어렵거나 그럴 때 이제 무료로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지금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출가에서부터 열반까지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전 종도들에게 기본 수행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뭐 많은 그 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모든 종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수행비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거 그 사찰에 이제 주거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그 단계별로 그거를 이제 법제화시켜서 그걸 누구나 원하는 사찰, 원하는 수행 장소에서 수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열반 하실 때도 지금 뭐제 몸이 좀 불편하거나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그런 요양 시설을 통해서 이제 사찰 내에서도 이제 충분히 요양 시설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 없이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열반 다비 부분까지도 종단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이제 할수 있도록 이제 할 것입니다. 이제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종단 재정으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기부를 통해서 기부금을 통해서 이제 그 재원을 마련을 할 것이고요. 이제 그 기부금이 지금 당장 뭐 누가 뭐 당장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신뢰가 중요하고요. 사회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이제 그 사회적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0: 이제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일반 사회에다가 우리 종단이 어떤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 역할은 가장 약자들이라든가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자비행을 할수 있는 모든 분야를 저희 종단에서 우리 종단에서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책임을 지고 그 사회적인 역할을 우리가 이제 우리 고유의 불교적인 그런 자비행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책임지고 그거를 해줌으로 해서 그 어렵고 또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구제해주는 그러한 이제 자비행을 통해서 사회적 신뢰를 얻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불자 기업이라든가 또 우리 독지가들이라든가 또뭐 이런 분들이 우리 종단을 믿고 그렇게 이제 기부를 해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제 또그 기부를 통해서 우리 승려 복지와 함께 또 다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환원시켜주고 또그 환원으로 하여금 또 사회적 신뢰를 또 얻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적인 그러한 구조로 해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국중박에서 방과 사유상 이제 하나만 가지고도 그 1년 수익이 뭐 거의 수백억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 불교적인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 종단에서 그거를 충분히 이제 그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소화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적인 부분, 불교적 그리고 또 사회 공익적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충분히 이제 날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지금 만들어서 한편에서는 기부금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우리 종단에서 그러한 불교적인 수익 사업을 통해서 그 재원을 충분히 이제 마련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재원으로 하여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님들 뭐 수행비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찰들도, 어려운 사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찰들에게 이제 금전적인 지원도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행단체나 신도단체들에게도 지원이, 이제 지금 포교 전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참 속된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단적으로 이러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을 해서 그것을 이행을 해야 이제 포교도 정말 잘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원 마련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승려복지나 포교, 이 모든 것들이 재정 확충이 아마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교구에 과감히 이양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아마 총무원에서 도움을 오히려 교구에서 줄게 오히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총무원에서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이양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교구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총무원에서 충분히 도와줘서 교구가 정말 자율적으로 교구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포교 활성화에 있어서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충분히 할 것입니다. 이제
1: 다음 키워드인 공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교 정신 문명의 세계화를 제시하면서 담선 대법회 봉행 정례와 명상의 국제적 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한국의 선명상이 세계 정신 문명을 좀 이끌어 간다. 이제 정신 문명을 이끌어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제 마음 운동이다. 마음 운동을 펼쳐나간다. 그게 바로 이제 선명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 시켜 나가다 보면 현대의 한국의 세계 정신 문명을 한국이 이끌어갈 수,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0: 저는 정말 한국 불교, 우리 종단의 트렌드로 그렇게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1: 스님 종책 중에 AI 뉴미디어 포교를 위한 전담기구, 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에는 어떤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또 어떻게 성과를 내실 계획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0: 문제는 AI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시키고 학습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AI가 이제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종합해서 이제 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불교적인 것을 정확한 그러한 정보,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I를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시켜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경전을 비롯해서 불교 역사, 또 불교 문화, 뭐 어마어마한 이 불교 콘텐츠들을 AI에게 어떻게 빨리 그 정확한 정보를 학습시키고 입력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 불교에 있어서 어디가 중심 역할을 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종단에서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동국대 불교학술원에 이제 교수들 연구진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을 이제 학습시키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고 또 반영이 또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종단 또는 종단이 앞장서서 그야말로 그 정광석화 같이 그리고 이제 대량으로 그걸 입력시키고 학습시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거기서 누가 AI에게 불교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예정이고요. 우리가 특히 우리 불자들, 특히 또 우리 수행자들이 이제 더 알아야 될 게, 불교의 궁극 목적은 열반입니다. 해탈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거든요. 깨달음이고요. 부처 되는 거거든요. 내가 부처인데 내가 부처인 줄을 아는 게 깨침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깨침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업을 없애야 돼요. 업이라는 게 분별이잖아요.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생긴다.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긴다. 요두 가지를 뛰어넘는 게 중도고, 또그 중도가 바로 깨침이고 견성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성불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통을 없애는 것. 부처님도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거든요. 이고등락하기 위해서, 고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무리 AI가 발달을 하고 해도 저는 지금의 AI는요, 옛날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훨씬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오공도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장법사, 현장법사가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손오공도 아무리 재주가 좋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는 한. 그러면 우리의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괴로움을 없애는 것인데, 업을 업장 소멸하고 업을 없애는 생각은 안 하고 자꾸 AI한테 뭘 기대고 AI가 뭘 어떻게 뭐 세상을 뭐 천지 개벽을 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AI가 나를 어떻게 조종하는 것처럼 그 별개거든요. AI는 그냥 인연의 연기적 과정일 뿐이에요. 예. 아, 옛날에 뭐 전기불 발견했을 때 그때 난리가 났.

0: 뭐 그게 뭐 세상을 다 비출 것처럼 했지만, 아 자동차 그 사고 나는 걸 겁이 나가지고 자동차를 이용 저못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AI도 여러 가지 폐해도 많겠지만, 그러한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AI한테 우리가 종속되거나 또 너무 뭐 겁을 낸다거나, 그게 무슨 뭐 크게 뭐 세상을 뭐 어떻게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뭐 이제 비중을 크게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내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이제 불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AI를 이용할 것인지, 요게 초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스님 잘 들었습니다. 수행 환경과 도제 양성의 대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를 영입한 최고의 한국불교 연구소 설립과 온라인 성역교육 도입과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셨는데요. 한국불교 연구소는 어떤 곳으로 구상하고 계신가요?
0: 앞으로 조계종 연구소는 정말 세계적인 불교 연구소를 지향을 하면서 각종 불교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포교를 할수 있는지, 교육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종단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연구를 이제 그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각 우리 종단 내에 물론 이제 스님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요소의 전문가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우리하고 이제 좀 연결을 시키고 그분들의 도움을 또 받고 또 그분들의 충분한 이제 또 보상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정말 정말 우리 조계종 연구소가 우리 종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1: BTN은 개국부터 지금까지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한 수많은 천년 고찰들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기록하는 작업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스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 교구 본사라든지 또 우리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들, 또 각기 또 기도, 또 암자, 기도처, 암자 등등에 대해서 그 사찰에 대한 그 영상들을 전부 이제 또 확보해 계시고, 또 지금도 계속 이렇게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정말 총무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두고두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종단과 같이 이제 협업을 또 해서 더 좋은 그러한 영상들과 그런 기록들이 남겨질 수 있도록 저도 뭐 최대한 지원을 하겠고요. 이제 같이 함께 늘 협의하면서 이렇게 우리 국민과 불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8대 대한불교 조계종 선거 출마자로서 각오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사실 제가 다시 이 총무원장을 소임을 맡게 되기까지는 정말 개인적으로 결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국 불교가 더욱 그 중흥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종단의 모든 사부대중들께서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단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뭐 건방진 말씀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읽어놓은 그러한 그 씨앗들을 잘 이제 발아 정장시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